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자, 면접 번호 174,985번 면접 대기하겠습니다.
2: 어떻게 너무 떨린다. 할 수 있다.
3: Next, please come in.
2: 안녕하십니까? 면접 번호 174,985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3: You sat down before I even asked you to. You're the first interviewee I've ever seen do that.
4: First? 와, 내 앞에 174,984명이 있었을 텐데. 아, 이런 인상 깊은 면접자가 처음이라 뭐 이런 소린가?
2: Thank you so much.
3: Okay. Let me see. Well, according to your resume, you say you're good at coming up with creative ideas on the spot.
2: Yes, I have many creative ideas.
3: Okay, let's hear what you've got.
4: Here? 아, 내가 노래를 창의적으로 잘 만든다고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싶단 말인 거지. 아, 목도 안 풀었는데. 아예요.
2: Okay. 아파트.
3: Wait. What are you doing?
2: Yes, I am singing a song.
4: 아, 건설회사라서 아파트 노래를 했는데 다른 걸 선곡했어야 됐나?
3: Excuse me, this is an official job interview. Please, read the room.
2: 아, okay.
4: 아, 여기 이방 전단지에 붙어있는 글자를 다 읽어보라, 뭐 이런 말이겠지.
2: 사내 IT 교육생 모집, 교육에 관심 있는 사원은 총무부로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읽을까요? Everything read?
0: 오늘 배워볼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영어로 뭐라고 해?
3: Read the room.
0: Read the room.
5: 공간이나 모임의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사람들의 기분이나 표정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치 챙겨, 눈치껏 행동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모두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농담을 한다면 Come on, read the room. 분위기 좀 파악해. 누군가가 너무 크게 떠들고 있다면 Can you read the room? 지금 분위기 안 보여?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Read the room.
3: Read the room.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6: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7: The time is now 11 o'clock.
8: Welcome to BFM News at 11 with the AI voice of David Kim. President Lee Jae-myung called for an end to the long-stand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during his UN General Assembly address in New York. Lee said South and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long recognized the need for such a system. He pledged to help resume stalled North Korea-U.S. dialogue and promote talks among relevant parties. Lee also reiterated a phased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beginning with halt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followed by reductions and eventually a nuclear-free peninsula. He also proposed stronger global cooperation on energy supply chains following disruptions in the Strait of Hormuz and Red Sea. Lee additionally presented visions for a global AI basic society, green transformation and UN reform, including a more effective and accountable security council.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ncreased sharply during last year's Chuseok holiday. According to National Police Agency data, 690 child abuse cases were reported during the holiday, up 72.5% from 400 in 2024. Domestic violence reports also surged to about 8,000, up almost 53% from about 5,200 the previous year. The daily average reached around 1,100 case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annual daily averag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As generative AI rapidly enters content production field, creators are increasingly freeing themselves from physical constraints such as needing massive equipment, large crews, or dedicated production facilities. And recently, proposals have also emerged suggesting that connecting AI technology with Busan's film and video content infrastructure could foster new projects and business opportunities right here in Busan. So today we sit with Mr. Shim Jae-hong here in the studio, CEO of OGNR. Having worked in VFX and computer graphics for a long time, he is now integrating generative AI directly into content production fields. So we're going to discuss how AI is genuinely transforming the content industry and what opportunities Busan can create amid these sweeping change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심재홍 OGNR 대표와 함께합니다. AI가 실제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부산은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저는 OGNR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심재홍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광고와 영화, 게임, 그다음 미디어 파사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그래픽이랑 시각 효과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는 기존 제작 기술에 그 생성형 AI를 결합해서 캐릭터와 세계관을 설계하고 이미지와 영상을 실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디지털 아티스트로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청강문화산업예술대학교라는 곳에서 융합 콘텐츠 스쿨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현장에서 확인한 이 AI에 대한 가능성이랑 한계를 교육 분야에 연결하고 기존 레거시 방식의 VFX와 모션 그래픽 등의 영상 그리고 게임 분야의 새로운 제작 방식을 검증하는데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our guest is a CEO and creative director of OGNR, and for over 20 years he has worked in computer graphics and visual effects across advertising, film, games and media facades. And he now combines generative AI with traditional production methods to develop characters and fictional worlds for real world problems and actually projects. And he is also a digital artist and teaches at Cheongg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connecting industry experience with education and testing new workflows in VFX, motion graphics, video, and gaming. Well, I heard that you recreated the 1979 Gwanghwamun background for a drama series using AI. So could you tell us a bit more about that project? 네, 최근엔 드라마에 들어가는 1979년 광화문의 모습을 AI로 재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업이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조금 전 앞선 소개에서 언급드렸던 VFX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1: 이 VFX라는 용어가 일반 대중분들에게는 이제 좀 낯선 용어일 수 있어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VFX는 비주얼 이펙트 혹은 비주얼 FX라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그 영화나 이제 드라마 촬영할 때 우리가 실제로 촬영하기 어렵거나 이제 불가능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합성으로 대신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이제 시각 효과를 얘기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이제 실존하지 않는 거대한 괴물들이나 이제 우주 전투를 만들거나 그다음 현대에서 촬영한 예를 들면 현대식 빌딩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런 것들을 서사에 맞게 이제 조선시대 한옥으로 변경해서 교체해버린다든지, 네, 이런 작업처럼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칭해서 이걸 VFX라고 부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같고요.
1: 네. 네.
0: 그다음에 그 근래 이제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작년보다 그 단기간에 이제 쓸만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완성 단계로 상당히 빠르게 급부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 VFX 공정을 갖다가 일부 AI 기술로 대체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비용, 시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제 절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 글로벌 OTT 서비스에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드라마에 들어가는 1979년 광화문을 배경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기존에는 원래 VFX 작업을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요.
1: 네.
0: 이걸 이제 AI로 1979년 광화문 도로 배경을 재현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보통 이런 VFX 제작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되게 여러 명이 수개월 이상 투입돼 가지고 비용이랑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 대체로 이런 것을 이제 머니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컷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시간과 제작 비용까지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AI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국내 최대 게임 개발사 중 하나인 K사 그리고 캐릭터 컨셉 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미디어 그룹 C사의 AI R&D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서로 협업을 하고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AI 기술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되게 많은 협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제는 이 상상력의 크기가 제작 규모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시대가 됐군요.
0: 네.
2: I love to hear that. So to clarify VFX, visual effects for the audience, he explains that it refers to visual effects using computer graphics and compositing to realize scenes that 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film in reality, just as such as creating mythical monsters, outer space battles, or replacing modern skyscrapers with Joseon Dynasty Hanok houses. So in short, it visualizes the non-existent as real. And he notes that as AI has rapidly evolved past being merely usable to near complete maturity, replacing parts of the traditional VFX pipeline with AI has really enabled meaningful cuts in cost, time, and labor. And recently, for a global OTT original drama, his team researched and recreated the 1979 Gwanghwamun Street background using AI without relying on legacy CG-based VFX workflows. While such tasks typically required multiple artists working over several months, AI drastically reduced production time and cost. He adds that AI adoption is expanding sharply across diverse fields, citing recent collaborations such as character concept design pilot with a company and an AI R&D project within a different group as well. Now, although you are currently based in Seoul, your deep affection for Busan is evident. So what does Busan mean to you personally?
1: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부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데요. 대표님에게 부산은 어떤 곳인가요?
0: 아, 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뭐 광안리 백사장에서도 해수욕도 하고
1: 네.
0: 온천장 구서동 뭐 이런 어릴 때부터 이제 부산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 자체를 서울에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인 이제 부산을 응원하는, 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AI라는 도구가 나옴에 인해서 지금 시대가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제 부산의 많은 기관이나 기업, 인프라 그리고 개별 제작자분들과도 이제 활발하게 소통을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언젠가 또 부산에서 새로운 협업의 결실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2: 네. So he shares that he actually was born and raised in Busan. He used to remember swimming in Gwanghwamun and whatnot when he was young, and he continues to hold Busan dearly as his just really hometown. But he did begin his career in Seoul and continues staying there. So looking ahead, he hopes to stay actively engaged, collaborating with Busan's institutions, businesses, and independent creators wherever his expertise can

0: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은 이제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저조차 이제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거침없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고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제가 이제 AI로서 AI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제 기업과 이제 협업 사례 외에도 이름을 이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작 예정인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그 AI로 사용한 크리처 컨셉 디자인 결과물이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등재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AI가 빠르게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과는 또 다르게 이제 AI 이미지 한 장에 완성도를 넘어서 인물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연출을 영상으로 구현하고 실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최근 중국에서는 이제 AI로 제작한 장편 드라마가 정규 방송에 이제 편성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쇼폼, 쇼 드라마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AI 기술이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도 올해는 이제 쇼폼, 쇼 드라마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So he describes the pace of change as so rapid that existing workflows must constantly be reevaluated. And he mentioned even though he's working with AI every single day, the pace of change is so quick and too quick. And beyond corporate collaborations, he notes that AI creature concepts his team created for an upcoming Hollywood film were officially registered in a global database, though client details remain confidential. The field has already advanced from polished single images to coherent video with character movement and camera direction for real-world production. AI is now being used across formats, including feature-length productions, short-form video, and short dramas as well. Yet maintaining consistent characters and environments still requires countless, of course, generation and refinement as well.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Now, when it comes to utilizing image and video generative AI in actual content production, how much of a gap exists between Busan and Seoul? 네, 이미지와 영상 생성 AI를 실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부분에서 부산과 서울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0: 사실 이 AI 모델을 구독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제 전 세계 사용자들이 누구나 이제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구독 결제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는 지역적 차이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기술에 접근하는 것이랑 실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처, 그다음 투자자, 그다음 플랫폼 기업 전문 인력이 전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업을 하거나 인프라를 구성하거나 제작 경험을 축적하기에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제 AI 분야를 넘어서 이제 대부분의 분야가 이제 서울에 집중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서울에서도 지금 AI 쪽으로 관련해서 해커톤 행사 같은 것도 되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제작 인프라가 서울에서도 지금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산에도 창작자랑 기업, 영화, 영상 기반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속적인 일감이랑 이 일감 발생과 지속적인 투자를 이제 연결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이 서울, 부산 이 두 도시의 차이를 이제 AI 활용 능력에 우열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작자 스스로 어떤 고객이랑 만나고 얼마나 지속성을 두고 시장에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케팅 능력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부산광역시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 마켓 플랫폼 같은 고도화된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결국 지역 간 격차는 기술보다 또 기회를 연결하는 구조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 So he shared, because generative AI services are widely

0: accessible through subscriptions, regional gaps in access are shrinking. However, acces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ctual project. So Seoul benefits from a concentration of clients, investors, platform companies, specialized talent and hackathons, and creating strong conditions for collaboration and production experience. Busan also has talented creators, companies, and a strong film and video industry, but the challenge is connecting them to sustained contracts and investment. So he mentioned Busan City building an advanced platform that can maybe better support and connect the local industry. And in the advancement of generative AI, individuals and small content studios can now take on ambitious projects. So what kind of opportunities does this shift open up for creators and small studios based here in Busan? 네, 이젠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콘텐츠 기업도 다양한 콘텐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변화가 부산의 창작자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1: 근데 사실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던 기획이나 이걸 이제 실제 화면으로 빠르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제 작은 팀도 큰 팀과 못지않게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캐릭터와 공간을 설계하고 판타지 그다음 SF처럼 제작 부담이 큰 장르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투자와 협업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네.
1: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그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가 됐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도 지금 비대면 이 회의가 일상화가 되어 그렇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한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창작자도 이제 지역에 머물면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자신의 기획이나 제작 능력을 보여줄 여지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규모 팀의 지방 거주 제작자가 동일한 AI를 사용할 때도 동일한 생성 비용이 똑같이 드는데요. 결과물 도출을 하기 위해서 생성 비용을 내고 이 AI 모델을 사실 빌려 쓰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기도 하지만 임대지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딸깍하면 이제 AI가 어떻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밈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반복해서 사실 생성을 해야 쓸만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반복 생성할 수 있는 비용이랑 그것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 후반 작업비까지 이제 계산하면서 소규모 팀들도 완성작이랑 제작 경험을 자신의 자산으로 축적하고 이걸 계기로 자신의 작품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제 사업화나 수익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0: 네.
1: 소규모 인력으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AI 모델을 사용한 생성 비용은 AI 기술 발전에 비례해서 인건비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생성하는 비용 역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How interesting. So he highlights the opportunity to quickly visualize concepts that were once difficult to test due to budget constraints. Even small teams can create different things, environments and AI video for resource-heavy genres like fantasy and sci-fi, helping them pitch for investment and collaboration. And with virtual meetings now routine, Busan-based creators can also showcase their capabilities to domestic and global clients without leaving the region. However, regional creators face the same AI generation costs, which he describes as paying for rented intelligence. And with repeated generation, labor and post-production expenses, creators must build finished works and production experience as lasting asset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and we are speaking with Mr. Shim Jae-hong here in the studio, CEO of OGNR. Now, while Busan has talented creators and content companies, many eventually relocate to the capital region in search of larger projects and bigger opportunities. So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reason content creators in Busan end up leaving the region? 우리 좋은 창작가자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0: 부산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아,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산업 전반에서 서울 수도권의 인프라와 인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으로 일할 기회랑 프로젝트 수주 확률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중요하게 봐온 것도요. 한 번의 작업을 다음 계약으로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사실 개개인들의 이제 개별적인 이주 사정을 갖다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제작자 입장에서는 고객과 협업자 그다음 투자자를 만날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콘텐츠 제작은 사실 시공간을 초월을 하지만 실제 고객과 신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진 않기 때문에
0: 네.
1: 네, 부산에서 작업해도 안정적으로 수주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어야 수주에서 이제 계약 그리고 제작과 납품에 이르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 플랫폼 그러니까 콘텐츠 마켓이나 해커톤 또는 공모전 이런 것들이 현재도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활발하고 강하게 일어나야 이 부산의 부산만의 특별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인재를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착을 권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일에 네. 만드는 것이겠죠. So he identifies greater access to ongoing projects as a primary reason creators move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ere infrastructure, talent, clients and investors are concentrated. And from his experience running a production studio, he emphasizes that connecting one project to the next contract is crucial for sustaining a career. So he therefore stresse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supported platforms, including content markets, hackathons, and competitions that support the entire process from pitching and contracting to production and delivery. Now, I have many, many more questions, but we don't have much time, so I'm going to have to ask,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질문이 정말 많았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제 마음의 고향인 이제 부산에 와서 이렇게 청취자분들 만나 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영광이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많이 만나 뵙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And our guest shared that, of course, Busan is a hometown in his heart, and he hopes to continue this collaboration and hope for more opportunities to work with Busan and in the city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Shim Jae-hong, CEO of OGNR.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Shim Jae-hong, OGNR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nd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he Smashing Pumpkins with 1979.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Race to the World. BEFM, Busan, Yeongwa Bangsam.
1: J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1:00

0: 관리를 해야 되니까.
1: Okay. You understand? So he's watching out for his health. Yes. So he's saying 갈비찜, which is the Korean braised rib, short ribs, right? Okay. So no hesitation there.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Okay. 자, 그럼 저희 조금 더 오래전으로 가볼게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 추석 풍경은 어떠셨나요? What was your childhood like?
0: 예, 뭐 다른 집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었지만 저희는 가족이 좀 단촐했어요. 제가 외동이고 어머니하고.
1: 아, okay.
0: 그래도 사니까 어머니 고향이 또 이북이셔. 이북에서 6.25 때 월남하셨으니까 친척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추석이나 등 그런 명절 때는 막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막 온 동네에는 막 시끌벅적하고 막 저기서 오고 막 아이고 형님아 잘 있었나 어머니에 뭐 이러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랐는데 사실 그때는 내심 야 저렇게 나도 식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1: 그렇군요. So he says that his own Chuseok celebration were relatively quiet compared to other families. He was an only child, and because his mother's hometown was in what's now North Korea, there weren't many relatives gathering at home. So as a child, he sometimes envied those loud, crowded houses around his neighborhood. 그 시절에는 선생님 그럼 집안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가 같이 이렇게 들썩들썩 노는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0: 그렇군요.
1: 네, 예. 그럼 지금은 혹시 사라져서 아쉽다 싶은 풍경이 혹시 있으신지요? Is there a scene that you actually miss from your old days?
0: 요즘 뭐 텔레비에서나 TV에서나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윷놀이, 제기차기 같은 그런 것도 동네 분들이 동네 어린애서부터 어른들까지 모여서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노래가 히트가 됐습니다만은 아파트 때문에 예 아파트 붐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뭐 서로 만나가지고 뭐 이런 그런 게임을 하는 문화가 많이 예, 좀 아쉽게 사라진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컨트리 시골 같은데 조그만한 도시에서는 지금도 아마 동네 한 동네 분들이 모여서 한복 입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런 제기차기 연어 제기차기
1: Yes, of course.
0: 그래 그 다음에 제기차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투도 칩니다. 화투.
1: Oh, okay. So, we should have done 제기차기 today. 오늘 그쵸 특집으로 뭔가 제기차기도 같이 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네요.
0: 그래,
1: 그쵸? So he's saying that he remembers whole neighbors coming together for games like 윷놀이, which is a traditional board game without four wooden sticks instead of a dice, and also 제기차기. It's a traditional game also where you kick that shuttlecock, right, looking like object without letting it hit the ground. And I was telling him earlier that we should have done something. Something like 제기차기 during our show today. Wow, that must have been really fun. So I guess, you know, that kind of community celebration is much more harder to see in big cities nowadays. 그런데 선생님, 저희 가수 활동을 시작하신 뒤에는 이제 또 추석 풍경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공연이나 방송 때문에 명절에도 가족분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셨죠?
0: 그럼요. 이 가수라는 직업이 돌이켜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직업이에요. Problem job.
1: Oh, I'm sure there were so many good times.
0: 데뷔 초기에는 막 이런 특히 이런 명절 때 공연이라든가 행사가 많아가지고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더욱이 해외 공연이 잡히면 당연히 뭐 그죠?
1: 그죠.
0: 보름에서 한 달 미주 전역을 투어를 하려면 한 달 걸리거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그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갈 때 저희들은 공연장을 찾아다녔으니까 Bad job.
1: It's a bad job.
0: Yeah.
1: Okay, so he's saying that especially early in his career, Chuseok often meant work rather than going home. Sometimes he was even performing overseas up to a month. 보름, 10 days to a month, right?
0: Yes.
1: While everyone else was traveling to see their families. So it might have been really sad for him. 그럼 선생님, 이제 저희 이 질문이 추석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많은 그런 노래 중에 추석 귀성길에 딱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곡을 그래요. 고르시느냐?
0: 그런데 뭐 25개 앨범 중에서 추석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그런 노래는 제가 발표한 기억이
1: 아,
0: 없네요.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yes. 뭐
1: If you could pick one of your songs, what would it be for our listeners?
0: The River of Life.
1: River of Life. The River of Life. Wow.
0: 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의 강을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당신과 내가 서로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이 외로운 강을 건너자 이런 뜻입니다.
1: Okay, all right. So we're gonna go listen to this song recommended by Mr. Yoon Soo-il. Here is 인생의 강 by Yoon Soo-il.

0: Welcome back, everyone. That was 인생의 강 by our guest, the man himself, Mr. Hyunsoo Lee. Ooh, this is a nice song to blast too, like on our way home, right? During 추석. 추석 때 듣기 딱 좋은 노래인 것 같은데요. We even get so many messages from our sweeties. We have 13 years old Kevin Nim saying, 오, 라디오로만 목소리 들었는데 이번에도 제 상상이 틀렸네요. 윤수희 삼촌 예전처럼 아직 젊으시군요. 맞아요. Look at his fashion sense, guys. If you're on YouTube, you can check out his outfit.
1: Thank you.
0: 지난번에는 멋진 자켓 같은 거 입고 오시고, 그죠?
1: 알right. 오늘은 좀 스페셜 패션인데요.
0: 오늘 그죠? 약간 그 상큼한
1: 주름, 네. 주름 아래 위로.
0: 약간 배 색깔. 죄송해요. 배 색깔.
1: 배 색깔. 배.
0: He looks very graceful today.
1: Apple. 그다음 배가 뭐죠?
0: Pear.
1: Pear.
0: Mm-hmm.
1: Yeah,
0: yes.
1: Yeah. 그렇군요.
0: Okay. He looks like a gracious pear. Okay. 죄송해요. Okay.

0: 아, 그래 하나 배웠습니다.
1: 네.
0: 우리가 사과는 그 영어가 바로 나오는데 아. 배이라면 당황하네.
1: 아,
0: fair, spell, spell,
1: P-E-A-R.
0: Pair. 아, pair.
1: 어, 그렇죠.
0: P-A-R. Yes,
1: right.
0: good.
1: Oh, yeah. He's

0: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했었죠.
1: 오, good.
0: 어떤 전을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What, which one is your favorite 전?
1: Out of so 부추전을 many. 제일 좋아하는데.
0: 부추전, 오케이. Okay.
1: 부추에다가 약간 오징어도 살짝 넣고.
0: Put a little squid in yeah. there.
1: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한 거는 김치전이라든가 호박전이라든가 이런 건데.
0: You're making me hungry.
1: 근데 남자한테는 yes. 이 부추가 아주 좋거든.
0: 그러십니까?
1: Yes, so I'm sorry.
0: Oh, it's okay, it's okay. All right. And another message. 보리사랑님 is checking in. Say, 윤수희 형님, 좋은 게스트입니다. 명절에는 고향 부산 출신. 오, 라고 하셨네요.
1: Yeah.
0: Is your hometown actually 부산?
1: Really, hometown is 울산.
0: 아, 울산.
1: 장생포.
0: Wow, it's in 경남 region, right?
1: So,
0: yes.
1: 1 hour.
0: Oh, or, just 1 hour.
1: Yeah, wow. in 1 hour.
0: Okay, so we are, you know, in the similar yeah. region, right?
1: Yes.
0: Okay, last message. Julie Nim saying, bad job이라고 하시지만 얼굴에는 여유가 흘러 넘치십니다.
1: 지금 맞아요. 보고 계시군요.
0: 네. 예. 다 보고 계십니다.
1: 아, 근데 네. 돌이켜보면 뭐 지금도 좀 지금 내일 모레 또 공연이 있어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네. 바쁘게 사는데 이 사람이 바쁘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0: It's not to, you know, live very busily, right?
1: 예. 좀 여유 있게 하는데 그래 표정이라도 좀 여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But he looks really comfortable in here,
1: yeah,
0: right? So
1: yeah.
0: we're very grateful to have him here in the studio. So anyway, getting back to our segment. 선생님 아까 어린 시절에는 온 동네가 함께 명절을 보내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그 70, 80년대 추석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뭘까요? When you look back at 추석 in your 70s and 80s, what would you say the biggest difference compared to today?
1: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제 노래 그 아파트처럼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기고 아파트 생활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막 여러 우리 가정이 모여서 뭐 어떤 걸 즐기고 이런 문화는 없고 개인적으로 많이 흐르고 또 가족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So he says that 추석 used to feel much more like something the whole neighborhood experienced together, while nowadays it tends to happen more privately within those individual families. And of course, we can't leave out the holiday TV special. 옛날 명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TV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있죠?
1: 예. Yeah. 저도 yes. 많이 나갔죠.
0: Oh.
1: 예. 그런데 트로트 일색이었어요. 그 당시는.
0: 와, wow. 오케이.
1: Okay. 그 우리나라의 트로트 음악 그 장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요의 근간이고 뿌리인데요. 아,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우리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힙합도 네. 있을 수 있고 예, 댄스 뮤직들도 있을 수 있고 이래 복합적으로 좀 변모해서 추석 특집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우리 PD분들이나 텔레비전 제작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시야가 넓어졌다. 발전적이다. 저는 뮤지션으로서 참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0: Okay. So he remembers that holiday television being dominated by trot music, which happened to be the first generation of nowadays trot music. And nowadays, it has become much more diverse, a change that he welcomes, which are like hip-hop or dance music, which are included in that. 반대로 선생님, 이건 좀 없어져도 괜찮다 싶은 명절 문화도 혹시 있을까요? On the flip side, is there a holiday tradition nowadays that you think is time to kind of phase out?
1: 저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저도 명절 때는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이 모이면은 그 음식 장만하고 막 그런 걸 하느라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중노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나 또 며느리나 따님들이 막 그렇게 막 그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막 손목도 아프다, 뭐가 다리가 땡땡 부었다 이런 게 우리가 많이 저 매스컴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남자지만 남자들도 뭐 좀 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저처럼 요리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요리를 시키면 안 되고 설거지 같은 거는 좀 지금도

0: Okay.
1: 어, 할 용의가 있습니다.
0: Wow, okay. But we're going to get to the balance game later on and let's see if he's willing to do dishes. Okay. 나중에 저희 balance game 할 건데 그때 설거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p.
0: All right. So he says that Chuseok should be a holiday for everyone. So men should share the kitchen work too because like he seems like all the wifeys out there and daughters-in-law, you know, have those wrist problems and so many issues going on during holidays. So yeah, he says that men can, who can't cook always can do the dishes and clean up, right?
2: 어 요즘은 선생님 이제 명절에 사실 친척들을 만나러 가기보다 가족끼리 또 여행을 가는 분들도 되게 많죠.
1: 그렇죠. 예, yeah. travel. 아주 어 조금 그거는 어, 심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해외 여행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국내도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뭐 그것도 하나의 이 시대의 흐름이고
2: 네,
1: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So he says that he knows plenty of families who now use a holiday to travel together and he sees nothing wrong with that. Traditions kind of change over time and the trend has changed nowadays.
2: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아 추석에 이거 하나만큼은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문화가 있으실까요?
0: Is there one tradition of Chuseok that you feel is worth keeping alive for our future generation?
1: Yes. 우리 특히 부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 명절이 되면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은
2: 아,
1: 거.
2: Okay.
1: 그런 문화는 굉장히 제가 서울 생활을 하면서 부산 와서 참 가슴 따뜻하게 느낀 그거 하나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참 좋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와, 너무 멋지십니다. So he hopes that the simple tradition of exchanging Chuseok gifts continues. Yeah, not because of the price of the gift, but he thinks it's a small way of saying I was thinking of you. And that was one of the greatest culture in Busan that he's learned after moving back from Seoul. Okay. So 선생님, 자, 이번에는 저희 제목부터 오늘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Tom 네? Jones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노래인데요.
1: 그래요.
0: 짧게 며칠 저희 Let's take a look at a few lines from a song that paints a picture of heading back to your hometown. Okay.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영어를 읽어 드릴 테니 우리 선생님께서 한국어로
1: 네?
0: 멋지게
1: 네?
0: 읽어 주십시오. The old hometown looks the same.
1: 예전에 살던 고향이 옛 모습 그대로 보인다는 그런 뜻이죠.
0: And there to meet me is my mama and papa.
1: 그리고 나를 맞으러 부모님이 나와 계신다.
0: Oh.
1: 아,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0: 그렇죠. So touching.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1: 고향의 푸른 풀을 다시 밟아보는 것이 참 멋집니다.
0: 아.
1: 좋습니다.
0: So here, the grass of home. 너무나 좋은 표현이네요, 선생님.
1: 그렇습니다. 굉장히 great 히트한 노래죠. Tom Jones라는 그 영국의 아티스트가 탄생하는 그런 탄생 이 노래로 탄생했던
0: 아,
1: Delilah, Green Grass of Home 뭐 등등의 아주 빅 히트곡을 많이 낸 가수죠.
0: Okay. And Tristmaster name is saying green, green grass of home reminds us that sometimes we miss not just home, but who we were there.
2: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우리 청취자분께서 그 노래가 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머물렀던 그 시절까지도 떠오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1: 맞습니다.
0: All right. So now is the time to go listen to this song for ourselves, guys. Here is Green, Green Grass of Home by Tom Jones.

0: that brought back a lot of memories for us. That was Green Green Grass of Home by Tom Jones. And you guys are listening to Monthly Yunsui here on Sweet Day with Mr. Yunsui joining us in the studio. 와, 선생님 노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1: Great song.
0: Yeah, it's a great song. And we've been getting lots of comments from our sweeties. Tris Master님 is saying, one of my mom's favorite songs, 어머니의 최애 곡이라고 하시네요.
1: Oh.
0: And another 최애 곡 of Juliet saying, 저희 엄마도요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주말에 이 노래 틀어놓고 청소하고 그러심. 젊었을 때 우리 엄마가 기억이
1: 그러실
0: 나네요.
1: 거예요. 어, 그러실 거예요.
0: 물론 지금도 젊으시지만요.
1: 음악성이 뛰어나신 어머니네요.
0: 맞아요. I'm sure my mom even enjoys this song too. 아, 저희 엄마도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Alright. 자, 이제 선생님 다시 돌아와서 세월이 흐르면서 추석의 의미도 이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I imagine the meaning of 추석 has shifted quite a bit over time.
1: 그렇죠, 뭐.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0: 네.
1: 용돈을 받던 시절에서 이제 용돈을 주던 주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요.
0: 네.
1: 이거는 그만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제가 연식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닐까요?
0: He's still young though, right? So he says the easiest way to explain it is this. So he used to be the one receiving 추석 allowance money, you know, this pocket money. But now he's the one giving it to others. So that alone tells you how much time has passed. So what kind of role did you play among all your families?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마 기타로 노래를 연주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요리 하셨을까요?
1: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주방에 잘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든가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낸다든가 이러니까 그래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방보다는 그 오래간만에 만나는 또 가족들의 그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Listeners.
0: Oh, he's a great listener. Okay. So,
1: 그리고 또 네. 반주가 한 잔 싹 들어가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또 이런 Green Grass of Home이라든가 이런 노래를 한 번씩 슬쩍슬쩍 불러주면
0: 네.
1: 뭐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0: 그렇군요. Your family members got to hear your live concert. Okay, that's amazing. 네, 우리 so he was basically the family listener, and sometimes he would entertain his family members by playing, you know, songs like "Green Green Grass of Home" to his families. Okay. 자, 그럼 선생님, 자 요즘 추석에 가장 선생님께서 감사하게 느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What are you
1: 그래요.
0: most thankful for?
1: 그래요. 뭐 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지금 세상인데 추석 연휴를 통해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연휴가 주는 감사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명절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0: 네, so he says that life moves incredibly fast nowadays. So he's grateful that 추석 gives us a few days to kind of slow down, right? To look at our families, think about the people that are around us, and maybe check in with ourselves too. 자, 그러면 추석이기 때문에 let's jazz it up a bit. 약간의 이제 조금 다르게 추석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일 좋아하시는데 윤지 씨가.
0: 죄송합니다. I like this kind of show. Yes.
1: Yeah.
0: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밸런스 게임 가겠습니다. 오래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바로 갑니다. 하겠습니다.
0: 송편
1: 깨.
0: 오, I didn't even read the options. Okay, so he would go for sesame filling inside the 송편. Okay.
1: Yeah.
0: Next one for 전 동그랑땡 versus 동태전.
1: 하나, 동태전.
0: 동태전. Okay, pan fried pollock patties.
1: Yeah.
0: Now for 추석. 집콕대 여행. 하나, 둘, 셋.
1: Travel.
0: Oh, travel. Okay. Yeah. All right. So he knows his answer. 추석 특선 영화, holiday TV special, action versus comedy.
1: Action.
0: Action. Okay. 자, 이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귀성길 8시간 대 설거지 아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3시간. 하나, 둘, 셋.
1: 설거지 3시간. 그게 더 좋아요.
0: Okay, so rather than traveling 8 hours in his car, 3 hours of dishes. Okay, 자, 이번에 인증샷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난입니다. 자, 마지막 추석에 듣고 싶은 노래. A song you want to hear during 추석. Exciting song versus nostalgic song.
1: Old song.
0: Old nostalgic song.
1: Yeah.
0: Okay. 추억의
1: Memory.
0: 노래.
1: 네. Yeah.
0: 자, 이제 밸런스 게임 끝. 저희 그럼 이제 since we're short on time, any last words to our sweeties? 추석을 맞아서 우리 스위디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 이름하고 똑같죠. 스위디 여러분. Hi, sweetie. 그동안 바쁘게 지내오셨잖아요. 추석 연휴에 좀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좋은 얘기도 나누고요. 예, 따뜻한 안부라도 전하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1: Happy 추석, everyone.
0: Happy 추석 to you.
1: Yeah, everyone, sweetie.
0: I taught him that. Okay.
1: Sweetie가 sweetie 하니까 좀 이상하다.
0: All right. Anyw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Have a great concert.
1: Yeah.
0: Take good care. Have a wonderful holiday. And we'll see you next time.
1: Yeah. Yeah. Thank you. 10월 8일 날.
0: 네.
1: 백스코 오디토리움 또 부산 공연입니다.
0: 오케이.
1: 예,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성원해 주세요.
0: 네, that's October 8th, everyone. All right.
1: Yeah,
0: so
1: bye bye.
0: Sending him out, let's go finish this song by Take Me Home, Country Roads by John Denver.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자 이제는 더 빡세게 간다.
1: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 치킨 고민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2: 수고 가치에서 모인 놈들이 또 세상 흔들어

들면 이런 입을 덮여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 Stop it 거의 너무 그만 닦고 일어서 주저앉아 너무 왜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3: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4: Huh?
2: Wait a second.

0: FM 부산 영어 방송.
1: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2: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3: Huh?
1: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5: 영어 하이소. 자, 면접 번호 174,985번 면접 대기하겠습니다.
6: 어떻게 너무 떨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7: Next, please come in.
6: 안녕하십니까? 직원 번 아니지. 아, 예약 번호 이것도 아니지. 아, 면접 번호 174,985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7: You sat down before I even asked you to. You're the first interviewee I've ever seen do that.
6: First? 와, 내 앞에 174,984명이 있었을 텐데. 아, 이런 인상 깊은 면접자가 처음이라 뭐 이런 소린가?
8: Thank you so much.
7: Okay. Let me see. Well, according to your resume, you say you're good at coming up with creative ideas on the spot.
8: Yes, I have many, many, many creative ideas.
7: Okay, let's hear what you've got.
6: Here? 아, 내가 노래를 창의적으로 잘 만든다고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싶단 말인 거지. 아, 목도 안 풀었는데. 아예요.
8: Okay. 아파트.
7: Wait. What are you doing?
8: Yes, I am singing a song.
6: 아, 건설회사라서 아파트 노래를 했는데 다른 걸 선곡했어야 됐나?
7: Excuse me, this is an official job interview. Please, read the room.
8: 아, 오케이.
6: 아, 여기 이방 전단지에 붙어있는 글자를 다 읽어보라, 뭐 이런 말이겠지.
8: 사내 IT 교육생 모집, 교육에 관심 있는 사원은 총무부로 연락 바랍니다.
6: 그리고 이거 다 읽을까요? Everything read?
5: 오늘 배워볼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영어로 뭐라고요?
7: Read the room.
5: Read the room.
7: 공간이나 모임의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사람들의 기분이나 표정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치 챙겨, 눈치껏 행동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모두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농담을 한다면 Come on, read the room. 분위기 좀 파악해. 누군가가 너무 크게 떠들고 있다면 Can you read the room? 지금 분위기 안 보여?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Read the room.
7: Read the room.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0: BEFM, Busan Yeongeo Bangseo.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I do love a little bit of love. Let's move along. Welcome back, everybody. It is Wednesday, the 23rd of September. This is For My Busan on 90.5 and 103.3 FM, BEFM, if you didn't already know. And now it's time for Here Stands the Youth. So every Tuesday and Wednesday, and also on a Saturday and Sunday for a replay through October, we're bringing you a very special segment. It's called Here Stands the Youth.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here in Busan, we hear diverse stories and the thoughts and experiences of the youth about life in the city. And this is from everyday challenges to choices they make,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youth who work and live here in Busan today.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the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I'm from Gangseo-gu, Daejeo, and I'm from the Daejeo Tomato Farmers Association, Kwon Byung-muk. When did
4: you start Busan? I was working in Gangnam
3: for 7 years, and since 7 years ago, I'm working with my mother in Busan. Where did you start
4: Busan? This
3: is Busan Gangseo-gu, Daejeo Dong, and I'm working with Daejeo Tomato Farmers
4: Association. Why did you start Busan? How did you start Busan?
3: 부모님께서 여기 강서구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제가 같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4: 권병묵 청년 농부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실까요?
3: 계절마다 조금 다른데요. 지금 여름철에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 토마토가 들어가는 본 시점이 되면 해가 뜨면 출근, 해가 지면 퇴근을 하게 됩니다.
4: 원래 공학을 공부하셨고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공과 완전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 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농업은 모든 일의 집합체입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워오던 거를 이제 농업에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부산의 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저 토마토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대저 토마토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대저 토마토는 이제 낙동강 하구 지역의 비옥한 땅에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토마토와는 조금 다른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가지는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4: 요즘 청년들에게 농업은 특히 힘들고 고된 일로 먼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 청년이 농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농업은 힘들고 고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농업은 스마트팜이 접목되어 있어 힘들지만 조금은 편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조금 더 쉽게 발을 들일 수 있게 국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요즘은 AI와 로봇,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이 직접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작물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1차 산업인 농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토양의 습기와 냄새, 작물의 잎사귀가 보내는 생체 신호는 농부의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땅과 작물은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4: 농업은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땅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한 지역에 머문다는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새로운 자원을 소비하지만 한자리를 지키는 농부는 그 땅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터전의 파수꾼

0: 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농부들이 있기에 우리 먹거리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토마토를 수확하는 순간 아마 가장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농부에게 수확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거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수확은 단순히 농산물 수거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이 하나의 결실로 완성되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토마토가 열리고 고객님의 식탁에서 먹거리가 될 때 청년 농부의 꿈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1: 부산의 특산품인 대저 토마토를 키우고 수확하는 사람으로서 또 청년 농업가로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부산 지역의 자부심을 키워내는 청년 농부로서 스마트팜을 많이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고요. 대저 토마토의 지역 브랜드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후배 청년 농업인들이 부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멘토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1: 권병묵 청년 농부님께 부산이란?
0: 나에게 부산은 짭짤하고 달콤한 나의 계절이다. 부산에서 짭짜리 토마토를 수확하고 그만큼 수익도 좋고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사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수복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7: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6: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7: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6: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7: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6: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포 마이 부산.
3: 포 마이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5: 부산? For my 부산.
6: 부산하면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낙동강하구 교량 건설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환경단체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행정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부산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 판단을 통해 분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는 공사를 중단하고 갈등 조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대저대교 4%, 엄궁대교 7%, 장락대교 1% 수준입니다.
3: Conflict between Busan City and environmental groups is growing again over bridge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Environmental groups submitted a request to withdraw their administrative lawsuit, but Busan City has refused to agree, saying the dispute

0: should be settled through a court ruling. The environmental groups are calling for construction to be suspended and for efforts to resolve the conflict. Construction is currently about 4% complete in Ontaejo Bridge, 7% on Eumgung Bridge, and 1% on Jangnak Bridge.
1: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엿새째 머물고 있는 상어가 추석 연휴에도 체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연휴 기간 하루 50명 안팎의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을 위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수로변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당분 연휴까지 상어가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구조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0: A shark that has remained in a waterway at Northport Waterfront Park for 6 days may stay there through the Chuseok holiday. The number of visitors coming to see the shark has increased 4 to 5 times compared with normal levels. Busan City plans to deploy around 50 personnel each day during the holiday and restrict access to the waterfront from 6 p.m. to 6 a.m. If the shark does not leave on its own by the holiday, authorities plan to consider rescue measures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and other agencies.
1: 부산시가 실시간 교차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교통체계를 확대 시행합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교차로 11곳에는 집중호우 때 우회와 교통 통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실시간 신호 정보 제공 구간도 25개 교차로로 늘렸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은 교차로 지체 시간을 10% 이상 줄였고 스마트 감응 신호는 지체 시간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Busan City is expanding its AI-based traffic system that provides real-time intersection information. A system providing detour and traffic control information during heavy rainfall will be introduced at 11 intersections with a high risk of flooding. Real-time traffic signal information will also be expanded to 25 intersections. Pilot operations show that the real-time signal control system reduced delays at intersections by more than 10%, while the smart traffic responsive signal system reduced delays by 36%.
1: 가을철 참 진드기 유충이 늘면서 벌초와 성묘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참 진드기에 물리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감염으로 인해 고령자 등은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옷과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활동 이후 2주 안에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 Extra caution is advised when clearing grave sites or visiting family graves as tick larvae increase during autumn. Tick bites can cause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or SFTS, which can lead to serious illness, particularly among older people. Health authorities advise people to wear long clothing and use tick repellent during outdoor activities. Anyone who develops symptoms such as high fever, vomiting, or diarrhea within 2 weeks afterward should immediately seek medical attention.
1: 부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엄궁과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에 반입된 23개의 품목 132건을 대상으로 465종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두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추석 성수기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0: Busan City tested 132 samples of 23 agricultural products brought into the Eumgung and Banyeo wholesale market ahead of Chuseok for 465 types of pesticide residues. All samples were found to meet permitted safety standards. Busan City said the results confirmed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during the peak Chuseok season and plans to continue safety inspe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distribution.
1: 부산시 교육청이 추석 연휴 기간 학교와 교육기관 443곳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개방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며 귀성객과 지역 주민이 별도 이용료 없이 주차 가능합니다.
0: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will open parking lots at 443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free of charge during the Chuseok holiday. The parking lots will be available from tomorrow through September 27, allowing holiday travelers and local residents to park without charge.

0: 연휴 부산 지역은 구름 많겠고 토요일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1: Mostly cloudy skies are expected in Busan during the Chuseok holiday, with rain possible in some areas on Saturday. The current temperature is 22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0: 홍정화였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is All-Star English. BFM 부산영어방송.
3: 올스타 English. 여러분, hi, it's me,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Now, some of you might be wondering, oh, 한이영은 어디 갔어? Well, if you've been tuning in from Monday, you would know that 한이영 was with us on Monday. He'll be back tomorrow. Now, today, right? Boogie was supposed to be here. 자, 여러분, 이 표현, supposed to. 부기가 있어야 하는데, 봐요, 자리 비었잖아요. Where is Boogie? Well, apparently, he's on his way from an event.
4: 이 행사 시간이랑 방송 시간 겹쳤단 말이죠. 아무래도 Boogie 이 기강이 좀 빠졌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 I guess, I don't know. 선배로서 I've been a little too nice to 우리 Boogie 후배.
4: 그래서 오늘은 제가 Boogie 기강을 다시 잡아볼 겁니다, 여러분.
3: Anyway, I'm going to get things started by myself for now.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5: 여러분 반갑습니다. And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it's just me.
4: 왜 카메라 이 뭐지 이 스크린이 두 개의 두 투샷인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 혼자거든요. 벌써 우리 너튜브에 댓글 장난 아니네요. 우리 룰루포님, where is Boogie? 룰루포님 일단 저 여기 있는데 그래도 먼저 저한테 하이 하고 where is Boogie 보러 농담이고요. 저 혼자 있어요, 여러분. Boogie 어디 갔지? 라고 궁금한 분들 많습니다. 네, 부기가 결석 아닙니다, 여러분. Boogie is not absent today. 부기 오는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요. 자, 얼마나 지각할까? 그리고 여러분 왜 지각을 했는지 한번 나중에 부기 오면 물어봅시다. Okay. So now 벌써 나는 이 콘셉트를 잡았다고 some of you are already thinking. 벌써 우리 부스타분들 알고 있습니다. 아, 민수, you're just being a 꼰대, right? 지금 완전 민수 꼰대인데 just because Boogie's late. No. 여러분, it's not being about a 꼰대, right? It's just basic courtesy, I think, right? Now, you probably heard a lot of the word 꼰대 here on our show. 왜 민수 생각하면 꼰대, 왜 꼰대 생각하면 민수? 이제 저도 모르겠지만.
3: But 꼰대, the actual word itself, it usually refers to somebody who

forces their old-fashioned ways or opinions on younger people. 근데 뭐 북이랑 전 나이 차이 그렇게 안 나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But these days, there's another word people are saying. 네, there's 꼰대 말, 그냥 꼰대 말고요. Reverse 꼰대라고 하죠. 역꼰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꼰대가 뭐지? What is 역꼰대? Now, if a typical 꼰대 is a senior or boss who unfairly tells younger people what to do, then a 역꼰대 is basically the opposite. It can describe a junior who doesn't do their part or show basic respect, but still insists on their rights, tries to lecture their seniors, or makes them feel uncomfortable. 역꼰대. 아, 나 이거 description 주면서요. 딱 한 사람, 아, 죄송해요. 한 조류만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뭐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부땡이라고 할게요. 아니요, 부땡 말고 땡기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힌트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So when a junior crosses that line, there are certain things seniors don't really want to hear. 그럼 역꼰대한테 꼰대들이 듣기 싫은 말들 뭐가 있을까요? 자, number three. I'm not really good at that. 선배님 어떻게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해보지도 않았잖아. Right? 벌써 이 말부터? Number two. 선배, why do I have to do this? Or, I've got this. 제가 이거 왜 해야 하죠? 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근데 이 톤으로 말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꼰대라서 그런가 봐요. 꼰대가 역꼰대에 이 코스플레이 하는 느낌. And finally, number one. 꼰대들이 역꼰대한테 듣기 싫은 말. That's not my job. 아, 선배 죄송하지만 저 이거 이 회사에서 인터뷰하고 이 job을 가졌을 때 저희 컨트랙트는 이 일은 없었습니다. 네, 이 일 제 건 아니에요. 와! About 50% picked this one. Clear number one of some of the worst things that I guess 선배들 wants to hear from their 후배들, right? Now, before anyone gets too upset, whoa, let's remember, it's not really about who's older or who's younger, righ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t's just doing your job, doing your part, as well as showing respect to both sides. And knowing where the line is, 이 선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어디 있고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할 거 하고 서로에게 존중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hat's what it's all about. 그래서, 북이, I know you're listening. 북이 듣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얼른 와. 선배가 너무 보고 싶다. 알겠지? 왜요? 부장님, 왜요? 문제, 아, 부장님 안 했어요? 왜요? 누가 그 소리 낸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래서 지금 북이 없습니다. 저 혼자 있잖아요. 근데 북이 있어야지 이런 이거 좀 효과가 있을 건데. 아, 이러면 저도 혼자 해보겠습니다. 북이 대신 오늘의 민수 퀴즈. 민수 퀴즈 뽀깍. 죄송해요. 제가 이게 새가 아니라서. 아, 그래도 새 소리 내야지 뭔지 좀 느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나는 새 소리,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 그냥 닭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민트 퀴즈 빡빡! 입니다. 자, 북이가 오면 제가 바로 이 던질 말입니다, 여러분. 북이, 왜 이렇게 늦었어? 딱 이 톤으로 말할 거거든요. 북이, 왜 이렇게 늦었어? 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A. Who are you again? B. Why are you walking? Or C, what took you so long? 왜 이렇게 늦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who are you again? B, why are you walking? And C, what took you so long?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퀴즈 참여한 분들 중 2부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북이도 이 늦어서 막 북이한테 막 짜증이 살짝 올라오긴 한데 인형 보니까 뭐가 더 짜증이 올라오네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So,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뾰로롱
1: 뾰로롱
0: 네. 뾰로롱 저 보여요 여러분?
1: 일단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들릴 겁니다. 네.
0: 보이시나요?
1: 네. 자, 웰컴 날씨 요정 인턴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Hello, hello.
0: 민수 오늘 혹시 하늘 봤어요?
1: 오늘
0: 네.
1: 추석 준비한다고 정신 없어서
0: Oh my god.
1: 위로 안 봤네요. 네.
0: 오늘 하늘 진짜 예뻤거든요.
1: 그 정도였어요?
0: 그럼요. 완전 이미 하늘도 한가위였습니다.
1: 네.
0: 날씨 전해드릴게요.
1: 네.
0: 본격적으로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이죠. 여러분 내일 기대되시죠?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인 25일은 대체로 흐리다고 합니다.
1: 아.
0: 네. 그리고 토요일은 강수 확률이 60%니까요. 네. 참고해서 우산도 준비하세요.
1: So tomorrow's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a low of 14 to a high of 30. On Chuseok Day, the 25th, it will be mostly cloudy nationwide and there is a 60% chance of rain on Saturday.
0: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가위에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민수 우리 볼 수 있을까요?
1: 맞네요. Moonwatch because it is 추석. 저는 달이 안 보이면 추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0: 어떡하죠? 부산 기상청이요.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한가위 보름달은 볼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1: 맞아요. 낙지연님도 소원 빌어야 되는데라고 합니다.
0: 민수 얼굴 보고 비는 거 어때요?
1: 여러분 제 네. 얼굴 보고. 일단 달처럼 덩글덩글해서 네. 소원을 빌어보세요.
0: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 민수가 다 들어줄게. 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도로도 이미 한가입니다. 부산 시내에는 오늘 한 3시부터 4시부터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고속도로도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30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1: 죄송해요. 이렇게 울렁거렸지?
0: 네, 7시간 30분.
1: 네.
0: 제가 도로 위에서 저희 올스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전하게 조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 That's right. So 네. traffic on the roads has already reached peak Chuseok levels. In downtown Busan, congestion began on major roads from 3 p.m. to 4 p.m. And congestion started on major highways starting from 6 p.m. And if you're heading between Seoul to Busan, it's going to take you 7.5 hours. 그래서 북이 늦나?
0: 아, 그래서 그런가?
1: Maybe.
0: 오, 일단 오긴 오는 거죠?
1: 몰라요. 사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0: 아,
1: 이거
0: 아니.
1: 너무 기대하지 마라. 영어 표현, don't give your hopes up. 이
0: 북이야,
1: 표현이거든요.
0: 난 너의 편이야. 난 북이만, 북이 편이야, 알지? 북이 아, 알지? 내 마음 알지?
1: 알죠, 좀 시니컬한 선배니까. 여러분, don't give your hopes up, okay?
0: 네, 오늘 영어 표현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저희 마음도 이미 한가위가 시작이 됐고요. 날씨도 한가위, 그리고 도로도 한가위고 연휴 분위기가 지금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1: 네.
0: 영어로 지금이 최고야, 지금이 한창이야, 지금이 피크야.
1: 음흠.
0: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돼요, 민수?
1: Be in full swing. 그래서 추석 is in full swing이라고 할 수 있죠.
0: Full swing?
1: 이제 추석 완전 이제 시작이다.
0: 음흠.
1: 네, 한참 뭐 활발 중이다 말이 안 되는데.
0: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네. 추석 네. is in full swing.
0: Full swing.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 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1: The newly upgraded Busan Exa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floor observatory. 네.
0: Observatory.
1: 자, 날씨 요정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자, 문자가 몇 개 오고 있는데요. 우리 두두님이 말합니다. 근데 날씨 요정님
0: 네.
1: 오직 올스타만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네요.
0: 아, 저 지금 잠옷 입고 온 건데. 네. 저 평소 때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이렇게.
1: 이분 잠옷 입고 오는데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왜 저는 잠옷 입고 오면 뭐라고 해요? 네. 좀 억울합니다. 살짝.
0: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했습니다.
0: 네.

0: 북이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북이
1: 렛츠고!
0: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북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북이.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북이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1: 오!
0: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돼 있어? 팔로우 팔로우 미 렛츠고.

0: 소나미 BTS 부기
1: 올리비아
0: 렛츠고. 자 여러분 현재 시간 6시 22분 50초 부기는 없습니다. 부기 is still not here. 뭐 뒤에 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he's on his way. 뭐 가는 중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아직 부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ike I said don't give your hopes up. 아, don't give your 일단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So instead because Boogie's not here. 우리
1: 올리비아가 있죠.
0: 올리비아죠?
1: 네.
0: 날씨 요정은 아니죠.
1: 네, 올리비아가 왔습니다.
0: 이거 확인해야 돼요. 네. So 네. Olivia is joining us. 올리비아 오랜만입니다.
1: 네, 반가워요.
0: 네, how have you been?
1: 네, 반가워요. 네,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네. 우리 올리비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make of this situation?
1: 물론 뭐 부산 영어 방송에서는 민 선배가 뭐 암모나이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거의 뭐 화석 같은 존재죠. 네.
0: 지금
1: 사피엔스 약간 그런
0: 아저씨라고 불렀죠, 저.
1: 아니요. 서열로 따지면 물론 이제 민 선배가 제일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부기보다는 제가 더 빨리 들어왔거든요.
0: 그건 맞죠.
1: 네. 그 보통 명절에는 후배들이 먼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장유 유서. 와야죠. 근데 지금 안 오겠다는 거죠. 이 한 해 같은 선배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0: 아, 진짜 우리 부기 나 아니에요. 선배로서 제가 실패를 했어요. I failed as a 선배. I failed as a senior.
1: Oh my god. 근데 만약에 부기가 용돈을 이만큼 들고 와서 선배님 이거 용돈입니다 하고 주면 받을 건가요?
0: 일단 그러면 우리 다들 second chance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everybody deserves a second chance, right?
1: 아, 근데 부기가 요즘 자기 입지가 위험한지를 모르나 봐요. 요즘 부기보다 핫한 후배한테 자리를 뺏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 40 넘은 저희 친오빠가
0: 네.
1: 저는 안 보러 왔는데 오늘 이 친구 보러 갔어요.
0: 40은 넘은 오빠가.
1: 오빠가. 친동생은 보러 오지 않고.
0: 진짜. 이거 뭐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왔어요?
1: 멀리서 왔어요.
0: 멀리서 왔는데. 네.
1: 저를 안 보고.
0: 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갔어요.
0: 근데 잠깐만요.
1: 그 친구 보러 갔어요.
0: 이거 우리 부장님이 올리비아한테 좀 따질 게 있는데.
1: 네.
0: 아니 그러면 뭐 40 넘으면 북한이 보면 안 되나요?
1: 아니 왜? 보면 되는데.
0: 왜? 라고 물어보네요.
1: 동생 먼저 좀 봐주면 안 돼요?
0: 맞네요.
1: 네. 나 가족인데.
0: 가족인데. 네,
1: 가족은 동생인데. 안 보고.
0: 맞아요.
1: 네.
0: 네. 일단 저도 40 넘었는데 아직 북한이 못 봤습니다. 네. 여러분. Just to let you know. Just to let you know. 아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부산에서 제일 핫한 이 인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뭐라고 해야 돼요?
1: 조류?
0: 아니요.
1: 조류는 아니다.
0: 상어
1: 포유류. 포유류.
0: 포유류 맞아요? 상어가? 아 이것도 체크하지 않은데. 네. But the hottest, the most popular animal, right? Here in Busan. 며칠 동안 벌써 이거 official nickname입니까? 북항이?
1: 북항이. 북항이. Official까지는 아니고.

0: 지금 후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좀 북항이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네. 속보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 아침 7시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에 임 작가님이 직접 찍은 북항이 영상이 있다고

0: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지금 이 현상이 우리 여기서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온 부산 전체 부산시에서 이 부기가 살짝 이 뭐지 이 backburner 영어로 backburner이라고 다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그 가스레인지 앞에 있는 불이 아니고 뒤에 있는 불로 넘어갔습니다.
1: 네.
0: 부기가.
1: 네. 네. 두둥님께서 내셔널 지오 브레피라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기는 현재 뭐 오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So while we have Olivia, 그래도 방송은 방송해야죠.
1: 그럼요.
0: So we have today's mission, I guess, that Boogie was supposed to do. 근데 우리 올리비아와 함께 할 겁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1: 기강잡기 특집. 과연 부기 이대로 괜찮은가?
0: 아,
1: 괜찮은가?
0: 괜찮은가?
1: 위기다.
0: 저는 좀 애매합니다.
1: 네.
0: 네, I'm a little worried. This is 여러분, 저는 막 부기한테 아, 뭐 부기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절대 하는 거예요. 선배로서 걱정해서 because I'm worried for 부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진심인가요?
0: 지금 우리 보세요. 너튜브에 낙지님, 민 선배 이럴 거야라고 하는데 이거 걱정하는 이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진심인가요?
0: This is 100% true. 오. No lie. Okay? 네.
1: 근데 실제로요. 동구에서는 북항이를 동구 마스코트로 지정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Oh my gosh.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어 캐릭터 공모전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뜨거워요. So hot. So hot.
0: 어떡해.
1: 근데 또 상어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5분마다 한 번씩 지느러미를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살랑
0: 맞네.
1: 살랑살랑 해서
0: 저 영상 봐봐. 네. 우리 작가님 영상 진짜 잘 찍었다.
1: 맞아. 상어가 지느러미를 한 번 이렇게 살랑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와 북항이 우와 네.
0: 진짜 이게 애기가 이렇게 첫 애기가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와서 온 가족이 와서 어머 이건 너무 귀여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러니까,
0: 지금
1: 잠깐 지금 네. 6시 28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0: 네.
1: 아 부기 진짜 아직 부기 소식이 없습니다.
0: 네.
1: 나태하다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0: 나태하다 뭐 대충하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맞아요.
0: 영어로 slack off이라고 합니다. slack off 뭐 일을 막 그냥 설렁설렁하다 아무 힘 없이 그냥 일을 하다. 그래서 부기 It seems like he's a little slacking off today. 네. 자, 일단
1: Boogie, stop slacking off 이렇게
0: 맞습니다.
1: 말하면 돼요.
0: Boogie, stop slacking off이라고 하죠.
1: 잠깐만요. 네. 부스타분들 잠시만. 저희 그럼 혹시 나중에 Boogie가 올 수도 있으니까 Boogie 네.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Boogie 네. 오면 댓글로 Boogie 어떻게 하면 되죠? Boogie
0: stop slacking off.
1: Stop slacking off라고.
0: Stop slacking off.
1: 댓글 여러분, 댓글 만큼 달아주세요. 알겠죠?
0: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둥님. 네. 네. Boogie 사실 맞은편에서 다 지켜보고는 중이라고 하는데.
1: 어?
0: 뭐 잠깐만. 두둥님 어디 계세요? 일단 아닙니다. 일단 아니고요. 맞아요. 우리 가르치는 오늘 표현 slack off 잘 쓰고 계십니다. 우리 처음에 보자. 우리 선풍기 커버 언제 다 씌워님이
1: 어?
0: 부기가 좀 나타날 수도 있죠. 절대 지켜 부기 사랑권이라고 일단 서포트를 보내네요.
1: 근데 네. 이런 논란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부기가 자기의 입지가 낮아지니까 자신과 비슷한 상어를 풀어서
0: 네.
1: 일부러 자기가 좀 더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상어를 풀었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0: 네.
1: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0: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방금 slack off 이 표현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계속 부기 stop slacking off 댄님 이렇게 보냈네요.
1: 오,
0: 네.
1: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기 오면 물어볼 거예요.
0: 부기
1: 어디?
0: 부기
1: 부기다.
2: 아 죽겠네 이거.
0: 하 부기.
2: 아니야.
0: 그렇게 거.
2: 띠르르 띠르 띠르 띠르 띠르.
0: 아니 부기.
2: 부기 상어. 띠르. 부기 상어 띠르르. 아이 반갑습니다. 무슨 분이야?
1: 민선배 지금 늦게 오는데 저렇게 여유롭게 들어와도 돼요?
0: 일단. 우리 부기는 여러분 걸으면서 들어왔습니다.
2: 아, 아닙니다. 네.
0: He was walking into the studio.
2: 아,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걸었던 거지.
0: 네.
2: 절대 걸으려고 걸었던 게 아니라
1: 아, 지금 뭐 주인공은 마지막

0: 이렇게 등장한다 약간 이런 아니, 느낌으로 지금 등장을 한 건가요, 북이?
1: 저 아이스 지레몬 부터 드립니다. 죽겠냐.
0: 와.
1: 아이고.
0: 북이 진짜 나태해졌다. 잠깐만. 오늘 표현 잘 배웠네.
1: 잠깐 제가 나태하다고요. 잠깐만.
0: 레이토디. 와.
1: 일단은 제가 6시부터 우리 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못한 거 일단 사과드리는데 이게 전부 다 제 탓이 아니라 올스타에서 이거 스케줄을 억지로 잡아서 그런 거라니까.
2: 와.
1: 나 진짜 억울해 진짜.
2: 북이, how long have we been doing All Star? 이제 올스타 한지 몇 년 됐죠?
1: 몇 년 이제 2년하고 반 됐나?
2: 네.
1: 네. 민 선배. 네. 제가 원래 언제 나와요?
2: 화요일에 나오잖아요.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다음 잠깐 이거 내가 잡돌이 들어가 있어. 민 선배.
2: 아 월요일 나오죠. 월요일.
1: 나 이제 월요일 스타잖아.
2: 그렇죠. 월요일 스타일 북이죠.
1: 그렇죠. 근데 갑자기 휴일날 출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2: 네.
1: 근데 제가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2: 네.
1: 지금 저기 을숙도에서 진짜 급하게 왔단 말이야.
2: 아.
1: 아 지금 제 날개에 지금 붙어있는 이거 을숙도의 그 갈대들 보이나요? 저기 팜파스가 지금 손에 많이 묻어있거든요.
2: 아, 맞네. 좀 많이 묻어있습니다.
1: 여기 엉덩이도 보면은 그 낙엽이 한가득입니다.
2: 지금 그 이
1: 예, 보실래요?
2: 어, 이게 먼지가 너무 나니나. 털지 마.
0: 아, 근데 북이 네. 옷은 예쁘게 입었네, 한가위라고.
1: 아, 또 이제 오늘 가을 특집으로 멋진 촬영한다고.
2: 네.
1: 찍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북항에 저기 북항에 있길래 제가 이렇게 한 마리 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2: 북항이 잡았다고요?
1: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
2: 어,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북항이는 아닌데. 북항이 이거보다 좀 더 예쁘고 귀여운데.
1: 민선배, 네. 저도 예쁘고 귀여워요.
2: 어, 뭐 북이도 뭐 예쁘고 그 귀엽죠.
1: 아니 급하게 오면서 그냥 한 마리 내가 들고 온 거지. 북이 잡는다고.
2: 오.
0: 북이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누적.
1: 그래 내가 꼈다. 냄새 나냐? 한 번 더 만져라. 자, 남편 받아라.
2: 일단 우리 북이가 여러분 컴백 했습니다. 그래서
1: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 일단 원래 북이 없을 때 계속 우리 옆에서 올리비아가 계속 고생해주고 있었는데요.
1: 아 진짜요?
2: 자, 올리비아 일단. 뭐 너무 감사했습니다.
0: 근데 저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되나요?
2: 네네네.
1: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0: 북이 어디? 나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꼭 돌려봐요.
1: 왜요?
0: 난 계속 북이 편이었어.
1: 진짜?
0: 민 선배가 계속 상호 좋다고 북항이 좋다고 그러고 난 계속 북이 좋다고 그랬어.
1: 그 미안한데 밖에서 저거 그 준비하고 있는데 나 들었어 올리비아. 거기 보면은 너 너무 뭐 게을러 뭐 그거 다들 댓글 올리세요. 이걸 신나가지고 올리비아 얘기하는 거 들었어. 다들 준비됐죠? 근데 막
2: 아이고.
1: 그 누구 뭐 주둥님이랑 뭐 누구 다 들었는데 이거
2: 네.
1: 얼핏 들었어 뛰어오면서
2: 네네네 일단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북이요.
1: 좋아요
2: 걱정 마세요. 아. 자 일단은 근데 올리비아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0: 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1: 아, 네네네 뭐
0: 부스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스타분들 딱 봐주세요. 부산 마스코트는 여전히 북이다 vs 아니다 이제는 북항의 시대다.
2: 어 이게 벌써
0: 이거 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1: 올리비아
2: 샵 9050 #9050 캐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여러분 남겨주세요. 자 리마인더 북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 북이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0: 저 소신 발언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2: 네
0: 북이야 사랑해.
1: 소심하게 하고 가는 거지. 소신 발언인가요? 소신 아니고.
2: 자 올리비아 thank you so much.
1: 감사합니다 for filling in for
2: 북이. 자
1: 아 또 북이 빈대를 채워주시고
2: 네 쓰담쓰담 올리비아가 쓰담쓰담 해주고 가네요.
1: 가면서 이거 갈대도 하나 떼주고 가지. 아 팜파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2: 네 맞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2: 어 저 알러지 없는데 계속 갑자기 알러지 생기는 것 같은데.
1: 아 이제 네. 저기 지금 을숙도에 팜파스랑 꽃이 이쁘게 펴가지고 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2: 네.
1: 미션비도 주말에 그 하루랑 같이 한번 놀러 가는 거.
2: 을숙도래요?
1: 아 그쪽 추천드리겠습니다.
2: 가면서 그 북한 그 친수공원 한번 들릴까요?
1: 그러면은 민선배 저녁일 거예요. 그 사람이 많아가지고
2: 네.
1: 주차가 2시간 걸린대요.
2: 아 그래요?
1: 아 그치.
2: 지하철 타고 가야지. 부산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되죠.
1: 제가 숨 돌릴 틈이 없네요.
2: 자 일단 북이 왔습니다. 북이 일단 와서 다행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네.
1: 북이 들어왔습니다.
2: 자 그래도 여러분 북이와 이제 원래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참 지금 손흥민 BTS 북이
1: Let's go.
2: 지금 세그먼트 중이거든요.
1: 아, 네.
2: 자, 그래서 일단 북이 왔고요. 이제 진짜 북이 왔으니까 진짜 북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 아, 좋아. 와.
2: 깜짝아.
1: 원래 북이 퀴즈 의미가였네요.
2: 이게 땡땡이 사운드 이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영어 퀴즈 하나 풀어 봅시다. 우리 부스타들도 참여하고요. 네, 우리 북이 일단 쉬어도 돼 괜찮아. 좀 숨 좀 get a hold of your breath, okay? 자, 여러분. 이상

0: 듣고 한번 퀴즈를 풀어봅시다.
1: 됐습니다.
0: I'm the best host here. I don't know. Maybe 북항이 is also pretty good. He could do pretty well as a host. 아, 북이 어떻게 라이벌이 생겼잖아요. 그쵸?
1: 라이벌이요? 네.
0: 라이벌. 아, 라이벌 생각하지 않아요?
1: 아이, 뭐, 그 호랑이는 그... 네. 쥐의 그 곶김에 그 반응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어, 저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0: 자, 그러면 북이 라이벌이 생겼네.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계속 북이 엄청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으면서 얘기합니다.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자, 라이벌이 생겼다.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Looks like you've got some competition, Boogie. B. Looks like you've got some vacation, Boogie.
1: 어, 기분 좋아지는데?
0: Or C. Looks like you've got some imagination, Boogie. 자, A, B, C 중에 어, Boogie, 좀 라이벌이 생겼네. 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pound 9050, 캐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1: 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자, 일단 Boogie 왔으니까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0: 어, 우리 처음으로 보는 분입니다. 선풍기 커버 언제 다시 원님.
1: 아, 집에 선풍기가 많으신가요?
0: 우리 지금부터 선풍기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아, 우리 선풍기님이 아, 다들 너무 의리가 없다. 북이뿐이죠. 유유유라고 보냈네.
1: 선풍기 어, 누군가요? 이거 제보 부탁드립니다.
0: 이 선풍기님입니다.
1: 아니 아니 그 누가 의리가 없었는지 아, 제보 부탁드립니다.
0: 일단 뭐 선풍기님 빼고
1: 전부 다! 전부 다라고?
0: 아니 아니야. 항상 낙지현님도 항상 우리 북이 편이잖아요.
1: 근데 민선배 제가 본 낙지현님은 네. 하나 중요할 때 나를 배신했다가 돌아오시거든요.
0: 어 그래요? 어 낙지현님 어, 이거 낙지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살짝 배신했다가 돌아오신 거 아닌가요?
0: 어 그래도 이 오늘 토픽 돼서 진짜 부산 마스코는 누구냐? 네
1: 마스코요?
0: 북이냐? 지금까지 열심히 북이
1: 그래.
0: 몇 년 됐죠? 몇 년 됐죠, 북이?
1: 지금 이제 5년째입니다, 5년째.
0: 네, 5년째 열심히 뛰었던 부산 소통 캐릭터 북이냐? Or 어, 너무 난 상어가 귀엽다라고 처음 생각한 북항이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그럼 문자 하나 왔습니다. 우리 0640님이 부산의 마스코트는 여전히 북... 어, 죄송해요, 목에 뭐 걸린데? 여전히 북이!
1: 어?
0: 이지만!
1: 이지만?
0: 북항 친수공원은 북항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아, 뭐 친수공원 정도는 제가 양보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친수공원에 아, 그치, 양보하면 뭐 동구도 양보해야 돼요.
1: 아 동구?
0: 네.
1: 뭐 동구 어차피 그 제 아래에 있게 어,
0: 네?
1: 저는 이제 부산시 소통 캐릭터이기 때문에
0: 네.
1: 모든 구를 돌아다니면서 네. 관리하고 있거든요.
0: 네.
1: 뭐 그 관리하는 영역 중에 뭐 북항이 하나 뭐 늘었다 뭐 그 정도 느낌이랄까?
0: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두둥님도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점점점이라고 보냈네요. 어,
1: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 만나면은 근접거리 대화할 수 있죠. 여러분들 북항이 만나면은 근접거리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 그건 모르죠. 북이 시간 좀 주세요.
1: 바로 소리치고 도망갈 걸.
0: 자 그래서 북이 너 라이벌 있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정답 북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근데 이거 들으니까 민선배 익숙한 단어 들리더라고요.
0: 네.
1: 그 왜 래퍼나 그런 거 할 때
0: 네.
1: This is competition 이거 있잖아.
0: 오, TV에서 많이, TV에서 많이 그렇게
1: 그때,
0: 하죠.
1: 유튜브도 많이 네. 나오고 뭔가 네. 경쟁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라이벌 하면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바로 맞춥니까?
0: 어, 바로 갑니다.
1: 바로 A라고 생각합니다.
0: A. Looks like you've got some competition, Boogie.
1: Yep.
0: 그게 맞습니다. 딩동댕동.
1: 미선배, 네. 나 늦었다고 지금 뭐라 해야 되니 딩동댕동도 지금 안 가져오고.
0: 일단 우리 두 번째 퀴즈 기다려보자.
1: 아, 알겠습니다.
0: 알겠지? 이거 선배가 북이를 좀 혼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젤라폰 소리는 안 준다. 아직.
1: 아, 안 준다.
0: 네.
1: 자, 근데 미선 궁금한 게 네. 라이벌도 영어 아니에요? 라이벌? 라이벌.
0: 라이벌가 영어죠.
1: 라이벌. 네.
0: 라이벌 이제 한국말로는 이 R 발음이 잘 안 되니까
1: 라이벌.
0: 라이벌이라고 하죠.
1: 어.
0: That's right. 라이벌은요. 그거예요. 아, 맨날 나는 이제 학교에서 뭐 1등 항상 안 하는데 근데 2등 하다가 1등으로 가끔씩 올라오는 그 친구 있잖아요.
1: 2등 하다가 1등 올라오는 그 친구.
0: 네, 우리 이렇게 1등을 항상 둘이 막 이렇게 싸우면서 노리는 그게 라이벌이라고 하죠. 네. 뭐 스포츠로도 라이벌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자연체 라이벌 누굴까요? 롯데 자연체 라이벌 누구죠? 전 야구를 잘 몰라서.
1: 어. 지금 라이벌이 어.
0: 네. 네. 다
1: 말을 못 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 예. 조금
0: 라이벌이 있죠.
1: 민감한 문제라. 근데 모든 팀들이 다 라이벌이죠, 민선배.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그럼.
0: 네, 뭐 NBA로 따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Golden State Warriors 팀 라이벌이 LA Lakers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Boogie, you've got some competition, or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Boogie, 북항이 is your riva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북항이랑 뭘 놓고 싸우는 거죠? 1등, 2등 놓고, 네.
0: 아니, 북항이랑 싸울 자신 있어요?
1: 아, 근데 민선배, 네. 어려울 게 없는 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
0: 뭐요?
1: 어마부.
0: 어마부? What 어마부. does that mean?
1: 그 어차피 마스코트는 북이라고. 네. 아, 다 어마부라고 해줘서.
0: 여러분,
1: 기록.
0: 혹시 우리 부스타분들 이런 줄임말 들어봤습니까?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샵 9050 캐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1: 아니야.
0: 아까 뭐라고요? 블루마블?
1: 어마부.
0: 아, 어마부.
1: 어차피 마스코트는 북이. 네.
0: 어차피 마스코트는 북이.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는지?
1: 여러분들.
0: 네.
1: 방금 5초 전에 들으셨습니다.
0: 어, 다은님이 말합니다.
1: 어!
0: 근데 어마부 하면
1: 언니!
0: 어차피 마스코트는 북항이도 해당되잖아요.
1: 아니야, 그는 북. 걔는 북이잖아, 북. 걔는 어마북.
0: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이 북항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북항도 뭐가 좀 입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북이보다 좀 북항이가 뭐가 좀 재밌는데 말할 때. It's a little more fun to say 북항 than 북이.
1: 부장님, 저 오늘 방송 못하겠습니다.
0: 그럼 왜 왔어요?
1: 아 진짜. 내가 그래도 이 올스의 의리를 지키려고 말이야.
0: 네네네.
1: 그 촬영 끝나자마자 이제 날라서 왔는데.
0: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부기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럴 겁니까?
1: 자꾸 그러면 저 엉덩이는 낙엽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방송 사고 낼 거예요.
0: 우리 아 부기 진짜 미안한데 우리는 소통 방송이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이 청취분들이 문자 보내는 거 무조건 읽어야 되거든요.
1: 아 그치, 또 뭐라고 썼길래?
0: 우리 선플라워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1: 오늘 특별히 많이 읽는 것 같네요.
0: 어, 근데 북항이는 5분마다 나타나서 꼬리 흔들어 주는데요.
1: 저기 죄송한데 행사장 가면 저도 5분마다 저를 오프라인에 보시면요 제가 5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열심히 빵댕이 흔들고 댄스도 추고
0: 네.
1: MC도 보고 그 노래도 하고
0: 네.
1: 별걸 다 합니다. 북한이 뭐 그냥 그 꼬리 찰랑찰랑 아이고 그냥 참방참 아하하 나 참참 의의가 없어갖고 아하하하하하
0: 나 처음으로 북이가 이렇게 말할 때 버벅거리는 거 이렇게 처음 봐요. 처음 들어요.
1: 민선배 이게 네.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0: 네.
1: 솔직히 그 자꾸 이상한 AI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영상에 올리더라고.
0: 네.
1: 아, 안 쓰려고 했지만
0: 네.
1: 안 쓸 수가 없다.
0: 근데 북이 좀 너무 흥분했습니다. Whoa, whoa, whoa. Calm down, 북이. Calm down. It's okay. But a lot of people are on Boogie's side. 보세요, 낙지연이. 우리 북이는 5분도 못 쉬고 일한다고.
1: 맞아.
0: 왔습니다.
1: 5분 출연? 야. 북항이 너 나
0: 야라 나왔다. 친구 사이입니까? 친구 사이?
1: 아, 아닙니다. 제가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만약 들어와도 제 아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강을 제대로 너 오면은 5분? 야, 너 50분에 활동해야 된다.
0: 너
1: 그러구나 그럼.
0: 자, 우리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이 퀴즈 이 노래 누구한테 혹시 이거 한번 들려줬죠? 우리 미대 PD님한테 이 퀴즈 재밌겠다라고 한번 체크 받았어요. 너무 이 덕 사운드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네. 네. 네. 자, 다음 퀴즈입니다. 이 단어는 진짜 젠 Z들이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네, 에이자도 이거 몇 번 쓰는 우리 방송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구인데 라이벌인 사람 이거는 뭐라고 영어로 부를까요? 자, 들어보세요. A free rival. Free rival. B. Frenemy.
1: Frenemy.
0: Frenemy. Or C. Frivolin. 자, 여러분 힌트 주냐면요. 제가 말할 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나 이거 단어 이게 세 개 중에 두 개는 아예 단어가 아니에요. Alright.
1: 근데 민준배 세 개 다 발음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자, A. Frivol.
1: 아.
0: Frivol.
1: 오케이.
0: B.
1: Frenemy. 아!
0: Frenemy. Or C. Frivolin.
1: 아!
0: Frivolin. 자, 친구이면서 라이벌인 사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북이 좀 뭐 좀 생각
1: 아, 뭐 생각이 민선배 힌트 듣고
0: 네.
1: 바로 삐리 왔습니다.
0: 진짜요?
1: 아, 사실 솔직히 저는 A라고 생각했거든요.
0: 아, A. Frivol.
1: 라이벌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0: 아, 라이벌가 아 맞네 끝에 라이브가 들어가 있네.
1: 그래서 이건가 했는데
0: 네.
1: 민선배가 혀 갖고 있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0: 일단 선풍기님이 D 민주 선배라고
1: 아.
0: 왔네요. 선풍기님 뭐 calm down.
1: 아.

0: 저는 선배 후배를 챙겨주는 선배 입장에서 네 오늘 이렇게 북이랑 이렇게 얼마나 잘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거 안 보입니까?
1: 저분 혹시 갈매기신가? 제 피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0: 네, 자 친구이면서 라이벌인 사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북이 아까 라이벌 들어가서 뭐 A라고 했나요?
1: 그쵸. 근데 그랬지만 민선배의 발음을 듣고 B로 가겠습니다.
0: B. Frenemy.
1: 아우 네. 제일
0: 왜 B라고 생각해요?
1: 발음이 제일 좋았어요.
0: 발음이 제일 좋았다.
1: 발음이 술술 나왔습니다.
0: 네, 자 일단 그 이유로만 B로 골랐으면 맞습니다.
1: 아~ Correct. 잘했다.
0: 네, 친구인 라이벌은요 Frenemy라고 합니다.
1: Frenemy.
0: Frenemy가 이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거든요. Friend하고 Enemy. Friend가 뭐예요? 친구잖아요. Enemy는 적. 그래서
1: 아, 친구. Enemy.
0: 친구 같은 적, 적 같은 친구가 오. frenemy입니다.
1: 네. 엔이 많이 들어보세요. 게임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북항이가 출몰한 지 벌써 이 여섯째라고 합니다.
1: 엔이가 나온 지가요?
0: 네, so it's been about a week, right? Since 북항이 first showed up at Busan North Port. 현재 북항이는 부산은 물론 뭐 전국 네 구스타가 됐는데요. 아. 그럼 북이는 저 근데 진짜. 걱정하는 선배로서 물어봅니다.
1: 어제
0: 아, 북이 어떻게? 아, 아, 이런 일단 우리 밈을 하나 준비해놨거든요. 우리 밈 우리 저 네 우리 그 부장님이
1: 잠깐만
0: 그 화면에 올려놓건데 우리 너튜브 보시는 분들 보일
1: 야,
0: 건데요. 네
1: 저거 많이 본 거란 말이야.
0: 이거 밈도 짤도 많이 생겼는데 이 그 중에 제일 킹 받는 짤 뭐였나요? 북이한테는 아마 좀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나 내가 북이었으면
1: 그 일단은 이미지 같은 거는
0: 네.
1: 뭔가 저 뺏기는 걸까 불안해하는 것도 좋긴 했는데 영상이 또 많이 올랐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영상 중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0: 네.
1: 그 같이 복싱을 하는데
0: 네.
1: 제가 그 북한인데 턱을 한 대 맞고 쓰러지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소셜 미디어 SNS 많이 보거든요. 오늘이었나요? 북이 SNS 들어가니까. 북이 SNS에 올라온 거죠? 그
1: 아,
0: 영상이.
1: 맞아요. 그 제가 또 태그를 걸어가지고
0: 이거 리벤지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1: 아, 근데 또 저거 지금 올라온 거 저거 있잖아요. 저거 북한이 맥주 마시고 있는 거.
0: 네네네.
1: 아니, 뭔가 북한이가 등장한 거면 나를 모셔야지. 내가 북한이를
0: 네.
1: 이렇게 모시는 느낌으로 또 저거 또 만들어가지고
0: 근데 저 사진에서 저 사진에서는요. 북한이가 북이가 북한이의 패처럼 보여요, 사실.
1: 아, 그러니까 저 그리고 나도 2m고 제가 3m 오면 그래도 크기가 비슷해야 되는데 완전 저기 조만하게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0: 네.
1: 이거 보자.
0: 아 근데 여기 이런 밈들에요. 소셜미디어 돌으면서 아주 재밌는 아 재밌는 하고 좀 그렇다.
1: 재밌는?
0: 네. 네. 조금 북이한테 조금 신경 쓰게 만드는 네 기사와 댓글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부산 상어밥 안 줘요? 라는 질문에
1: 어허.
0: 네 지금 상어밥이 사직구장에 있어서 그래요. 오늘 경기 아. 지는 사람 순서대로 던질 예정입니다.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야구에도 지금 북한이가 그렇죠. 뛰고 있습니다.
1: 근데 민수님 그거 알죠?
0: 뭐요?
1: 북한이 나오고 그 3연승 우승을 이겨가지고
0: 네.
1: 사람들이 또
0: 네.
1: 그거 승률하고 또 그래서 약간 저는 제가 이제 두 번 이겼거든요.
0: 네.
1: 근데 북한이하고 세 번 이겨서
0: 네.
1: 한 번 더 자연치를 한 응원하러 가야 되나? 내가 사직구장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나?
0: 북이 불러줄 것 같아요?
1: 아,
0: 아니 물어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 상어를 부를 순 없잖아요.
0: 그렇죠. 상어를 부를 수 없죠. 네. 부산이면 갈매기죠.
1: 그럼.
0: 맞죠.
1: 근데
0: 맞죠.
1: 잠깐 대답 안 한 부장님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0: 네, 뭐 그리고 뭐 이런 뭐 멘트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상어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주고 있는데요.
1: 맞아요,
0: 뭐
1: 맞아요.
0: 상구, 상식, 상순, 북항이까지. 그런데 상어 이름 못 지는 이유가 아직 성별이 확인이 안 돼서라고 하는데.
1: 뭐
0: 하지만 현재는 북항이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이런 게 지금 뉴스 SNS 아주 핫하게 거의 지금 9시 뉴스. 예, 지금 뜨고 있거든요. 북이 9시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1: 아, 저 나간 적 있죠.
0: 아, 그쵸. 뭐 그는
1: 어제는 뭐 방송 3사 다 나가봤으니까
0: 네.
1: 뭐 그 정도야.
0: 자, 그래서 네 이런 거 보고 우리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죄송해요.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소리에.
1: 근데 약간 네. 재밌긴 하다.
0: 네. 자, back in the day, people used to say 이런 말을 했죠. 네. This is competition, right? Now, life can be competitive, right? 자,

0: 그러면 여러분, 쟤 너 자리 노리고 있어.
1: 어허.
0: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와, 북이, 쟤 북항이 알잖아. 쟤 너 자리 노리고 있어.
1: 내 자리.
0: 네. A. He's looking for your spot.
1: 오.
0: B. He's watching for your seat.
1: 오.
0: Or C. He's coming for you.
2: 오.
1: 뭐 약간 마지막 거는 영화 제목 같은데요.
2: 어, 맞아요.
1: 그가 오고 있다.
0: 영화 그 예, 영화 예고편에 많이 나왔잖아요.
1: 그러니까.
0: He's coming for you.
1: 그러니까.
0: 자, 쟤 너 자리 노리고 있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He's looking for your spot. B. He's watching your seat. Or C. He's coming for you.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 북이는 일단 ABC 중에 어떤 거인 것 같습니까?
1: 아, 뭔가 어렵다. 뭔가 그냥 느낌으로는 C 같긴 한데 뭔가 지켜본다고 하니까
2: 네.
1: 뭔가 노리고 있으면 약간 노려보는 느낌이잖아요.
2: 네.
1: 집중해서 보는 느낌이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 민선배
2: 네.
1: 워치랑 C랑 룩이
2: 네.
1: 그 어떤 집중도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0: 와, 북항이도 이 정도 영어 할까요?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1: 그쵸?
0: 네.
1: 북항이 뭐 그냥 그 5분 나와야 하면 꼬리 살살 흔들고 말이야. 근데 너무 귀엽더라.
0: 네. 그래서 일단 어떤 것 같아요? 북이 시간 없어요.
1: 아, 저는 A로 가겠습니다.
0: A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쟤 너 자리를 노리고 있어. He's coming for you.
1: 뭐야?
0: C입니다.
1: 그래서 그렇게 읽은 거였어요?
0: 네.
1: 오 마이 갓.
0: 그래서 아, 자리를 노리고 있어. 쟤 아마 너 자리를 뺏으려고 할 걸. He's coming for you.
1: He's coming for you.
0: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 북이 어떻게 뭐 금방 왔는 느낌인데 우리 마지막 네, 이 문제가 하나 있긴 하네요.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잘 듣고 퀴즈 한번 맞춰 보세요. 레이디즈 앤 젠틀맨, 민수, 북이, 북항이 and the rest of the crew are here tonight for the All-Star Solo Host Competition. Wow. Oh, Boogie, this competition is tough. Everyone here is really good.
1: I know. I'm a little nervous.
0: Ah, well, Boogie, you're bee with the sharks now.
1: What? Shark? 상어? 아, 그만. 넓은 상어 얘기 그만해줘. 끼룩끼룩.
0: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Which word completes the sentence? You're bee with sharks now. A. Running, B, swimming, C, jumping, or D, flying. 네, you're 삐리리 with sharks now. 자, 알맞은 단어를 이 표현에 넣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와, 북이 이제 뭐 뭐지 뭐 아주 프로페셔널 호스트 민수도 컴페티션 되고 이제 북항이도 컴페티션 되고 하는데 북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컴페티션이.
1: 근데, 네. 근데 민선배 이게 좀 어떤 느낌도 있냐면은
2: 네.
1: 그냥 제가 만약에 활동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면은
2: 네.
1: 북항이가 나왔을 때
2: 네.
1: 저를 언급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치, 왜냐면은 그 아무도 부산시 캐릭터가 뭔지 몰랐을 거 아니야.
2: 네.
1: 제가 그만큼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2: 네.
1: 그래도 저한테 경고를 해주고 북이야 조심해.
2: 어, 그쵸 그쵸.
1: 밖을 챙겨.
2: 네.
1: 어, 북이 어떡하냐 이렇게 해주는 것도
2: 네.
1: 그만큼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2: 네.
1: 해주는 생각을 해서 뭐 살짝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2: 네.
1: 또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다.
2: 어.
1: 그래서 저는 경쟁이를 생각하지 않고 단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지금 벌써 프로그램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1: 아, 그러게 생각.
0: 마지막 멘트입니까 벌써?
1: 아닙니다.
0: 네, 자 우리 퀴즈는 하긴 해야 돼요.
1: 아, 그쵸, 그쵸.
0: 북이 이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야.
1: 경쟁하는 거야.
0: 네, 삐리리 with sharks가 표현이 있는데 running입니까, swimming, jumping or flying입니까? 보통 근데 힌트 드릴게요. 상어면 상어들은 뭐 해요? 바다 안에서 뭐 해요?
1: 거의 날라다니는데요.
0: 바다에서 날라다닌다고요?
1: 그쵸, 거의 너무 빠르니까.
0: 북이는 날라다녀야죠. 북이는 새니까. 상어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1: 수영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정답은요?
1: 삐!
0: 스위밍! 그래서 북이 You're swimming with sharks now. 나랑만 같이 있을 때 북이는 조금 아 뭐 민선배는 뭐 나이도 많고 뭐 나랑 좀 차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컴피티션처럼 안 보인다. 이제 북항이가 등장했으니까 북이 선배로서 좀 살짝 걱정되긴 돼요.
1: 민선배,
0: 네.
1: 저도 민선배 말고 저기 다른 김선배, 이선배, 박선배 찾아가는 중 있어요. 자꾸 그러면 나도 민선배 경쟁시킬 거야.
0: 네. 그래서 일단 북항이는 추석 뭐 연휴 이후에
1: 아 맞죠?
0: 이제 내일 보낼 예정.

0: 이라 여러분 일단 이틀 동안 많이 인사해주세요. 북이 앞에 지금 북한기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우리 방송 아주 짧게 북이랑 함께 했는데 아, 북이 예. 일단 온다고 고생했어요.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리 왔어야 되는데
0: 아닙니다. 북이 일단 온다고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추석 즐겁게 보내고
1: 그럼요.
0: 다음 주 볼 수 있겠죠 북이 맞죠?
1: 아 그럼요. 살 많이 찌워서 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2 at 7 o'clock.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gsa.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7 o'clock.
10: 부산 아지매.
1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10: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1: 오이소 보이소
10: 영어 하이소. 자, 면접 번호 174,985번 면접 대기하겠습니다.
12: 어떻게 너무 떨린다. 할 수 있다.
13: Next, please come in.
12: 안녕하십니까? 직원번 면접번호 174,985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3: You sat down before I even asked you to. You're the first interviewee I've ever seen do that.
12: First? 와, 내 앞에 174,984명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인상 깊은 면접자가 처음이라 뭐 이런 소린가? Thank you so much.
13: Okay. Let me see. Well, according to your resume, you say you're good at coming up with creative ideas on the spot.
12: Yes, I have many creative ideas.
13: Okay, let's hear what you've got.
12: Here? 내가 노래를 창의적으로 잘 만든다고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싶단 말인 거지.

0: 목도 안 풀었는데. 아이유. 오케이. 아파트.
1: 왜? What are you doing?
0: Yes, I am singing a song. 건설회사라서 아파트 노래를 했는데 다른 걸 선곡했어야 됐나?
1: Excuse me, this is an official job interview. Please, read the room.
0: 오케이. 여기 이방 전단지에 붙어있는 글자를 다 읽어보라, 뭐 이런 말이겠지. 사내 IT 교육생 모집, 교육에 관심 있는 사원은 총무부로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읽을까요? Everything read? 오늘 배워볼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영어로 뭐라고요?
1: Read the room.
0: Read the room.
1: 공간이나 모임의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사람들의 기분이나 표정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치 챙겨, 눈치껏 행동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모두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농담을 한다면 Come on, read the room. 분위기 좀 파악해. 누군가가 너무 크게 떠들고 있다면 Can you read the room? 지금 분위기 안 보여?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Read the room.
1: Read the room.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올스타.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figure it out.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뭐 이모도 그런 걱정하구나. 뭐 이모, it's okay. I'll figure it out.
1: Yeah, so I would say if we want to even say yeah in a nicer way, instead of I'll figure it out, we can just say I'll keep that in mind. And, okay, 네. or I'm thinking about what to do. Yeah.
0: 어, 어 근데 태긴 오늘 태긴이 인터뷰한 분 한 명 지금 너튜브에 들어와 있어요.
1: Oh, really?
0: 두 명이 들어와 있대요, right? 인터뷰한 분들 지금 두 명이 너튜브 들어왔는데 좀 신기하다. 이건 처음인 것 같은데. Two people that you've interviewed, they're in our YouTube chat right now.
1: Oh, 네. really?
0: 네.
1: Oh.
0: 누구지? 저 아직 문자 이거 안 읽었는데, 네. 그중 한 명이 혹시 이 율자 분입니까?
1: Oh.
0: 율자 분인 것 같은데.
1: Great.
0: 일단 반갑습니다. 네. 어 율자님이랑 혹시 하이요님? 이 두 분이 태긴이 인터뷰한 분이면 어, 일단 너무 반갑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 만나요.
1: Yeah, come on. Thanks for coming and checking it out.
0: 좀 무섭게 했나? 매일 만나요. 네. 자주 들어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right, well, let's get to your next interview.
1: Let's take a listen. Hi,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2: 제 이름은 백찬미입니다.
1: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2: 23.
1: 오케이. Okay. 이번 주 추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추석할 때 잘 듣는 말이에요. 오케이. Okay, so I want you to translate this to English.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2: I don't know.
1: Okay, you can say that's one way to look at it.
2: That's one way to look at it.
1: 어떻게 이런 말 해요? When 어떻게 보통 다른 사람 무슨 얘기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When do you usually use that phrase?
2: 안 좋게 보면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는 것 같아요.
1: 혹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뭐 얘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답해요? When would you answer like that?
2: 공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는 것 같아요.
1: 오케이, okay, 둘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추석 잘 보내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인터뷰는 지금 너튜브에 계시는 우리 하이요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터뷰 나가면서 하이요님이 아 부끄러워 아 나다 미치겠다라고 이렇게 나네요.
1: Well, you know what I want to say is if it's your first time being interviewed, it's so weird to hear your voice on the radio. So you got to interview with me again, and
0: 맞아요.
1: then you'll get used to it. So.
0: 하이요님, 네 저도 똑같아요. 저는 방송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집에 가서 방송 이게 모니터하면서 제 목소리 듣잖아요. I cringe.
1: 우리 다 cringe.
0: 뭐를 그냥 하 민수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톤 진짜 너무 화난데 completely understand. 괜찮습니다.
1: 인터뷰 많이 하면 익숙할게요. 네. 그래서 나한테 인터뷰 많이 해주세요.
0: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거 참고할게요. 네, this is once again a little passive aggressive. Passive it means that you're not trying to start a fight, but still. 참고할 거니까요. 그만 말해주시겠어요? 라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1: But I think this is okay if you just say it if with the tone. So that's one way to look at it.
0: Yeah.
1: Oh. If you go, that's one way to look at it. It really depends on your tone. So okay, I would say the most passive is I'll keep that in mind.
0: I'll keep that in mind. 참고하겠습니다.
1: Yeah. 네. Next level up. Level up. That's one way to look at it.
0: That's one way to look at it.
1: And then high level, slightly aggressive, 네. I'll figure it out.
0: I'll figure it ou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 So this one, yeah, that's one way to look at it. Now, I think this is a useful phrase. A lot of times when people are having a debate or I'm talking to my friends about something and I don't want to get in a fight, I will say like that, like, oh, okay, that's one way to look at it. Or I've never thought of it that way before.
0: Oh, wow.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Yeah. Right? 이런 느낌이잖아요.
1: That's a little, I don't know.
0: 우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리액션 어때요?
1: I think we're actually going to get people in trouble at Chuseok, maybe. So.
0: 우와, 삼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완전 깜놀.
1: We're causing
0: 여러분
1: some...
0: 이런 표현, 이런 리액션 한번 해보세요. 너무 궁금하다.
1: Yeah, let us know what happens. And then hopefully you survive Chuseok. Okay.
0: 좋아요. 네. 우리 부장님이 말합니다. 요즘 분들은 깜놀 안 써요. 아니 부장님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거를 말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안 씁니다라고 말해주기.
1: It's okay. 네.
0: 옛날 사람이라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테레비 뭐지 선전.
1: So instead of 깜놀, what do people say instead of like? So do they? What can we say instead? What is a more cool phrase?

0: for the youngsters.
1: 우리 resident MZ 우리 미디어 PD님들 물어보겠습니다.
0: They're young.
1: 자, 우리 효정 PD님 저기 뒤에 숨어 있네요. 우리 요즘 깜놀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0: 그냥 와.
1: 깜놀 말하죠. 맞죠?
0: 가끔
1: 쓴대요. 네. 가끔 쓰는 거구나. Mm-hmm. 그럼 저도 아주 틈이남이라서 저도 가끔 쓰겠습니다. 이제.
0: All right. 네. So we're learning that because Minsu and I are millennials. 깜놀 is maybe kind of a millennial thing.
1: Old.
0: Yeah, we're
1: According
0: old.
1: According to our 부장님. Okay. 자, 다음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0: Let's take a listen. Hi,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2: 강재현입니다.
3: Okay, 강재현. 아, 제가 한국말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 번역해 주세요. 그게 좋은 포인트네요. 그게 좋은 포인트네요.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2: 잘 모릅니다.
3: Okay, you can say that's a good point. That, 대답해요. That's a good point.
2: That's
3: a good,
2: good
3: point.
2: Point.
3: That's a good point.
1: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이 여기서도 이 표현 영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좋은 포인트네요. 네, 한국 사람들도 이 포인트 콩글리시로 쓰지 않고 I think they use it in the correct like meaning. They use a correct meaning of the word point when they use it in Korean.
0: Yeah, this is a good one. I like this phrase. So that's a good point. Mm. So I think sometimes instead of saying like instead of disagreeing, instead yeah. of like just, this is a way to acknowledge what they're saying.
1: Yeah.
0: So I honestly, I just want to say to everybody at Chuseok, maybe use this phrase. That's a good point.
1: 그렇죠. 이 서로의 의견하고 생각을 이 존중하고, 네, 일단 뭐 바로 싸우는 그런 이제 분위기 만드는 것보다, 아, 뭐 일단은 그거는 뭐 상대방 생각이고 뭐 다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right because we can have different you know ideas and different right. opinions right so you could say oh okay well that's a good point 네
0: yeah I think also when people are saying anything to you they just want to be heard
1: yeah
0: and when you're acknowledging whatever they say
1: yeah
0: then they're gonna feel good like ah you know I'm teaching them right like so ah so when you do just say that's a good point you make them feel like acknowledged
1: 맞아요
0: so I think this is a good one so that's a good point great phrase
1: that's a good point입니다 right. We have time for one more interview
0: let's take a listen
3: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말해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2: 잘 모릅니다
3: okay you say you'll be the first to know
2: You'll be
3: the first
2: to know.
3: To know. Okay, 이번 주 추석이라서 잔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면 이번 어떻게 준비해요? What about how do you 잔소리 준비 어떻게 해요?
2: 그냥 딱히 준비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3: 가족 너한테 잔소리 잘 안 해요?
2: 하긴 하는데
3: 잔소리 하면 또 공부 또 잘해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요?
0: You need to get married. You need to study more.
2: 그냥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3: 얘기해요.
2: 네.
3: 오케이. 그리고 가족한테 추석 때문에 어떤 말 하고 싶어요? Like, 가족 너무 사랑해요. Or what do you want to say to your family?
2: 사랑해요.
3: 사랑해요. 오케이. 너무 수고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표현. 삼촌, 이모, 제가 뭐 직장 갔거나 월급 오르거나 뭐 여자친구, 남친구 생기면 제가 고모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0: Yeah, right? you'll be the first to know.
1: 그래서 I think these are some expressions that we learned today because, you know, for a lot of us, 추석, you know, it means family time, but also means a lot of stressful times too because of the nagging.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준비하지? Right?
0: Right.
1: So, Taegan has introduced a lot of maybe expressions that you not only you could say in English, but 이 Korean equivalent. 한국말로 이 오늘 배운 영어 똑같이 그냥 그런 세팅에서 그런 상황에서 쓰면 I think things will kind of, you know, go by a bit more smoother.
0: Yeah, so I'm actually going to use these as well.
1: Yeah.
0: So if you guys are looking on, you can see on my finger right now.
1: Oh!
0: Bling, bling, bling.
1: 우리 속보 이거 보는 겁니까? 우리 청자분들한테? 네. 뭐죠? 태겐 지금 손가락이 눈부셔. 눈부셔.
0: Yes, yes.
1: 뭐예요, 태겐?
0: It's a diamond.
1: It's a diamond ring.
0: Yeah, so I'm getting married, so I will also be going to my family's house for Chuseok. So I will be saying these things in Korean.

0: And I'll be saying things like, Tega arasa tarakeyo. And I'm sure I'll have to use that a lot. Or,
1: Tegan.
0: Yeah.
1: Oh, Itan, congratulations.
0: Yes, thank you. And I think I'll use 그거 좋은 포인트네요. 그거 좋은 포인트네요. I'll 맞아요. Be saying it on repeat.
1: 일단 그 뭐지, 그 your husband to be.
0: Yes.
1: 네, 가족한테 가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0: Yes, I will 네. be using them all week long.
1: 네. 일단 Tegan 너무 축하드리고요.
0: Thank you.
1: 네. 이제 시작입니다.
0: I know.
1: 아, 죄송해요. 톤이 중단했잖아요. 태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요. 우리 부사분들도 너무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0: Oh,
1: 우리 다은님 와 축하합니다. 우리 두둥님도 헐. 너무 축하드려요 라고
0: wow.
1: 하네요.
0: Well, thank
1: 네.
0: you, booster named.
1: 네, Tegan, well, congratulations to you.
0: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for, you know, swinging by today for another episode of 길거리 영태뷰
0: with Tegan.
1: Tegan, we'll see you back here after Chuseok. Happy Chuseok to you.
0: Happy Chuseok.
1: All right,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Ayu가 부릅니다. 잔소리.

0: 뾰로롱 뾰로롱. 민수.
1: 네.
0: 북이 갔어요.
1: 북이.
0: 자, 다시 말해봐요. 북항이 북이. 하나 둘 셋.
1: 저는 의리 있으니까 저는 북이로 갑니다.
0: 저도 북이로 갑니다.
1: 네, 네. 여러분. All Star stands behind Boogie.
0: 음흠.

0: 좋아요, 좋아요.
1: 일단 근데 북항이 오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도 환영할 거예요, 근데 북항이. 네.
0: 네.
1: 우리 여러분, 북항이랑 북이랑 저랑 같이 방송하는 그날 기대하세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0: 네.
1: 네. 자.

0: Let it go.
1: Let it go 하면서 뭘 던지는 거예요?
0: Let it go.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1: 네, 그리고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 채세 보니까 뭐 율자님이랑 하요님 지금 벌써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0: 가지 마세요.
1: 네. 일단 우리 방송 한 27분 50초 남았습니다.
0: 네, 네. 가지 마요.
1: 더 같이 해야죠. 음흠. 왜냐면 우리 여기 올스타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면요, 아주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뜻깊은 이 셀러브레이션을 하거든요.
0: 오, 보여주세요.
1: 보여줄게요.
0: 자, 보여주세요.
1: 우리 율자님, 우리 하연님, 오늘부터 저랑 1일이 됐습니다.
0: 와와와와와 가지 마세요. 제 얼굴을 봐서라도 가지 마세요.
1: 유자님 아직 있어요.
0: 아 있어요? 다행이다. 가지 마세요.
1: 너무 좋아서 크크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0: 행복하시죠?
1: 일단 웰컴입니다.
0: 네, 잘 네. 오셨습니다.
1: 자주 오세요.
0: 네,
1: 매일 오세요.
0: 너무 좋아요. 네. 아 우리 민수관에도 민수 퀴즈 정답을 네 제가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부귀가 오면 던져야 했던 바로 그 말. 부귀. 왜 이렇게 늦었어?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문제였습니다.
1: 네.
0: 보기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A.
1: Who are you again? 음흠. 일단 저 생각했어요. 어? 북학인 계속 말하다가 북이 보니까 어? Who are you again? 생각 하긴 했어요.
0: 네. B.
1: Why are you walking? 이것도 북이었어요, 여러분. 북이 들어오면서 진짜 걸어오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0: C.
1: What took you so long? 아, 진짜 계속 북이 보는 순간 계속 머릿속에 했던 말 북이 What took you so long?
0: 오, 그럼 네. 정답은
1: C. 네, What took you so long?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0: 왜 이렇게 늦었어?
1: 네.
0: 걱정했잖아. 네.
1: 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0: 아니에요.
1: 아 저는 화낸다 하는 말이었는데.
0: 아 그럼 걱정할 땐 이걸 쓰면 안 돼요?
1: 아니 걱정. 하는 마음으로도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0: 늦었어?
1: 선배가 화내는 마음으로 아, What took you so long?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0: 맞아요. 정답은 C였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아, 등수 세상에 1등은요 우리 낙지연이님 1등 하셨습니다. 아이고. 와.
1: 축하드립니다.
0: 달찌님 어제 1등 했거든요. 오늘 한 발 늦었어요. 낙지연이님한테 2등 달찌님 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3등은 햄찌님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네,
0: 이렇게 1등, 2등, 3등 들어오고 왔습니다. 그리고
1: 네.
0: 제가 하나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1: 뭐요?
0: 아까 상어가 제가 포유류? 라고 했었는데요. 네, 포유류가 아니고요. 아가미로 숨을 쉬는 연골류에 네. 속합니다.
1: 네.
0: 그러면 연골 어류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민수?
1: 연골 어류.
0: 네, 아가미로 숨을 쉬는 연골류,
1: 네.
0: 연골 어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저도 사실 이 단어 처음 본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Cartilaginous fish. Cartilaginous fish. 여러분 따라하세요. Cartilaginous fish.
0: Cartilaginous fish.
1: 뭐라고요?
0: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민수.
1: Cartilaginous fish.
0: Cartilaginous fish.
1: Good job. 잘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워요.
0: 그리고 포유류는 폐로 숨을 쉬는데 포유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1: Mammals이죠. Mammals.
0: 네. 그러면 우리 민수는 무슨 류일까요? 민수는 희귀류.
1: 희귀류.
0: 희귀류.
1: 저는 귀여워류.
0: 저는 미모가 일류.
1: 네,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어. 네.
0: 난리 났어. 그럼 희귀류 영어로 뭐라 그래요? 희귀하다.
1: 희귀하다면 rare라고 하죠.
0: 아, rare하다.
1: 네.
0: 아 왜냐하면 everyday 스타잖아요.
1: 네.
0: 예능도 잘하지, 시사도 잘하지.
1: 아, 스타.
0: 모든 걸 다 잘하는 희귀한 MC니까.
1: 아, 부끄러워.
0: 그래서 희귀류라고 한 거예요. 아시죠?
1: 아닙니다.
0: 네. 네.
1: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율자님이랑 우리 하연님한테 1일입니다. 너무 좋겠어요라고 했잖아요.
0: 네.
1: 우리 두둥님이 이건 두둥님 저를 챙겨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둥님이 율자님하고 하연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진짜 이상한 아저씨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두둥님. 전 지금까지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대화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제가. 두둥님 감사합니다. 네.
0: 약간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뭐.
1: 네네네. 네. 이 칭찬 계속 들어요. 우리 선풍기님 민수는 미남정류라고 왔네. 이거 누구세요? 이거 엄마 듣고 있는 거 아니지?
0: Hey,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0: 여정의 Did you know? 다행이다. 오늘 제트로 갔죠, 선배님? 네.
1: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Did you know? Brought to you by 문자 요정 인턴.
0: 네.
1: 자, 오늘의 토픽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한가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송편은 왜 반달 모양으로 만들까요?
1: 오!
0: 궁금하시죠?
1: 자, 음식 관한 토픽이면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자, 제가 송편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민수 먹으면서 궁금하지 않았어요? 보름달 모양으로 만들면 두 배로 먹을 수 있는데 반달이니까 반만 먹을 수 있잖아요.
1: 저는 음식 보면 모양 생각하지 않고 맛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맞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쉽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만들었나? It's easier to eat that way.
0: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Okay.
0: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앞으로 더 채워져서 번창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어요.
1: 오, 오케이.
0: 좋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송편 속에 깨나 콩을 넣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오므려 접잖아요. 그래서 네. 복을 안에 싸서 담는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interesting. So when it comes to the 송편, its shape, right? Why is it shaped like a half moon instead of a full moon? Well, for one reason, it carries the wisdom of our ancestors. Though it is a half moon now, it will grow full and prosperous in the future. 와, 이런 이제 이렇게 먹는데도 너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다라고 이런
0: 그럼요.
1: 위로 이거 칭찬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0: 희망적인 음식인 거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가위 연휴가 시작이 됐잖아요.
1: 네.
0: 가족들과 소중한 분들과 송편을 나눠 먹으면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더 가득할 것이다.
1: 네.
0: 이 복을 싸서 많이 많이 먹거라 이렇게 해서 나눠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And she also mentioned the rice cakes being stuffed with beans or sesame seeds. It means wrapping, you know, a good fortune inside the 송편. That's what it symbolizes. 송편 먹을 때 뭐 그 깨를 좋아합니까? 안 그러면 그 팥을 좋아합니까?
0: 둘 다 맛있는데 어떡하죠?
1: 그래, 저는 무조건 팥입니다.
0: 팥이요?
1: 네. 네. 이 깨는 너무 이빨에 끼더라고요.
0: 전 저도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 Nice. So because you know it is the holidays once again, and 송편 is going to be on a lot of you know people's. Not only chatted tables or 제사 tables, but also on the dinner dining tables. Something good to know. 왜냐하면 이 코너를 우리 청취자분들 듣고 자기 이제 자신의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서 니크 아나 송편 무슨
0: 그래.
1: 뜻인지.
0: 그래.
1: 네, 여러분 이거 dinner time topic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민수한테 배웠다.
1: 좋습니다. 와우.
0: 저도 기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1: 다른데
0: 빌어야 되니까요. 우리 민수 보면서 민수 제발 이뤄주겠어. 우리 부스타분들 다 건강하시고 오늘 원하는 올해 원하는 일 다 이루시기 그렇게 해주세요. 민수 보름 딸님.
1: 오냐 오냐.
0: 바이.
1: 자 올리비아님 어제 하고 오늘 너무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0: 아니요 문자 요정. 나도 올리비아.
1: 맞네. 우리 부장님도 올리베로 적어서. 네, 우리 문자 요정 어제 오늘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0: Thank you.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2: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his is All-Star English, hour number two. It is now 7:36 in the clock studio. Joining us, sitting right next to me, we have our very own HK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근데 과장님, I do have to let you know. You know, last week, how you came on the Friday show? Nice to meet you.

0: 네. It was one of the more popular episodes. 네. 사람들 많이 청취하고 네, 다시 보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네. I'm quite surprised.
0: 좋은 말도 많이 해 주시고 yeah.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 아, 사람들 좋았어요. 많이 위로도 받고
1: 네, 네.
0: 네. 일단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1: 아, 그래서 코너를 금요일로 옮겨야 되나?
0: 요 우리 네. 이 코너를요? 안 그러면 뭐 고정 게스트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1: 제가 금요일에 고정으로 우리 나와야 되나?
0: 좀 방송 욕심이 좀 많이 생기네요.
1: 아, 예, 예, 예.
0: 네. 자, we have HK 과장님 in the house for today's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네.
1: 아, 반갑습니다.
0: 할 거 해야죠.
1: 아, you know, these days,
0: 네.
1: I'm so swamped at work.
0: 네.
1: But always, always English. Boost my mood.
0: 네, 과연 죄송한데 카메라 보면서 그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자, 저 카메라거든요. 네.
1: Yeah. Or English, boost my mood.
0: 자, thank you so much. 네. 아,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 아, 네. 좋네요. 네, 우리 또 주셔야죠. 우리 닥터 수님 반갑고요. 우리 또 두둥님도 반갑고 스피디 터틀1님도 반갑고요.
0: 네.
2: 아, 우리 닥터 수님, nice to HK. 아예 호스트로.
0: 아, 네.
2: 호스트 이제 민수 대신에 제가 호스트하라는 거겠죠.
0: 박도 수님, 네, 네 오랜만에 차단됐습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2: 두둥님 북항에 이어서 또 다른 야심.
0: 두둥님도 오랜만에 차단됐습니다.
2: 네 좋습니다.
0: 네. 일단 과장님은 이 북항에 대해서 업데이트 뭐 뉴스
2: 아 그래도 우리 박도 수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북항의 실물 보셨나요? 하시는데
0: 너무 핫토픽이다 이거. 나도 살짝 질투나.
2: 저는 못 봤고요.
0: 아,
2: 사실
0: 그래요?
2: 오늘 제가 시장님을 잠깐 이렇게 뭐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0: 어이구.
2: 시장님도 우리 북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뭐 시장이 많으시면 우리도 많아야 되죠. 그쵸 부장님. 우리도 북항에 아 그래서 우리 부장님 딱 타이밍 맞게 우리 영상도 딱 틀어주고
2: 네. 아 북항이 좋습니다.
0: 혹시 뭐 시장님한테도 우리 올스타 대해서도 좀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좀 홍보해줬습니까?
2: 그럴 기회는 없었는데요.
0: 그래.
2: 아 우리 흰 돌고래님 반가.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흰
2: 반갑습니다.
0: 고래 흰 돌고래님도 네 북한에 보고 오셨나요? 이거 질문입니까? 안 그러면 오셨어요? 아, 질문입니까?
2: 아 북한 네,
0: 일단 저희 둘은 못 봤습니다.
2: 아 우리 또 고정이시죠.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0: 아 어머님, 네. 아 우리 미숙님 반갑습니다.
2: 아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님 모르는 분입니다.
0: 네. 좋아요. So HK 과장님, every Wednesday evening bringing to us updates on policies, events, festivities, and much more that Busan City puts on for its citizens. As always, 과장님, shall we start with today's
2: 아,
0: 민원?
2: 좋습니다. Sure.
0: Cue.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4: 여보, 야 벌써 이번 주 초석이다, 그치?
5: 아 여보, time flies. 아 벌써. 아 근데 너무 좋아.
4: 그래, 우리 저기 추석에 친척들도 좀 만나고 우리 어디 놀러도 좀 갈까?
5: 아, 여보, music to my ears. 아 역시 we click. 아 근데 연휴 때문에 항상 교통, 뭐 건강 같은 여러 문제들이 걱정되긴 해. It's the elephant in the room, 알지 여보? 부산시에서 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 Time for the big guns.
4: 아 그래, 저기 부산시에서 뭐 정책을 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놀러는 어디 가지?
5: 아 여보, 너무 좋아. 어디가 좋을까? 아 나 결정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좀 더 고민해볼게. I'm so indecisive. Let me sleep on it.
4: 아 그래, 그건 그러고 그나저나 있잖아 여보. 요새 부산시에서 무슨 민생 100일 뭐시기 한다는 것 같더라고. 그거하고 뭐 체육 정책도 많이 한다는데 들어봤어?
5: 어? It rings a bell. 아,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정확히 모르겠어. 아 여보 알잖아. My rule of thumb. 우리 eye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빨리 물어봐.
3: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추석 대책, 또 놀러 갈 곳, 민생 100일 지원, 체육 정책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0: 네, 자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부스터분들은요, 우리 HK 과장님이 뭐 돼서 말할까 이미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 닥터 수님이 통행료 무료화 이렇게 보네요.
2: 아, 닥터 수님이 참 감각이 좋으시네요.
0: 근데 이거는 네네. 뭐 그렇게 칭찬한 것보다
2: 네.
0: 혼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쵸?
2: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
0: 아 그래요?
2: 아, 우리 또 저기 댓글이 많이 왔어요.
0: 네.
2: 우리 토리님 반갑고요.
0: 네.
2: 우리 또 흰 돌고래님 뭐 상어 인형 too cute 판매도 하나요?
0: 아 여기 이거, 앞에 이거.

0: 이거 귀엽네요.
1: 일단 이거 뭐 official merchandise. 오. 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 부산에 너무 중요한 네. 인물이라서
0: 아, 예, 예.
1: 그렇게 떨어뜨려도
0: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두둥님 정말 신기하게 보시는 과장님. 민수 꽁트 할 때 네. 제가 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1: 네.
0: 너무 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1: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부스터분들 위해 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0: 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네. 이 I give my all to you. 네. Okay. 자,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HK 과장님 will be covering.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0: Yeah, first one is about 추석.
1: 아, 추석.
0: 네, 추석
1: That's
0: 좋습니다.
1: Right. 네.
0: Yeah, Busan City will implement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2026 추석 holiday to mm-hmm. help citizens enjoy a healthy and happy holiday.
1: Yes.
0: I'm really surprised. The plan consists of 72 initiatives.
1: Wow.
0: Across 7 key areas.
1: That's a lot.
0: 7개 분야에 72개 대책이 있거든요.
1: 좋아요. Please introduce them.
0: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저한테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1: 좀 불만입니다.
0: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Yeah, first one is about economy. Among the various initiatives, I would like to introduce about the 동백전 related programs. To help citizens prepare for the holiday at a lower cost, Busan City will increase the 동백전 cashback rate 네. to 15%.
1: 오.
0: 이제 우리 동백전 그 뭐라고 하죠? 캐시백
1: 네.
0: 그 15%로 한시적으로 9월까지 하고요.
1: Uh-huh.
0: And offer a refund event for 온누리 gift certificates mm-hmm. at traditional markets.
1: Mm-hmm.
0: 전통시장에서 우리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하고요.
1: 네.
0: And also... organize various 동백전 related events as well.
1: Yeah, so 15% cash back. That's a lot.
0: 아, 진짜 줘요. 15%가 진짜 크거든요.
1: 네. What else?
0: Second one is also really important. Safety 네. and health.
1: 중요하죠.
0: 건강과 우리 뭐 안전 최고예요.
1: Mm-hmm.
0: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Busan City will operate a 24-hour disaster response center
1: mm-hmm.
0: throughout the holiday and implement special emergency duty measures at fire stations as well.
1: Mm-hmm.
0: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연휴에도 계속 영업을 합니다.
1: 네.
0: In addition, 38 emergency medical centers, including 동아 University Hospital,
1: mm-hmm.
0: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Inje University Haeundae Paek Hospital, etc., will maintain a 24-hour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throughout the holiday period.
1: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so it's good to know that you know these hospitals
0: 네,
1: will 네. be open to take care of citizens.
0: 네.
1: 네. Next.
0: Last one is 우리 닥터 손님이 말씀하신 거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야,
1: 아, 왜 이거 저번 주에 했다고 생각했지?
0: 아, 저번 주에는 우리 그거 자전거 저기 그 뭐죠? 자전거 그 이벤트 때문에 도로 통제하는 거.
1: 아, 맞네.
0: 네, 네.
1: 아, 이거 닥터 손님 죄송합니다.
0: 네, 네. 아, 세븐 브릿지 그거
1: 맞아요.
0: 그거였죠.
1: 괜히 혼냈네요. 네.
0: Yeah, last one is about transportation. To make travel more convenient for citizens, the number of daily services and passenger capacity on express and intercity buses, trains will be increased by 200 trips and 15,407 passengers respectively. 그러니까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고속버스,
1: 네.
0: 시외버스, 그리고 이제 기차 이런 게 이제 증편된다는 겁니다.
1: 네.
0: In addition, tolls will be waived on 8 toll roads, including 광안 브릿지, 거가대로, 수정산 터널, 산성 터널, 천마 터널, 의숙도 브릿지, 부산항 브릿지, and 이제 요게 중 요것도 이제 우리 추가되거든요.
1: 네.
0: 만덕 센텀 익스프레스웨이.
1: Oh, the newest one,
0: 네.
1: right? Oh. 거기 좀 세더라고요.
0: 여기 동행이 좀 세요. 사실.
1: 오늘 저 하단에서 그거 타고 우리 센터만 넘어왔는데
0: 네.
1: 2,500원.
0: 네, 2,500원입니다.
1: 네, 차지 되는 거라서 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엄청 그
0: 맞아요.
1: 컷했거든요. 네, so very useful.
0: 네.
1: But good to know during the 추석 holiday period 네. 그 만덕 and 그 을숙도 그쪽에서 센터미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 useful할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usan.go.kr/추석
1: Nice.
0: 특별한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1: 오, 네.
0: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So lots of information posted. I'm sure there's more. If you want details, go check it out on the website. 자, 문자 챙겨주세요.
0: 아, 우리 저기 토리님 무슨 이거 뭐죠? 관광지 하여튼 북항이 관련 콘텐츠 제작 중인 것 같아요.
1: 네.
0: 부산시 화이팅, 올스타 잉글리시 화이팅.
1: 우리 토리님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십니까?
0: 아, 이분 저기 관광 무슨 직원인가 본데요.
1: 네.
0: 잘 모르겠고요.
1: 이 멘트를 네. 북이 있었을 때 했어야 됐었는데.
0: 네, 그렇고요. 아, 또

0: 흰 돌고래님 응원. 이모티콘 이게 뭐죠?
1: 로켓입니다.
0: 아, 로켓이네요. 응원.
1: 세 개. 네. 세 개를.
0: 아, 우리 또 BFM 공식 계정 요거 중요한 정보죠. 네. 모두 청취율 조사 하셨나요?
1: 네.
0: 청취율 조사 하셨겠죠?
1: 오늘까지입니다. Right? You could participate in the listener survey 청취율 조사 오늘까지 참여할 예, 수 있거든요. 이제
0: best program all English.
1: 아, 역시 우리 과장님. 맞습니다.
0: 또 베스트 세그먼트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1: 저도
0: 네.
1: 그 들어가봤는데 베스트 세그먼트는 없더라고요.
0: 아, 그 저 의견 적는 게 있더라고요.
1: 아, 맞아 맞아, 그건 있죠.
0: 거기에 네. HK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HK 너무 재밌어요. 뭐 이런 거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1: 네, 거기 혹시 민수도 추가할 수 있으면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또 요분 이거 진리님.
1: 네.
0: 민수님, 배과장님, 부스타님들 모든 님들 해피 추석 되세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진리님도 해피 추석입니다.
1: 맞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what's next?
0: 아, second one is about event during 네. the Chuseok holiday.
1: What can we expect?
0: The Chuseok special Gwangalli drone show.
1: Oh.
0: Yeah, will take place this Saturday at 8 p.m.
1: Mm-hmm.
0: 그러니까 원래 우리 광안리 드론 쇼가 두 번인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한 번만. 한 번만.
1: 아, 한 번만. Yeah. 네.
0: 8 p.m.
1: Mm.
0: Under the theme of Chuseok moonlit night banquet. 그러니까 한가위 달밤의 연회라는 주제로 the show will feature an impressive performance with 3,000 drones and dazzling laser lights.
1: Wow, sounds really nice.
0: 아, 좋거든요. 요거 진짜 좋습니다.
1: 네.
0: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various other events during Chuseok holiday.
1: Uh-huh.
0: Like, 사실 요거 제가 담당해서 좀 써왔는데요. 그 도모헌.
1: 도모헌 맞죠?
0: I believe listeners already heard about
1: 도모헌. 오랜만에 도모헌 나왔습니다.
0: 이제, 시장님 관사였죠.
1: 네.
0: Yeah. 도모헌 will open during the holiday.
1: 네.
0: During the weekend, only weekend,
1: 네.
0: and also hold various events,
1: mm-hmm.
0: and also other you know museums, art galleries will also open and hold exhibition and many programs as well.
1: 네.
0: So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1: Yeah, and believe it or not, 도모헌 is one of my favorite places.
0: 아 진짜요?
1: 부산. 네. 거기 뭐 커피 때문에만 아니라 네. 그냥. 그냥 앉아서 멍 때리기도 좋고
0: 맞아요. 네.
1: 네.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거기 네. 도모헌.
0: 도모헌 참 좋습니다, 여러분.
1: 네. So, very helpful especially for parents and families that you know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besides staying at home. You could check out the drone show as well as check out 도모헌 in which 우리 HK 과장님 is responsible for. 좋습니다. 네. 뭐 문자 또 왔죠?
0: 댓글 많이 왔거든요. 네. 우리 닥터 수님. 관광 정책가 이러면 과장님 본인 부서 아니면 관심 적음. 아, 맞고요. 또 맞네요. 과장님 총무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치고 있는데 도모헌 이야기하심. 아, 우리
1: 네.
0: 아, 우리 토리님 청취율 조사 참여할게요.
1: 안 했어요?
0: 아, 빨리 하셔야 되는데.
1: 네, 시간 없습니다.
0: 아, 총무과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거 안내 맞는데 맞고요. 네, 당연합니다.
1: 좋습니다. 네, 과장님 네. 시간이 없어서 우리 빨리 합시다.
0: Next one is about small businesses.
1: Small businesses, yeah. 소상공인들.
0: 네, Busan City will provide 200,000 won energy vouchers to small businesses struggling with rising fuel costs.
1: 아, 맞아요. 그래도 네. 좀 이제 내려가는 뭐 gas prices, electricity prices 좀 내려가는 편인데 그래도 좀 비싼 편입니다.
0: 네. There are some conditions. Businesses must be operating in Busan
1: 네.
0: and have annual sales of 300 million won or less.
1: 네.
0: 그러니까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에요.
1: 네.
0: You can use this voucher for buying electricity or car fuel like 네. gasoline, diesel, LPG, etc. Applications will be available through the 동백전 application starting next Monday.
1: Yeah.
0: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as well.
1: Yeah, so support for all the small business owners continue to be provided by Busan City. Good news.
0: 네. 네.
1: We have time for one more.
0: Yeah, last one is about sports.
1: Nice.
0: 네, 조금 달라요. Busan City will hold the Busan Sports Policy Citizens Public Forum. yeah, at 1:30 p.m. on Wednesday, October 7th.
1: Sports 나오니까 와.
0: 네, at the Busan Sports Association Building.
1: So basically talking, right?
0: 그러니까 이제 체육 분야 시민 대토론회입니다.
1: 아, okay. 네. Toron's good.
0: 네. The city plans to publicly recruit 100 citizens 네. to participate in the event.
1: 네.
0: With applications open from yesterday through next Tuesday.
1: Mm-hmm.
0: 그래서 이거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10월 네. 7일이면 좀 남았는데.
1: Okay.
0: Yeah, you can apply this to participate this one from yesterday through next Tuesday.
1: Mm.
0: If you are interested in sports, then it will be really great chance to listen to this plan
1: 네.
0: and also suggest your own idea because
1: yeah.
0: mayor will also participate this one as well.
1: Yeah, that's cool. 우리 너튜브에 우리 부장님이 이 포스터를 올려주셨네요.
0: 아
1: 네.
0: 좋습니다.
1: 혹시 참여하고 싶으면 신청 아직 할 수 있고요.
0: 네.
1: 근데 이거 신청하기 전에 우리 BFM 청취율 조사 먼저 하고
0: 아, 그렇죠.
1: 이거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0: BFM
1: 아시겠죠?
0: 아직 우리

0: 링크도 올려주셨거든요 우리 네. 부장님이
1: 맞습니다
0: BFM 청취율 조사 베스트 프로그램 오스 잉글리쉬 베스트 세그먼트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1: 우리 나 이 문자 하나 읽고 갈게요 우리 네. 으희희님이 말합니다 저 그 공무원 영어 잘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0: 뭐 저 아닌 거 아 우리 좋네요
1: 공무원 여기 둘 중에 한 명밖에 없는데
0: 으희희님 얼굴이 더 작아 보이시는 아 고맙습니다
1: 이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Al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 but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왔습니다
0: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0: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항상 많이 세우잖아요
1: 네
0: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계획이 이제 좀 망가지는 물거품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럴 때 있죠
0: 네네
1: 특히 추석 때
0: 네네 네.
1: 뭐 이게 뭐 모든 계획이 막 그냥 다 진짜 플래닝 엄청 힘들게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쓸데없어
0: 네.
1: right?
0: 네네
1: All my plans went out the window
0: 아 창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1: 네, 창문 밖으로 그냥 이게 막 바람이 밖에 엄청 부는데 누가 네. 창문 열어가지고 모든 계획이 그냥 훅 다 나갔습니다
0: 아 All 네. my plans went out the window
1: 다 망한 거죠 그러면
0: 네네 네, 쉽게 went 말하면. out the window
1: 네, Hopefully your plans don't go out the window and all of our listeners could have a very you know a memorable a good time with family 네. and friends especially 네. with all the places and events that our HK 과장님 has introduced to our listeners
0: 네. 아 우리 또 저기 댓글도 왔고 질문이 하나 왔어요
1: 네.
0: 우리 일단 의인님은 제 얼굴이 확실히 작다 하고요 우리 저기 우리 또 질문이 왔는데요 과장님 네. 추석 계획 있으신가요? 네. 했는데 저는 홈바디거든요
1: 홈바디
0: 요 표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홈바디가 네. 집돌이죠 홈바디
1: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집들이 뭐 홈바디 하면서 근데 집에서는 뭐 할 거 아니에요
0: 저기 그 요, 무슨 프로그램을 봅니다 말해도 됩니까?
1: 프로그램 타임 너무 홍보 아니면 예, 그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 싱글들이 이렇게 그 매치메이킹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나는 삐리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그 프로그램을 빈지 와치.
1: 아이고.
0: 할 예정.
1: 네, of course with your wife, right?
0: 네, 네.
1: 일단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0: 네네.
1: time to relax a little bit.
0: 아, 맞습니다.
1: 네. Well, 과장님 happy 추석 to you. You know, great things, hopefully great memories for you and your wife and your family.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Bye-bye.
1: And 여러분, time to wrap things up. Happy Chuseok to all of you. We will have the Chuseok special here at All Star English. So 여러분 혹시 뭐 저녁에 뭐 가족들이랑 뭐 따로 시간 좀 가지려면 우리 올스타 좀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We'll see you then. Have a good one.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 Banz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줘.

0: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As generative AI rapidly enters content production fields, creators are increasingly freeing themselves from physical constraints such as needing massive equipment, large crews, or dedicated production facilities. And recently, proposals have also emerged suggesting that connecting AI technology with Busan's film and video content infrastructure could foster new projects and business opportunities right here in Busan. So today we sit with Mr. Shim Jae-hong here in the studio, CEO of OGNR. Having worked in VFX and computer graphics for a long time, he is now integrating generative AI directly into content production fields. So we're going to discuss how AI is genuinely transforming the content industry and what opportunities Busan can create amid these sweeping change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Shim Jae-hong OGNR 대표 함께합니다. AI가 실제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부산은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저는 OGNR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심재홍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광고와 영화, 게임, 그 다음 미디어 파사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그래픽이랑 시각 효과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는 기존 제작 기술에 그 생성형 AI를 결합해서 캐릭터와 세계관을 설계하고 이미지와 영상을 실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디지털 아티스트로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청강문화산업예술대학교라는 곳에서 융합 콘텐츠 스쿨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현장에서 확인한 이 AI에 대한 가능성이랑 한계를 교육 분야에 연결하고 기존 레거시 방식의 VFX와 모션 그래픽 등의 영상 그리고 게임 분야의 새로운 제작 방식을 검증하는 데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our guest is a CEO and creative director of OGNR, and for over 20 years, he has worked in computer graphics and visual effects across advertising, film, games, and media facades. And he now combines generative AI with traditional production methods to develop characters and fictional worlds for real-world problems and actually projects. And he is also a digital artist and teaches at Cheongg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connecting industry experience with education and testing new workflows in VFX, motion graphics, video, and gaming. Well, I heard that you recreated the 1979 Gwanghwamun background for a drama series using AI. So could you tell us a bit more about that project? 네, 최근엔 드라마에 들어가는 1979년 광화문의 모습을 AI로 재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업이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이 VFX라는 용어가 일반 대중분들에게는 이제 좀 낯선 용어일 수 있어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VFX는 비주얼 이펙트 혹은 비주얼 FX라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그 영화나 이제 드라마 촬영할 때 우리가 실제로 촬영하기 어렵거나 이제 불가능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합성으로 대신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이제 시각 효과를 얘기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이제 실존하지 않는 거대한 괴물들이나 이제 우주 전투를 만들거나 그다음 현대에서 촬영한 예를 들면 현대식 빌딩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을 서사에 맞게 이제 조선 시대 한옥으로 변경해서 교체해 버린다든지 네, 이런 작업처럼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칭해서 이걸 VFX라고 부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다음에 그 근래 이제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작년보다 그 단기간에 이제 쓸만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완성 단계로 상당히 빠르게 급부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 VFX 공정을 갖다가 일부 AI 기술로 대체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비용, 시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제 절감을

0: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 글로벌 OTT 서비스에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드라마에 들어가는 1979년 광화문을 배경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기존에는 원래 VFX 작업을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요.
1: 네.
0: 이걸 이제 AI로 1979년 광화문 도로 배경을 재현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보통 이런 VFX 제작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되게 여러 명이 수개월 이상 투입돼가지고 비용이랑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 대체로 이런 것을 이제 머니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컷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시간과 제작 비용까지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AI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국내 최대 게임 개발사 중 하나인 K사 그리고 캐릭터 컨셉 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미디어 그룹 C사의 AI R&D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서로 협업을 하고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AI 기술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되게 많은 협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제는 이 상상력의 크기가 제작 규모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시대가 됐군요.
0: 네.
2: I love to hear that. So to clarify VFX, visual effects for the audience, he explains that it refers to visual effects using computer graphics and compositing to realize scenes that 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film in reality, just as, such as creating mythical monsters, outer space battles, or replacing modern skyscrapers with Joseon Dynasty Hanok houses. So in short, it visualizes the non-existent as real. And he notes that as AI has rapidly evolved past being merely usable to near complete maturity, replacing parts of the traditional VFX pipeline with AI has really enabled meaningful cuts in cost, time, and labor. And recently, for a global OTT original drama, his team researched and recreated the 1979 Gwanghwamun Street background using AI without relying on legacy CG-based VFX workflows. While such tasks typically required multiple artists working over several months, AI drastically reduced production time and cost. He adds that AI adoption is expanding sharply across diverse fields, citing recent collaborations such as character concept design pilot with a company and an AI R&D project within a different group as well. Now, although you are currently based in Seoul, your deep affection for Busan is evident. So what does Busan mean to you personally?
1: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부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데요. 대표님에게 부산은 어떤 곳인가요?
0: 아, 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뭐 광안리 백사장에서도 해수욕도 하고
1: 네.
0: 온천장 구서동 뭐 이런 어릴 때부터 이제 부산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 자체를 서울에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이제 부산을 응원하는 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AI라는 도구가 나옴에 인해서 지금 시대가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제 부산의 많은 기관이나 기업, 인프라 그리고 개별 제작자분들과도 이제 활발하게 소통을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언젠가 또 부산에서 새로운 협업의 결실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2: So he shares that he actually was born and raised in Busan. He used to remember swimming in Gwanghwamun and whatnot when he was young. And he continues to hold Busan dearly as his just really hometown. But he did begin his career in Seoul and continues staying there. So looking ahead, he hopes to stay actively engaged, collaborating with Busan's institutions, businesses, and independent creators wherever his expertise can be of help.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Shim Jae-hong here in the studio, CEO of OGNR. Now, AI technology has advanced at a tremendous pace. So how are you experiencing this rapid speed and shift directly on the ground?
1: 이 AI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이 변화와 속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0: 네, 저는 이제 AI 기술을 매일

0: 매일매일 이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요.
1: 네.
0: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전문가인 저조차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상당하게 이제 빠르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을 이제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저조차 이제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거침없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고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제가 이제 AI로서 AI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제 기업과 이제 협업 사례 외에도 이름을 이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작 예정인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그 AI로 사용한 크리처 컨셉 디자인 결과물이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AI가 빠르게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과는 또 다르게 이제 AI 이미지 한 장에 이 완성도를 넘어서 인물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연출을 영상으로 구현하고 실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최근 중국에서는 이제 AI로 제작한 장편 드라마가 정규 방송에 이제 편성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쇼폼, 숏 드라마 등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에 AI 기술이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도 올해는 이제 쇼폼, 숏 드라마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So he describes the pace of change as so rapid that existing workflows must constantly be reevaluated. And he mentioned even though he's working with AI every single day, the pace of change is so quick and too quick. And beyond corporate collaborations, he notes that AI creature concepts his team created for an upcoming Hollywood film were officially registered in a global database, though client details remain confidential. The field has already advanced from polished single images to coherent video with character movement and camera direction for real-world production. AI is now being used across formats, including feature-length productions, short-form video, and short dramas as well. Yet maintaining consistent characters and environments still requires countless, of course, generation and refinement as well.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Now, when it comes to utilizing image and video generative AI in actual content production, how much of a gap exists between Busan and Seoul? 네, 이미지와 영상 생성 AI를 실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부분에서 부산과 서울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0: 사실 이 AI 모델을 구독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제 전 세계 사용자들이 누구나 이제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구독 결제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는 지역적 차이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기술에 접근하는 것이랑 실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처, 그다음 투자자, 그다음 플랫폼 기업 전문 인력이 전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업을 하거나 인프라를 구성하거나 제작 경험을 축적하기에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제 AI 분야를 넘어서 이제 대부분의 분야가 이제 서울에 집중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서울에서도 지금 AI 쪽으로 관련해서 해커톤 행사 같은 것도 되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제작 인프라가 서울에서도 지금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산에도 창작자랑 기업, 영화, 영상 기반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속적인 일감이랑 이 일감 발생과 지속적인 투자를 이제 연결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이 서울, 부산 이 두 도시의 차이를 이제 AI 활용 능력에 우열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작자 스스로 어떤 고객이랑 만나고 얼마나 지속성을 두고 시장에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케팅 능력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부산광역시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 마켓 플랫폼 같은 고도화된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0: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결국 취업 간 격차는 기술보다 또 기회를 연결하는 구조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 So he shared, because generative AI services are widely accessible through subscriptions, regional gaps in access are shrinking. However, acces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ctual project. So Seoul benefits from a concentration of clients, investors, platform companies, specialized talent and hackathons, and creating strong conditions for collaboration and production experience. Busan also has talented creators, companies, and a strong film and video industry, but the challenge is connecting them to sustained contracts and investment. So he mentioned Busan City building an advanced platform that can maybe better support and connect the local industry. And in the advancement of generative AI, individuals and small content studios can now take on ambitious projects. So what kind of opportunities does this shift open up for creators and small studios based here in Busan?
1: 네, 이제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콘텐츠 기업도 다양한 콘텐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변화가 부산의 창작자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0: 근데 사실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던 기획이나 이걸 이제 실제 화면으로 빠르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제 작은 팀도 큰 팀과 못지않게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캐릭터와 공간을 설계하고 판타지 그다음 SF처럼 제작 부담이 큰 장르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투자와 협업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네.
0: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그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가 됐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도 지금 비대면 이 회의가 일상화가 되어 그렇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한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창작자도 이제 지역에 머물면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자신의 기획이나 제작 능력을 보여줄 여지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규모 팀의 지방 거주 제작자가 동일한 AI를 사용할 때도 동일한 생성 비용이 똑같이 드는데요. 결과물 도출을 하기 위해서 생성 비용을 내고 이 AI 모델을 사실 빌려 쓰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기도 하지만 임대지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딸깍하면 이제 AI가 어떻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밈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반복해서 사실 생성을 해야 쓸만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반복 생성할 수 있는 비용이랑 그것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 후반 작업비까지 이제 계산하면서 소규모 팀들도 완성작이랑 제작 경험을 자신의 자산으로 축적하고 이걸 계기로 자신의 작품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제 사업화나 수익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1: 네.
0: 소규모 인력으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AI 모델을 사용한 생성 비용은 AI 기술 발전에 비례해서 인건비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생성하는 비용 역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How interesting. So he highlights the opportunity to quickly visualize concepts that were once difficult to test due to budget constraints. Even small teams can create different things, environments and AI video for resource-heavy genres like fantasy and sci-fi, helping them pitch for investment and collaboration. And with virtual meetings now routine, Busan-based creators can also showcase their capabilities to domestic and global clients without leaving the region. However, regional creators face the same AI generation cost, which he describes as paying for rented intelligence. And with repeated generation, labor and post-production expenses, creators must build finished works and production experience as lasting asset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and we are speaking with Mr. Shim Jae-hong here in the studio, CEO of OGNR. Now, while Busan has talented creators and content companies, many eventually relocate to the capital region in search of larger projects and bigger opportunities.

opportunities. So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reason content creators in Busan end up leaving the region? 우리 좋은 창작가자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산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0: 대한 이제 기대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 제가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중요하게 봐온 것도요. 한 번의 작업을 다음 계약으로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사실 개개인들의 이제 개별적인 이주 사정을 갖다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제작자 입장에서는 고객과 협업자 그다음 투자자를 만날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컨텐츠 제작은 사실 시공간을 초월을 하지만 실제 고객과 신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1: 네.
0: 네, 부산에서 작업해도 안정적으로 수주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어야 수주에서 이제 계약 그리고 제작과 납품에 이르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 플랫폼 그러니까 컨텐츠 마켓이나 해커톤 또는 공모전 이런 것들이 현재도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활발하고 강하게 일어나야 이 부산만의 특별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인재를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착을 권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일에 네. 만드는 것이겠죠. So he identifies greater access to ongoing projects as a primary reason creators move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ere infrastructure, talent, clients and investors are concentrated. And from his experience running a production studio, he emphasizes that connecting one project to the next contract is crucial for sustaining a career. So he therefore stresse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supported platforms, including content markets, hackathons, and competitions that support the entire process from pitching and contracting to production and delivery. Now, I have many, many more questions, but we don't have much time, so I'm going to have to ask,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질문이 정말 많았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제 마음의 고향인 이제 부산에 와서 이렇게 청취자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영광이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많이 만나 뵙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And our guest shared that, of course, Busan is a hometown in his heart, and he hopes to continue this collaboration and hope for more opportunities to work with Busan and in the city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Shim Jae-hong, CEO of OGNR.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Shim Jae-hong, OGNR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he Smashing Pumpkins with 1979.

0: Welcome back, everyone. That was 인생의 강 by our guest, the man himself, Mr. Hyun Soo Lee. Ooh, this is a nice song to blast too, like on our way home, right? During 추석. 추석 때 듣기 딱 좋은 노래인 것 같은데요. We even get so many messages from our sweeties. We have 13 years old Kevin Nim saying, 오, 라디오로만 목소리 들었는데 이번에도 제 상상이 틀렸네요. 윤수희 삼촌 예전처럼 아직 젊으시군요. 맞아요. Look at his fashion sense, guys. If you're on YouTube, you can check out his outfit.
1: Thank you.
0: 지난번에는 멋진 자켓 같은 거 입고 오시고, 그죠? Alright.
1: 오늘은 좀 스페셜 패션인데요.
0: 오늘 그죠? 약간 그 상큼한
1: 주름, 네. 주름 아래 위로.
0: 약간 배 색깔. 죄송해요. 배 색깔.
1: 배 색깔.
0: 우와, 배. He looks very graceful today.
1: Apple. 그다음 배가
0: pear,
1: 뭐죠?
0: Pear.
1: Pear.
0: Mm-hmm.
1: Yeah,
0: yes.
1: Yeah.
0: Oh,
1: 그렇군요.
0: Okay. He looks like a gracious pear. Okay. 죄송해요. Okay.
1: 아, 그래 하나 배웠습니다.
0: 네.
1: 우리가 사과는 그 영어가 바로 나오는데 배이라면 당황하네.
0: 아,
1: fair, spell,
0: pear,
1: spell,
0: P-E-A-R.
1: Pear. 아, pear.
0: 어, 그렇죠.
1: 예, P-E-A-R. Yes,
0: right.
1: good.
0: Oh, yeah. His English is good too, right? And Julie Nim saying, 진짜 관리 잘하시는 듯합니다. 대단하세요. You're so in fit.
1: Oh, thank you.
0: All right. Also, we have Gabe님 saying 전 부치는 냄새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했었죠.
1: Oh, good.
0: 어떤 전을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Which one is your favorite 전?
1: Out of so 부추전을 many. 제일 좋아하는데.
0: 부추전. Okay.
1: 부추에다가 약간 오징어도 살짝 넣고.
0: Put a little squid in there.
1: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한 거는 김치전이라든가 호박전이라든가 이런 건데.
0: You're making me hungry.
1: 근데 남자한테는 yes. 이 부추가 아주 좋거든.
0: 그러십니까? And another message. 보리사랑님 is checking in. Saying 윤수희 형님 좋은 게스트입니다. 명절에는 고향 부산 출신. 오 라고 하셨네요.
1: Yeah.
0: Is your hometown actually Busan?
1: Really hometown is 울산.
0: 아 울산.
1: 장생포.
0: Wow, it's in Gyeongnam region, right?
1: So,
0: yes.
1: 1 hour.
0: Oh, or, just 1 hour.
1: Yeah,
0: wow.
1: in 1 hour.
0: Okay, so we are, you know, in the similar region, right?
1: Yes.
0: Okay, last message. Julie Nim saying, bad job이라고 하시지만 얼굴에는 여유가 흘러 넘치십니다.
1: 지금 맞아요. 보고 계시군요.
0: 네,
1: 예.
0: 다 보고 계십니다.
1: 아, 근데 네. 돌이켜 보면 뭐 지금도 좀 지금 내일 모레 또 공연이 있어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네. 바쁘게 사는데 이 사람이 바쁘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0: It's not to, you know, live very busily, right?
1: 예, 좀 여유 있게 하는데 그래 표정이라도 좀 여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But he looks really comfortable in here,
1: yeah,
0: right? So
1: yeah.
0: we're very grateful to have him here in the studio. So anyway, getting back to our segment, 선생님 아까 어린 시절에는 온 동네가 함께 명절을 보내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그 70, 80년대 추석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뭘까요? When you look back at 추석 in your 70s and 80s, what would you say the biggest difference compared to today?
1: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제 노래 그 아파트처럼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기고 아파트 생활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막 여러 우리 가정이 모여서 뭐 어떤 걸 즐기고 이런 문화는 없고 개인적으로 많이 흐르고 또 가족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So he says that 추석 used to feel much more like something the whole neighborhood experienced together, while nowadays it tends to happen more privately within those individual families. And of course, we can't leave out the holiday TV special. 옛날 명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TV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있죠?
1: 예. 저도
0: yes.
1: 많이 나갔죠.
0: Oh.
1: 예. 그런데 트로트 일색이었어요. 그 당시는.
0: 와, wow. 오케이.
1: Okay. 그 우리나라의 트로트 음악 그 장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요의 근간이고 뿌리인데요. 아,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우리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힙합도 네. 있을 수 있고 예, 댄스 뮤직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변모해서 추석 특집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우리 PD분들이나 텔레비전 제작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시야가 넓어졌다. 발전적이다. 저는 뮤지션으로서 참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0: Okay. So he remembers that holiday television being dominated by trot music, which happened to be the first generation of nowadays trot music. And nowadays it has become much more diverse, a change that he welcomes, which are like hip-hop or dance music, which are included in that. 반대로 선생님, 이건 좀 없어져도 괜찮다 싶은 명절 문화도 혹시 있을까요? On the flip side, is there a holiday tradition nowadays that you think is time to kind of phase out?
1: 저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저도 명절 때는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이 모이면은 그 음식 장만하고 막 그런 걸 하느라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중노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나 또 며느리나 따님들이 막 그렇게 막 그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막 손목도 아프다, 뭐가 다리가 땡땡 부었다 이런 게 우리가 많이 저 매스컴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남자지만 남자들도 뭐 좀 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저처럼 요리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요리를 시키면 안 되고 설거지 같은 거는 좀 지금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0: Wow, okay. But we're gonna get to the balance game later on, and let's see if he's willing to do dishes. Okay. 나중에 저희 balance game 할 건데 그때 설거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p.
0: All right. So he says that Chuseok should be a holiday for everyone. So men should share the kitchen work too, because, like, he seems like all the

0: 명절에 사실 친척들을 만나러 가기보다 가족끼리 또 여행을 가는 분들도 되게 많죠.
1: 그렇죠. 예, 트래블. 아주 조금 그거는 심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국내도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하나의 이 시대의 흐름이고
0: 네,
1: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So he says that he knows plenty of families who now use a holiday to travel together, and he sees nothing wrong with that. Traditions kind of change over time, and the trend has changed nowadays.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아 추석에 이거 하나만큼은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문화가 있으실까요? Is there one tradition of 추석 that you feel is worth keeping alive for our future generations?
1: Yes. 우리 특히 부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 명절이 되면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은 거.
0: 오케이.
1: 그런 문화는 굉장히 제가 서울 생활을 하면서 부산 와서 참 가슴 따뜻하게 느낀 그거 하나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참 좋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와, 너무 멋지십니다. So he hopes that the simple tradition of exchanging 추석 gifts continues. Yeah, not because of the price of the gift, but he thinks it's a small way of saying I was thinking of you. And that was one of the greatest culture in Busan that he's learned after moving back from Seoul. Okay. So 선생님, 자, 이번에는 저희 제목부터 오늘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Tom Jones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노래인데요.
1: 그래요.
0: 짧게 며칠 저희 Let's take a look at a few lines from a song that paints a picture of heading back to your hometown. Okay.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영어를 읽어드릴 테니 우리 선생님께서 한국어로 멋지게 읽어주십시오. The old hometown looks the same.
1: 예전에 살던 고향이 옛 모습 그대로 보인다는 그런 뜻이죠.
0: And there to meet me is my mama and papa.
1: 그리고 나를 맞으러 부모님이 나와 계신다. 아,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0: 그렇죠. So touching.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1: 고향의 푸른 풀을 다시 밟아보는 것이 참 멋집니다.
0: 아.
1: 좋습니다.
0: So here, the grass of home. 너무나 좋은 표현이네요, 선생님.
1: 그렇습니다. 굉장히 great hit한 노래죠. Tom Jones라는 그 영국의 아티스트가 탄생하는 그런 탄생 이 노래로 탄생했던 Delilah, Green Grass of Home 뭐 등등의 아주 빅 히트곡을 많이 낸 가수죠.
0: Okay. And Tristmaster even saying green, green grass of home reminds us that sometimes we miss not just home, but who we were there.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우리 청취자분께서 그 노래가 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머물렀던 그 시절까지도 떠오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1: 맞습니다.
0: All right. So now is the time to go listen to this song for ourselves, guys. Here is Green, Green Grass of Home by Tom Jones.

0: that brought back a lot of memories for us. That was Green Green Grass of Home by Tom Jones. And you guys are listening to Monthly Yoon Sui here on Sweet Day with Mr. Yoon Sui joining us in the studio. 와, 선생님 노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1: Great song.
0: Yeah, it's a great song. And we've been getting lots of comments from our sweeties. Tris Masternim is saying, one of my mom's favorite songs, 어머니의 최애 곡이라고 하시네요. And another 최애 곡 of Juliet saying, 저희 엄마도요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주말에 이 노래 틀어놓고 청소하고 그러신 젊었을 때 우리 엄마가 기억이
1: 그러실
0: 나네요.
1: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0: 물론 지금도 젊으시지만요.
1: 음악성이 뛰어나신 어머니네요.
0: 맞아요. I'm sure my mom even enjoys this song too. 아, 저희 엄마도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Alright. 자, 이제 선생님 다시 돌아와서 세월이 흐르면서 추석의 의미도 이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I imagine the meaning of 추석 has shifted quite a bit over time.
1: 그렇죠, 뭐.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0: 네.
1: 용돈을 받던 시절에서 이제 용돈을 주던 주는 아~ 그런 입장이 되니까요.
0: 네.
1: 이거는 그만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제가 연식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닐까요?
0: He's still young though, right? So he says the easiest way to explain it is this. So he used to be the one receiving 추석 allowance money, you know, this pocket money. But now he's the one giving it to others. So that alone tells you how much time has passed. So what kind of role did you play among all your families?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마 기타로 노래를 연주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요리 하셨을까요?
1: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주방에 잘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든가 그릇 씻기는 소리를 낸다든가 이러니까 그래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방보다는 그 오래간만에 만나는 또 가족들의 그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0: Okay.
1: Listeners.
0: Oh, he's a great listener. Okay. So,
1: 그리고 또 네. 반주가 한 잔 싹 들어가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또 이런 Green Grass of Home이라든가 이런 노래를 한 번씩 설쩍설쩍 불러주면
0: 네.
1: 뭐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0: 그렇군요. Your family members got to hear your live concert. Okay, that's amazing. 네, 우리 so he was basically the family listener, and sometimes he would entertain his family members by playing, you know, songs like Green Green Grass of Home to his families. Okay. 자, 그럼 선생님, 자 요즘 추석에 가장 선생님께서 감사하게 느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What are you
1: 그래요.
0: most thankful for?
1: 그래요. 뭐 좀 행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지금 세상인데 추석 연휴를 통해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0: 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연휴가 주는 감사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명절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1: 네. So he says that life moves incredibly fast nowadays. So he's grateful that 추석 gives us a few days to kind of slow down, right? To look at our families, think about the people that are around us and maybe check in with ourselves too. 자, 그러면 추석이기 때문에 let's jazz it up a bit. 약간의 이제 조금 다르게 추석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일 좋아. 하시는데 윤지 씨가.
1: 죄송합니다. I like this kind of show.
0: Yeah,
1: yes.
0: Yeah.
1: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밸런스 게임 가겠습니다. 오래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바로 하겠습니다.
1: 송편 깨. 깨. I didn't even read the options. Okay. So he would go for sesame filling inside the 송편. Okay.
0: Yeah.
1: Next one for 전. 동그랑땡 versus 동태전.
0: 하나, 동태전.
1: 동태전. Okay. Pan fried polo patties.
0: Yeah.
1: Now for 추석. 집콕대 여행. 하나, 둘, 셋.
0: Travel.
1: Oh, travel. Okay. Yeah. All right. So he knows his answer. 추석 특선 영화. Holiday TV special. Action versus comedy.
0: Action.
1: Action. Okay. 자, 이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귀성길 8시간 대 설거지 아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3시간. 하나, 둘, 셋.
0: 설거지 3시간. 그게 더 좋아요.
1: Okay, so rather than traveling 8 hours in his car, 3 hours of dishes. Okay, 자, 이번에 인증샷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난입니다. 자, 마지막 추석에 듣고 싶은 노래. A song you wanna hear during 추석. Exciting song versus nostalgic song.
0: Old song.
1: Old nostalgic song.
0: Yeah.
1: Okay. 추억의
0: Memory.
1: 노래.
0: 네.
1: Yeah. 자, 이제 밸런스 게임 끝. 저희 그럼 이제 since we're short on time, any last words to our sweeties? 추석을 맞아서 우리 스위린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 이름하고 똑같죠. 스위리 여러분. 하이 스위리. 그동안 바쁘게 지내오셨잖아요. 추석 연휴에 좀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좋은 얘기도 나누고요. 예, 따뜻한 안부라도 전하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0: Happy 추석, everyone.
1: Happy 추석 to you.
0: Yeah, everyone, sweetie.
1: I taught him that. Okay.
0: Sweetie. Sweetie가 sweetie 하니까 좀 이상하다.
1: All right. Anyw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Have a great concert.
0: Yeah.
1: Good, take good care. Have a wonderful holiday. And we'll see you next time.
0: Yeah. Yeah. Thank you. 10월 8일 날.
1: 네.
0: 백스코 오디토리움 또 부산 공연입니다.
1: 오케이.
0: 예,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성원해 주세요.
1: 네, that's October 8th, everyone. All right.
0: 예,
1: so
0: bye-bye.
1: Sending him out. Let's go finish this song by Take Me Home, Country Roads by John Denver.

0: FM 부산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5: Hi, my name is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7: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6: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7: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6: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7: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6: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9: 11:00 o'clock.

0: I do love a little bit of love. That's no. Let's move along. Welcome back, everybody. It is Wednesday, the 23rd of September. This is For My Busan on 90.5 and 103.3 FM, BEFM, if you didn't already know. And now it's time for Here Stands the Youth. So every Tuesday and Wednesday, and also on a Saturday and Sunday for a replay through October, we're bringing you a very special segment. It's called Here Stands the Youth.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here in Busan, we hear diverse stories and the thoughts and experiences of the youth about life in the city. And this is from everyday challenges to choices they make,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youth who work and live here in Busan today.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the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I'm from Gangseo-gu, Daejeo, and I'm from the Daejeo Tomato Farming Program, Kwon Byung-muk. When did
4: you get to Busan? I'm working in the
3: Gyeongnam region, and about 7 years ago, I'm working in Busan with my mother. Where did
4: you get to Busan? This is
3: from Busan Gangseo-gu, Daejeo Dong, and I'm working in the Daejeo Tomato Farming
4: Program. Why did you get to Busan? How did you get to Busan? How did you get to
3: 부모님께서 여기 강서구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제가 같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4: 권병묵 청년 농부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실까요?
3: 계절마다 조금 다른데요. 지금 여름철에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 토마토가 들어가는 본 시점이 되면 해가 뜨면 출근, 해가 지면 퇴근을 하게 됩니다.
4: 원래 공학을 공부하셨고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공과 완전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 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농업은 모든 일의 집합체입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워오던 거를 이제 농업에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부산의 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저 토마토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대저 토마토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대저 토마토는 이제 낙동강 하구 지역의 비옥한 땅에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토마토와는 조금 다른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가지는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4: 요즘 청년들에게 농업은 특히 힘들고 고된 일로 먼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 청년이 농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농업은 힘들고 고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농업은 스마트팜이 접목되어 있어 힘들지만 조금은 편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조금 더 쉽게 발을 들일 수 있게 국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요즘은 AI와 로봇,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이 직접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작물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1차 산업인 농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토양의 습기와 냄새, 작물의 잎사귀가 보내는 생체 신호는 농부의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땅과 작물은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4: 농업은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땅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한 지역에 머문다는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새로운 자원을 소비하지만 한자리를 지키는 농부는 그 땅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터전의 파수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농부들이 있기에 우리 먹거리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토마토를 수확하는 순간 아마 가장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농부에게 수확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거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수확은 단순히 농산물 수거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이 하나의 결실로 완성되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토마토가 열리고 고객님의 식탁에서 먹거리가 될 때 청년 농부의 꿈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4: 부산의 특산품인 대저 토마토를 키우고 수확하는 사람으로서 또 청년 농업가로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부산 지역의 자부심을 키워내는 청년 농부로서 스마트팜을 많이 접목시켜 지속 가능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고요. 대저 토마토의 지역 브랜드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후배 청년 농업인들이 부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멘토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4: 권병묵 청년 농부님께 부산이란?
3: 나에게 부산은 짭짤하고 달콤한 나의 계절이다. 부산에서 짭짜리 토마토를 수확하고 그만큼 수익도 좋고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사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되는데 I'm like bobbing my head naturally. But could you tell us a little about this song? 어떤 곡인지 멤버분들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저 곡은 1집 때 저희 대표곡이고 mm-hmm. 지금 약단광치를 만든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0: So 곡. this song is basically a signature and iconic song of ADG7 and it's part of their first album.
1: 네. 저 곡은 이제 영정거리라고 실제 황해도 무가에서 한 부분에 있는 실제로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직접 편곡을 해서 저 작품을 만든 거고요.
0: So it's actually a song that was arranged from an actual like dance song that was sung and played in 황해도 and they rearranged it to this 영정거리.
1: 그리고 저 곡의 의미

0: 의미는 네. 이제 뭔가 굿이나 제사나 제의를 하기 전에 네.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보시고 저희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걸 기원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든 거예요.
1: Okay, and when it comes to the meaning of this song, it's when you clean up everything before a ritual or whatever. It's like a preparation for a stage performance. And they wanted to deliver that message to the audience that comes to see them as well. And that is basically the key message of this song. Very interesting. I wouldn't have known that if I didn't hear it from you today. All right, well, I heard ADG7 performs folk music from, like you mentioned, Hwanghae-do province, right? How is that style different from like the other usual folk songs then?
2: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단광칠이 황해도 민요를 하시잖아요. 황해도 쪽 소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민요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죠?
3: 보통 민요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많이 유래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말씨를 많이 담고 있어요.
1: So usually folk songs, because they're sung in a particular region, they tend to reflect their local dialect.
3: 그리고 특히 이 황해도 지방 음악은 네. 민요는 그 지금 지역의 어디냐 그 북한 네. 북한 위쪽 지역이다 보니까 네. 북한 말씨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막 뭐뭐 했 다 뭐 이렇게 뭐 동무 어쩌고 뭐 막 네.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So, 황해도 is the northern region of North Korea in the past, and they had this characteristic of raising their pitch at the end of each sentence. Like you were showed us a little bit, like they would say 동무 like 뭐뭐래요, like they would end, raise the pitch of each sentence. It's really hard to imitate, but anyhow, they have that characteristic.
3: 그래서 만약에 청취자분들께서 그 악단광칠의 황해도에 있는 스타일을 정말 깊게 느껴보시고 네. 싶다라고 하면 저희 1집에 들어있는 남봉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So it's better to hear it yourself because I can't imitate it. If you want to really feel that vibe of that local dialect of 황해도 and listen to 황해도 민요, do check out 난봉가 of ADG7. It's a song from their first album as well. All right, well, is the singing style, I guess, different as well?
2: 이 끝부분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 차이가 있을까요?
3: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봉가를 잠깐 부른다라고 네. 하면은 네. 뭐 자주 하는 남봉가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렸다가 코로 떨고 내려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1: 와, 어쩜 이렇게 쉽게 나오죠? Alright, so you just heard an example of how she sings 남봉가, and because it reflects the dialect of 황해도, right? She puts that into her singing style as well. She pushes the ending pitch up and then puts it down a little bit. It's quite technical, but you felt it through her example just now. All right, sounds great. Well, in some performances that I saw in your video, you use only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but sometimes you mix it with like modern instruments, drums and guitars. So how do you decide on the arrangement of these instruments?
2: 무대 영상들을 보니까 어떨 때는 국악기만 사용하시고 또 어떨 때는 드럼이나 기타가 어우러지는 무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악기 사용은 어떻게 보통 조율을 하세요?
0: 일단은 국악기로 하는데 지금의 사람들과 좀 친숙한 음악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네. 국악기들이 못 내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쵸. 특히 저음이라든지.
1: 아. So they often think about how to make that balance between the sound of traditional instruments and modern instruments, which the public is more familiar with. Sometimes some sounds can't be made with traditional instruments, like low, really deep low sounds.
0: 그런데 이제 보통의 아무거나 있는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었고 네. 그나마 이제 국악기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악기들을 골라서 네. 지금에 있는 드럼 세트 같은 것들을 만들었게 된 거예요.
1: But they have to be quite considerate in choosing which instrument to pick among the modern instruments because they have to go well with the traditional instruments, right? So they were very careful to select that, and now they have the drum set, whatnot, that they use within the band. Okay, well, you have performed on many international stages as well. How do overseas staff and audiences react to you?
2: 다양한 해외 무대에도 서셨잖아요. 악단 광칠의 음악을 처음 접하는 스태프나 혹은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궁금해요. 초령님?
3: 해외를 이번에 들어와서 네. 저도 처음으로 한번 갔다 왔고 네네. 또 이제 얼마 후에 갈 예정인데요. 네네. 이전에 계셨던 이제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이번에 해외에서 처음 들어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반응을 보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국어 가사가 되게 뭔가 된 발음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 꼭꼭 다 씹어서 발음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네네. 곧잘 다 따라해 주셨고요.
1: Okay. 그리고 so, 네. 초령, she actually has been to the overseas performance as a newly like newcomer, you know, of the band. She's been overseas once and she is going to go on anoth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oon, later on. But when they meet audiences on world stages, they already surprisingly know the band and they're quite used to and familiar with the strong sounds the Korean language has, whatnot.
3: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생소한 악기나 생소한 음악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가워하시고 네. 특히 그 생황이라는 악기를 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1: Oh, okay. And because they use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many audiences, international audiences, they're not familiar with them, right? So they are curious to know more about them. And in particular, 생황, which is one of the wind instruments in Korea as well, played by the band too, people are always curious to know more about that particular instrument as well.
2: All right. 혹시 다른 분들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해외 반응?
3: 전부인 네. 것 같습니다.
1: Oh, 네.
3: 아주
1: right.
3: 그냥 반응이 뜨거워요.
1: Alright. So you are also said that audiences from worldwide, they're really, really happy to see them and they're always showing energetic responses towards the band. Alright, you know what? It's time to show our crunchers then. The real charm of ADG7. What song will you be performing for us today? 이제 우리 크런처들에게 네, 악단 광칠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간인데요. 첫 번째 곡 어떤 거 준비해 주셨죠?
0: 저희가 11월에 정규 3집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미 선공개된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타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1: 네. Alright, so in November they are releasing their third album and they will be performing for us 타, which will be released. 네.
0: 이 곡은 어떠한 사람이 되게 삶의 힘든 순간에 좀 더 큰 존재를 찾게 되는 어떤 시점에서 아 뭔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래서 타가 거룩한 별이라는 뜻이고 오. 그 별을 찾아서 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1: 와,
0: 그런
1: 심오한데요?
0: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1: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So to explain the meaning behind the song a little bit, 타 actually means like a huge holy sort of star, and it's about a person who's striving to find a being that's bigger than yourself. Like the power that's bigger than the human being. And it's basically the journey in search of that. So let's take a listen to that. But before that, and we wait for their preparation, let's take a short break. And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listening guide.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88.1 in Seogwipo, or 101.9 in Daejeon. In Busan, we're on BFM 90.5. And in Gijang, Doksan, and Cheonggwan, tune to 103.3. You can also join us live on YouTube. Just search Arirang Radio K-pop, K-culture, and news from Korea. Miss today's show? No worries. Catch the rerun every day at

thank you so much for that amazing performance. Wow, I've got goosebumps on my arms listening to that. 소름 돋았어요. 아, 그리고 의미를 알고 들으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아, 이게 지금 거룩한 별 그리고 뭔가 좀 그 위대한 존재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더

0: fur crunchers who don't speak Korean, what is the song about? 한국어를 잘 모르는 우리 크런처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아, whatever란 네. 뜻이 뭐 어찌됐든 약간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말로는 저희는 이거를 whatever 이렇게 부르지 않고 whatever 이렇게 부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whatever라고 한국말로 되어져 있는데 네. 이게 뭐 실수하면 어떻고 또 뭐 잘하지 못하면 어때 그냥 뭐 즐긴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0: 아,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네. 약간. Alright, so just like the title. The song title, whatever, they put it into it Korean, like 한글, in a phonetic way. So you would say 와대보 instead of whatever, you know, in the English way. So just like the word says, like whatever, you know, just live a careless life. Don't stress out too much and just let yourself be. And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I think it gives you that sort of comfort. Through this song. All right, well, working this hard can, I guess, get exhausting, you know. How do, I guess, ADGC members cheer each other up when someone's tired?
2: 열심히 또 공연하고 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잖아요. 지친 멤버들을 위로하는 뭔가 밴드만의 방식이 있다면요?
1: 저희는 무조건 음식. 맛있는 거 먹고 네. 또 쉬고
0: 역시 네.
1: 서로 터치하지 않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조금 이제 줄이고 자기만의 네. 생활을 또 지내다 보면은 네. 다시 또 이렇게
0: 친해지고
1: 이렇게 친해지고 아이가 많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0: Alright, so they would like heal themselves through food. Food is really important. Have a good rest. And because they're always together, you know, seeing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to perform together, they would let them like each other be, you know, respect their own space from time to time as well, and have their own me time, alone time, to get that energy back and get together and move on with their performances, whatnot. And they are not that young anymore, so they like that personal space and time. It's important, I agree. Well, when I watch ADG7 perform, the music is amazing, but also the outfit is just mind-blowing. It's like Met Gala worthy, it seems like. How do you come up with all the ideas for the stage outfits? Like, who chooses them?
2: 악당관측의 무대를 보면 음악도 당연히 음악이지만 이 의상이 맷갈라 뺨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상 컨셉은 어떻게 보통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공수를 해오시는지.
1: 이게 보통 초기에는 네. 저희가 이제 무녀들의 복장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서 네네. 따왔었어요. 그래서 제작해 주시는 직접 의상을 제작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서 지금 3집 앨범에서는 우리가 무속이라는 뜻 그리고 굿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어떻게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됐어요.

0: 하면서 점차 그 보여지는 행색뿐만이 아니라 뭔가 의식적인 것에 더 많이
1: 초점을 맞춘 거군요.
0: 초점 맞춰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2: So in the beginning, they got their inspiration ideas a lot from the shamans or fortune tellers, the dresses that they usually

0: the clothes sometimes. 멤버분들 무대 의상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세요? 가끔
1: 있을 때가 있죠. 네. 있을 때가 있지만 yes. 네. 하지만 이제 관객분들이 보여줬을 때 네. 어떤 게 더 좋을까를 네. 더 많이 먼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자아를 죽이는 아.
0: 내가 좀 불편하고 불만이더라도 네. 봤을 때 오, 오. 할 것들은 기꺼이 입겠다. Alright, yes. Sometimes as performers, they do. Seem, I mean, they do have moments when they're unhappy with their outfits, but they put the audiences first. They think from their perspective, and from their perspective, if these outfits look good and amazing, they would just kill their egos and just go along, wear those outfits for the sake of the performance. All right, well, the vocalists perform choreography too, you know, as you perform. Who creates it and do you make it yourself sometimes? 보컬 멤버분들은 퍼포먼스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무는 누가 짜주시나요? 직접 혹시 하시나요?
2: 약간 사실 저희 뭐 직접 저희 둘끼리 놀다가 네. 그런 것들이 얻어 걸리는 것들이 oh. 안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0: Oh, so sometimes when they're just playing casually, like chilling, hanging out, sometimes what they do becomes the choreography.
2: 또 이번 3집 앨범의 대표곡 같은 경우는 네. 안무가님께서 직접 붙어주셔가지고 네네. 뭔가 춤을 춘다라는 것보다는 네. 내가 이 가사에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가사 전달을 한다의 목적을 좀 더 둔 그런 안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0: Oh, okay. So for their third album's lead single, their title song, they actually had a professional choreographer set the choreography for them, but it's more to do with expressing the lyrics of the song better rather than like dancing and showing the choreography. That was the focus of this particular album. Interesting. All right. Well, with so many members now, I imagine a lot can happen amongst you guys and also on stage. Who tends to get the most carried away once the show starts? I'm going to count 1, 2, 3, and you have to shout the name of this member, okay? All right,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돌발 상황도 꽤나 있을 것 같거든요. 무대만 시작하면 돌변해서 오버페이스가 되는 멤버를 한 명 꼽자면 누굴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해당 멤버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3: 유월.
0: Okay, so everyone said Yuar, including herself, Yuar. All right. Well, why did you pick Yuar? 왜 유월님 지목해 주셨죠?
2: 아, 오버페이스라기보다는 그 무대에 같이 흠뻑 젖는 경향이 있어서 아. 관객분들도 같이 즐긴다라는 것들을 느꼈을 때 네. 많이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난감한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0: 거기에 완전 몸을 맡겨버리는군요.
2: 번외로 한번 공연을 썼었는데 네. 갑자기 즐거워서 관객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강강술래를 하든지 저는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던.
0: 네. Okay, alright. So they picked Yuar. Well, 초령 picked Yuar because when she's on stage performing and when she's so into it, focused, and when she's really happy with the audience's response. And energy, she just gets carried away a little bit. And sometimes she would just do high fives with them or like dance together in circle. We call it 강강술래. And in those cases, 초령 is like, oh my God, what am I gonna do? Like, she's doing that, what am I gonna do? She feels a little, you know, yeah, there are moments like that is what she said. All right, what about you, 약대? Why did you choose Yuar? Would you agree? 동의하실까요, 약대님?
4: 네, 대부분 동의하고 워낙에 관객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거든요. 평소 때도 에너지가 넘쳐서 저희가끼리 온오프가 없다고 해요.
0: 아 그렇구나.
4: 항상 온인데
0: 항상 온 스테이지 모드예요. 네.
4: 근데 완전히 이제 관객들하고 거기 되게 케미가 되게 좋을 때는 너무 어디까지가 가야 되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0: Okay. All right. So 약대 actually said she says Yuar doesn't have like an on and off mode. So it seems like she's always on stage. She's always full of energy. She's always in that performance mode. And yeah, I guess that's why all of them chose Yuar. All right. Well, we want to see another live

0: 좀비, you really did look like zombies right there. 아니 중간에 그 안무가 너무 재밌네요. 이건 직접 만드신 건가요?
1: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안무.

0: right. So Yuar was earlier saying, 약대 is just staying still, right? 가만히 계신다고. Staying still. But anyhow, that was another fun song that we heard in the beginning of our show, actually. What is this song about?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인지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1: 매우 철아. 저희가 당시 이 곡 만들었을 때 네. 그 외국 페스티벌에서 꽤나 많은 공연을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뭔가 교감하기 뭔가 잘 방방 잘 뛰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0: 아, so they were actually making this song when they were on like a lot of global festivals stages, and the audiences there, they were really good at like just jumping up and down, and that's where they got the idea from. 네.
1: 당시 때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반응을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오, 처음이었으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아 뭔가 더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좀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그 춤 수많은 관객들이 저희 음악에 춤추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철아라고 하는 의미의 곡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0: Oh, so at first they didn't expect that sort of a response from the audiences, like jumping up and down, enjoying along with them. But that's what they're where they got the idea from and thought, oh, 매우 철아. 처 means to dance, you know, 춤을 추다. 매우 철아. So that is how they came up with Let's Dance. This song. Interesting. Well, during a performance, do the vocalists and instrumentalists have any like secret signals or like rule to communicate amongst yourselves on stage?
2: 공연을 하면서 보컬 팀이랑 연주 팀이 호흡을 주고받는 무언의 뭐 신호라든지 룰 같은 게 있을까요?
3: 이게 각자마다 또 재밌는 게 네.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네. 보통 약대님께서는 네. 무대 위에서 혼자만 이렇게 심취해 계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0: 오케이.
3: 아무리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치근덕대고 아무리 막 이렇게 나한테 눈빛을 좀 달라 해도 네. 절대 봐주시지 않아요.
0: Okay, so everybody has their own style. For example, Yuar would be the playful type. She would like go to other members and like want them to respond and dance along with her. But 약대, he seems to be the one who's just really into his own sort of performance, his own world, and he wouldn't budge, even if Yuar goes up to him. All right. 네, 네.
3: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보컬끼리는 서로 네. 정말 많이 보고 그런 이렇게 신호 시그널을 주고 받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가야금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네. 다른 언니 오빠야들이랑은 이제 고개 돌리고 눈 맞출 때는 되게 장난도 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윙크도 하고 그러면서 귀엽게 시그널을 주고 받고 있어요.
0: 아, 좋습니다. All right. But with other members, the other instrumental members, like for example, who plays the 가야금 or other instruments, they would look at

0: each other, send that signal through their eyes, and they would just joke around a little bit as well. And amongst the vocal members, they would also look at each other, give signals, signs, whatnot, as they perform on stage. All right, well, you've taken over festivals both in Korea and overseas, like we've talked about. What do you think is ADGC's secret to getting the crowd going then? 국내외 페스티벌을 꽉 잡고 계신데요. 악단 광칠만의 관객 조련 방법이 있다면요.
1: 네. 조련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저희가 떼창이나 떼춤을 유도하는 퍼포먼스가 되게 많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구절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정거리 아까 들으셨던 곡을 네네. 초반에 미리 알려드리고서 널 follow me 하면서 따라해봐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 perfect, perfect.
0: 아, okay. So they were teach their audiences in advance before they perform. For example, remember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in the beginning, 영정거리, right? They would tell the audience what they could do, how they could sing along to the band. And if they do it well, if they follow along, they would say, oh, perfect. They would compliment them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play along and enjoy with them. That's good.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이 되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뭔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따라하기 쉬우면 더 따라하게 되고. Yeah, and as an audience myself too, like when the band, when the performers teach you well and like you have something to follow along with, then I think it makes the whole experience more enjoyable. All right, well, moving on. It's already our last question, but I wonder what your dreams and plans for the future is.
2: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되었는데요. 악단 광칠의 꿈과 계획이 궁금해요, 앞으로.
3: 앞으로 꿈과 계획.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이제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앞서 9월 30일 이제 두 번째 싱글 후에 11월 30일이 정규 앨범 발표가 현재 가장 크게 앞두고 있는 이벤트고요.
0: 네. So the biggest event would be like we said earlier, they are going to be releasing their third album in November. On the 30th of November in fact.
3: 저희가 1집, 2집을 거쳐서 지금 3집 오르는데 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네. 앨범을 내면서 변화들을 계속 시도했었어요. 오. 그래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좀 더 그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중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한 걸음 더 깊게 가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결단과 용기들도 많이 필요했던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0: Alright.
3: 그것들이 관객들에게 좋은 어떤 반응을 얻고 같이 놀 수 있는 공연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So they have tried to add changes along the way as they were releasing their first, second, and the third upcoming album. He hopes that the audiences will take a more interested and look forward to the upcoming third album as well. And he just hopes that you can enjoy their song and play along with them even more moving forward.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ut how did you feel to be on Culture Crunch today?
2: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어떠셨어요?
1: 이렇게 갈까요?
2: 아, 네. 유월님께서 네, 대표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네. 영어 정말 맡기고 막임이지만은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K-Culture랑 저희 음악들 많이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0: Alright, well, Yuar had a lot of fun and although she said she wasn't great at English, but I think you were, you know. Your intro was great, but it was very comfortable and she was happy to introduce her songs, their band, all together as well. And I hope it was the same for you too. 초령님 그리고 약대님도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Alright, we had a lot of fun, but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Do enjoy one other song from ADG7. It's 영정거리.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네, keep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u.
2: The sea opens the opportunity for tomorrow, and the challenge of the young is made for the future. Everyone's dream starts with the first ocean city, Busan, Ulsan, Gyeongnam. Busan, Ulsan, Gyeongnam Broadcasting Cooperation.
3: English with
4: Busan Ajime.
3: The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자, 면접 번호 174,985번 면접 대기하겠습니다.
5: 어떻게 너무 떨린다. 할 수 있다.
6: Next, please come in.
4: 안녕하십니까? 직원번, 아니지. 아, 예약번호, 이것도 아니지. 면접번호 174,985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6: You sat down before I even asked you to. You're the first interviewee I've ever seen do that.
5: First? 와, 내 앞에 174,984명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인상 깊은 면접자가 처음이라 뭐 이런 소린가?
4: Thank you so much.
6: Okay. Let me see. Well, according to your resume, you say you're good at coming up with creative ideas on the spot.
4: Yes, I have many creative ideas.
6: Okay, let's hear what you've got.
5: Here? 내가 노래를 창의적으로 잘 만든다고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싶단 말인 거지. 목도 안 풀었는데. 아예요.
4: 오케이. 아파트.
6: Wait. What are you doing?
4: Yes, I am singing a song.
5: 건설회사라서 아파트 노래를 했는데 다른 걸 선곡했어야 됐나?
6: Excuse me, this is an official job interview. Please, read the room.
4: 오케이.
5: 여기 이방 전단지에 붙어있는 글자를 다 읽어보라, 뭐 이런 말이겠지.
4: 사내 IT 교육생 모집, 교육에 관심 있는 사원은 총무부로 연락 바랍니다.
5: 그리고 이거 다 읽을까요? Everything read?
4: 오늘 배워볼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영어로 뭐라고요?
6: Read the room.
4: Read the room.
6: 공간이나 모임의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사람들의 기분이나 표정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치 챙겨, 눈치껏 행동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모두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농담을 한다면 Come on, read the room. 분위기 좀 파악해. 누군가가 너무 크게 떠들고 있다면 Can you read the room? 지금 분위기 안 보여?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Read the room.
6: Read the room.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2: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 Star English! Yorobun, hi! It's me,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Now, some of you might be wondering, oh, Hanyeong은 어디 갔어? Well, if you've been tuning in from Monday, you would know that Hanyeong was with us on Monday. He'll be back tomorrow. Now, today, right? Boogie was supposed to be here. 자, 여러분, 이 표현, supposed to. 부기가 있어야 하는데? 봐요, 자리 비었잖아요. Where is Boogie? Well, apparently, he's on his way from an event. 이 행사 시간이랑 방송 시간 겹쳤단 말이죠. 아무래도 Boogie 이 기강이 좀 빠졌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I guess, I don't know. 선배로서 I've been a little too nice to 우리 Boogie 후배. 그래서 오늘은 제가 Boogie 기강을 다시 잡아볼 겁니다, 여러분. Anyway, I'm going to get things started by myself for now.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And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it's just me. 왜 카메라 이 뭐지 이 스크린이 두 개의 두 투샷인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 혼자거든요. 벌써 우리 노트북에 댓글 장난 아니네요. 우리 룰루포님, Where is Boogie? 룰루포님, 일단 저 여기 있는데 그래도 먼저 저한테 Hi, how are you, Boogie? 농담이고요. 저 혼자 있어요, 여러분. Boogie 어디 갔지? 라고 궁금한 분들 많습니다. 네, 부기가 결석 아닙니다, 여러분. Boogie is not absent today. 부기 오는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요. 자, 얼마나 지각할까? 그리고 여러분 왜 지각을 했는지 한번 나중에 부기 오면 물어봅시다. Okay. So now 벌써 나는 이 콘셉트를 잡았다고 some of you are already thinking. 벌써 우리 부사분들 알고 있습니다. 아, 민수, you're just being a 꼰대, right? 지금 완전 민수 꼰대인데 just because Boogie's late. No. 여러분, it's not being about a 꼰대, right? It's just basic courtesy, I think, right? Now, you've probably heard a lot of the word 꼰대 here on our show. 왜 민수 생각하면 꼰대, 왜 꼰대 생각하면 민수? 이제 저도 모르겠지만. But 꼰대, the actual word itself, it usually refers to somebody who forces their old-fashioned ways or opinions on younger people. 근데 뭐 부기랑 저 나이 차이 그렇게 안 나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But these days, there's another word people are saying. 네, there's 꼰대 말, 그냥 꼰대 말고요. Reverse 꼰대라고 하죠. 역꼰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꼰대가 뭐지? What is 역꼰대? Now, if a typical 꼰대 is a senior or boss who unfairly tells younger people what to do, then a 역꼰대 is basically the opposite. It can describe a junior who doesn't do their part or show basic respect, but still insists on their rights, tries to lecture their seniors, or makes them feel uncomfortable. 역꼰대. 아, 나 이거 description 주면서요. 딱 한 사람, 아, 죄송해요. 한 조류만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뭐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부땡이라고 할게요. 아니, 부땡 말고 땡기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힌트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So when a junior crosses that line, there are certain things seniors don't really want to hear. 그럼 역꼰대한테 꼰대들이 듣기 싫은 말들 뭐가 있을까요? 자, number three. I'm not really good at that. 선배님 어떻게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해보지도 않았잖아. Right? 벌써 이 말부터? Number two. Oh, 선배, why do I have to do this? Or, ah, I've got this. 아, 제가 이거 왜 해야 하죠? 또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근데 이 톤으로 말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꼰대라서 그런가 봐요. 꼰대가 역꼰대에 이 코스플레이 하는 느낌. And finally, number one. 꼰대들이 역꼰대한테 듣기 싫은 말. That's not my job. 아, 선배 죄송하지만 저 이거 이 회사에서 인터뷰하고 이 job을 가졌을 때 저희 컨트랙트는 이 일은 없었습니다. 네, 이 일 제 건 아니에요. 와! About 50% picked this one. Clear number one of some of the worst things that I guess 선배들 wants to hear from their 후배들, right? Now, before anyone gets too upset, whoa, let's remember, it's not really about who's older or who's younger, righ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t's just doing your job, doing your part, as well as showing respect to both sides. And knowing where the line is, 이 선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어디 있고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할 거 하고 서로에게 존중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hat's what it's all about. 그래서, 부기. I know you're listening. 부기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얼른 와. 선배가 너무 보고 싶다. 알겠지? 왜요? 부장님, 왜요? 문제, 아, 부장님 안 했어요? 왜요? 누가 그 소리 낸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래서 지금 북이 없습니다. 저 혼자 있잖아요. 근데, 아, 북이 있어야지 이런, 이거 좀 효과가 있을 건데. 아, 이러면 저도 혼자 해보겠습니다. 북이 대신 오늘의 민수 퀴즈! 민수 퀴즈! 뽀깍! 죄송해요. 제가 이게 새가 아니라서, 아, 그래도 새 소리 내야지 뭔지 좀 느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나는 새 소리,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 그냥 닭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민트 퀴즈, 뽀깍! 입니다. 자, 부기가 오면 제가 바로 이 던질 말입니다, 여러분. 하, 부기. 어, 왜 이렇게 늦었어? 딱 이 톤으로 말할 거거든요. 하, 부기. 왜 이렇게 늦었어? 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A. Who are you again? B. Why are you walking? Or C, what took you so long? 왜 이렇게 늦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who are you again? B, why are you walking? And C, what took you so long?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퀴즈 참여한 분들 중 2부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북이도 이 늦어서 막 북이한테 막 짜증이 살짝 올라오긴 한데 인형 보니까 뭐가 더 짜증이 올라오네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So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뾰로롱
1: 뾰로롱
0: 네. 뾰로롱 저 보여요 여러분?
1: 일단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들릴 겁니다. 네.
0: 보이시나요?
1: 네. 자, 웰컴 날씨요정 인턴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Hello, hello.
0: 민수 오늘 혹시 하늘 봤어요?
1: 오늘
0: 네.
1: 추석 준비한다고 정신 없어서
0: Oh my God.
1: 위로 안 봤네요.
0: 네. 오늘 하늘 진짜 예뻤거든요.
1: 그 정도였어요.
0: 그럼요. 완전 이미 하늘도 한가위였습니다.
1: 네. 네,
0: 날씨 전해드릴게요.
1: 네.
0: 본격적으로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이죠. 여러분 내일 기대되시죠?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인 25일은 대체로 흐리다고 합니다.
1: 아.
0: 네. 그리고 토요일은 강수 확률이 60%니까요.
1: 네.
0: 참고해서 우산도 준비하세요.
1: So tomorrow's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a low of 14 to a high of 30. On Chuseok Day, the 25th, it will be mostly cloudy nationwide and there is a 60% chance of rain on Saturday.
0: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가위에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민수 우리 볼 수 있을까요?
1: 맞네요. Moonwatch because it is 추석. 저는 달이 안 보이면 추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0: 어떡하죠? 어떡하죠? 어떡하죠? 부산 기상청이요.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한가위 보름달은 볼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1: 맞아요. 낙지연님도 소원 빌어야 되는데라고 합니다.
0: 민수 얼굴 보고 비는 거 어때요?
1: 여러분 제 네. 얼굴 보고. 일단 달처럼 덩글덩글해서 네. 소원을 빌어보세요.
0: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 민수가 다 들어줄게. 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도로도 이미 한가입니다. 부산 시내에는 오늘 한 3시부터 4시부터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고속도로도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30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1: 죄송해요. 왜 이렇게 울렁거렸지?
0: 네, 7시간 30분.
1: 네.
0: 자, 도로 위에서 저희 올스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전하게 조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 That's right. So 네. traffic on the roads has already reached peak Chuseok levels. In downtown Busan, congestion began on major roads from 3 p.m. to 4 p.m. And congestion started on major highways starting from 6 p.m. And if you're heading between Seoul to Busan, It's going to take you 7.5 hours. 그래서 북이 늦나?
0: 아, 그래서 그런가?
1: Maybe.
0: 오, 일단 오긴 오는 거죠?
1: 몰라요. 사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0: 아,
1: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라. 영어 표현, don't give your hopes up. 이
0: 북이야,
1: 표현이거든요.
0: 난 너의 편이야. 난 북이만, 북이 편이야, 알지? 북이 알지? 내 마음
1: 좀
0: 알지?
1: 알죠, 좀 시니컬한 선배니까 여러분, don't give your hopes up, okay?
0: 네, 오늘 영어 표현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저희 마음도 이미 한가위가 시작이 됐고요. 날씨도 한가위, 그리고 도로도 한가위고 연휴 분위기가 지금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1: 네.
0: 영어로 지금이 최고야, 지금이 한창이야, 지금이 피크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돼요, 민수?
1: Be in full swing. 그래서 추석 is in full swing이라고 할 수 있죠. 한참
0: swing?
1: 이제 추석 완전 이제 시작이다. 네, 한참 뭐 활발 중이다 말이 안 되는데.
0: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네. 추석 네. is in full swing.
0: Full swing.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 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1: The newly upgraded Busan Exa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floor observatory. 네.
0: Observatory.
1: 자, 날씨 요정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자, 문자가 몇 개 오고 있는데요. 우리 두둥님이 말합니다. 근데 날씨 요정님
0: 네.
1: 오직 올스타만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네요.
0: 아, 저 지금 잠

0: 입고 온 건데. 어. 네. 그래서 평소 때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이렇게.
1: 이분 잠옷 입고 오는데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왜 저는 잠옷 입고 오면 뭐라고 해요? 네. 좀 억울합니다. 살짝.
0: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했습니다.
0: 네.
1: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2: 렛츠고! 고!
1: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어?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2: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1: 아, 인정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부기.
2: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부리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부기랑 나눠놓을 준비돼 있어? 팔로우 팔로우 미.

0: 손흥민, BTS, 부기,
1: 올리비아,
0: 렛츠고! 자, 여러분, 현재 시간 6시 22분 50초. 부기는 없습니다. 부기 is still not here. 뭐 뒤에 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he's on his way. 뭐 가는 중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아직 부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ike I said, don't give your hopes up. 아, don't give your... 일단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So instead, because Boogie's not here, 우리
1: 올리비아가 있죠.
0: 올리비아죠?
1: 네.
0: 날씨 요정은 아니죠?
1: 네, 올리비아가 왔습니다.
0: 이거 네. 확인해야 돼요. 네, so 네. Olivia is joining us. 올리비아 오랜만입니다.
1: 네, 반가워요.
0: 네, how have
1: 네.
0: you been?
1: 네, 반가워요. 네,
0: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네. 우리 올리비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make of this situation?
1: 물론 뭐 부산 영어 방송에서는 민 선배가 뭐 암모나이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거의 뭐 화석 같은 존재죠. 네. 사피엔스 약간 예, 예,
0: 그런. 아저씨라고 불렀죠, 저.
1: 아니요, 아니요. 서열로 따지면 물론 이제 민 선배가 제일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부기보다는 제가 더 빨리 들어왔거든요.
0: 그거 맞죠.
1: 네. 그 보통 명절에는 후배들이 먼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장유 유서. 와야죠. 근데 지금 안 오겠다는 거죠. 이 한 해 같은 선배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0: 진짜 우리 부기 나 아니에요. 선배로서 제가 실패를 했어요. I failed as a 선배. I failed as a senior.
1: Oh my gosh. 근데 만약에 부기가 용돈을 이만큼 들고 와서 선배님 이거 용돈입니다 하고 주면 받을 건가요?
0: 일단 그러면 우리 다들 second chance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everybody deserves a second chance, right?
1: 아, 근데 부기가 요즘 자기 입지가 위험한지를 모르나 봐요. 요즘 부기보다 핫한 후배한테 자리를 뺏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 40 넘은 저희 친오빠가
0: 네.
1: 저는 안 보러 왔는데 오늘 이 친구 보러 갔어요.
0: 40 넘은 오빠가?
1: 오빠가. 친동생은 보러 오지 않고
0: 진짜 이거 뭐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왔어요?
1: 멀리서 왔어요.
0: 멀리서 왔는데 네.
1: 저를 안 보고
0: 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갔어요.
0: 근데 잠깐만요.
1: 그 친구 보러 갔어요.
0: 이거 우리 부장님이 올리비아한테 좀 따질 게 있는데
1: 네
0: 아니 그러면 뭐 40 넘은 북항이 보면 안 되나요?
1: 아니 왜? 보면 되는데
0: 왜? 라고 물어보네요.
1: 동생 먼저 좀 봐주면 안 돼요?
0: 맞네요.
1: 네 나 가족인데
0: 가족인데 네,
1: 가족은
0: 동생인데.
1: 안 보고
0: 맞아요.
1: 네,
0: 네. 저도 40 넘었는데 아직 북한이 못 봤습니다. 네. 여러분, just to let you know. Just to let you know. 아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부산에서 제일 핫한 이 인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뭐라고 해야 돼요?
1: 조류?
0: 아니요.
1: 조류는 아니다.
0: 상어?

0: 포유. 포유.
1: 포유를 맞아요? 상아가? 아, 이것도 체크하지 않았는데. 네. But the hottest, the most popular animal, right? Here in Busan. 며칠 동안 벌써 이거 official nickname입니까? 북항이?
0: 북항이. 북항이. official까지는 아니고 지금 후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 네.
0: 좀 북항이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네. 속보 들어왔는데요.
0: 네.
1: 오늘 아침 7시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의 임 작가님이 직접 찍은 북항이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0: 통신원이신가요? 보고 싶은데.
1: 연결해보십니다.
0: 우와, 이거다.
1: 임 작가님. 와.
0: 안녕 북항아.
1: 와.
0: 오.
1: 부산에 와서 더 큰 것 같아.
0: 수영 잘하는 거 봐봐요.
1: 왠지.
0: 어머.
1: 어머머머머머.
0: 어머 이뻐라.
1: 우와, 이렇게 물에 움직이는 이게 동작 보세요. So very graceful. Beautiful
0: 싶은데.
1: in the way that moves.
0: 와.
1: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 한 5분 동안 우리 북이 말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지금 이 현상이 우리 여기서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온 부산 전체 부산시에서 이 북이가 살짝 이 뭐지? 이 backburner 영어로 backburner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그 가스레인지에 앞에 있는 불이 아니고 뒤에 있는 불로 넘어갔습니다.
0: 네.
1: 북이가.
0: 네. 네. 도둑님께서 내셔널 지오 브레피 이라고
1: 맞습니다.
0: 네.
1: 아, 그래서 일단 북이는 현재 뭐 오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So while we have Olivia, 그래도 방송은 방송해야죠.
0: 그럼요.
1: So we have today's mission, I guess, that Boogie was supposed to do. 근데 우리 올리비아와 함께 할 겁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0: 기강잡기 특집, 과연 북이 이대로 괜찮은가?
1: 아,
0: 괜찮은가?
1: 괜찮은가?
0: 위기다.
1: 저는 좀 애매합니다.
0: 네.
1: 네, I'm a little worried. This is, 여러분, 저는 막 북이한테 아, 뭐 북이 막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절대로 하는 거예요. 선배로서 걱정해서 because I'm worried for 북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0: 진심인가요?
1: 지금 우리 보세요. 너튜브에 낙지님, 민선배 이럴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 걱정하는 이...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0: 진심인가요?
1: This is 100% true. 오. No lie. Okay? 네.
0: 근데 실제로요. 동구에서는 북항이를 동구 마스코트로 지정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 마이 갓.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어 캐릭터 공모전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뜨거워요. So hot. So hot.
1: 어떡해.
0: 근데 또 상어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5분마다 한 번씩 지느러미를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살랑
1: 맞네.
0: 살랑살랑 해서
1: 저 영상 봐봐.
0: 네.
1: 우리 작가님 영상 진짜 잘 찍었다.
0: 맞아. 상어가 지느러미를 한 번 이렇게 살랑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와 북항이 우와 네.
1: 진짜 이게 애기가 이렇게 첫 애기가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와서 온 가족이 와서 어머 이건 너무 귀여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0: 그러니까.
1: 지금
0: 잠깐 지금 네. 6시 28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1: 네.
0: 아 북이
1: 아직 북이 소식이 없습니다.
0: 네. 민선배 나태하다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1: 나태하다 뭐 대충하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1: 영어로 slack off이라고 합니다. Slack off 뭐 일을 막 그냥 설렁설렁하다 아무 힘 없이 그냥 일을 하다. 그래서 북이 It seems like he's a little slacking off today. 네. 자, 일단
0: Boogie, stop slacking off 이렇게
1: 맞습니다.
0: 말하면 돼요.
1: Boogie, stop slacking off이라고 하죠.
0: 잠깐만요. 네. 부스타분들 잠시만. 쉬. 저희 그럼 혹시 나중에 Boogie가 올 수도 있으니까 Boogie 네.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Boogie
1: 네.
0: 오면 댓글로 Boogie 어떻게 하면 되죠? 북이
1: Stop slacking off.
0: 댓글 여러분 댓글 만큼 달아주세요. 알겠죠?
1: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둥님.
0: 네.
1: 네. 북이 사실 맞은편에서 다 지켜보고는 중이라고 하는데
0: 어?
1: 뭐 잠깐만 두둥님 어디 계세요? 일단 아닙니다. 일단 아니고요. 맞아요. 우리 가르치는 오늘 표현 slack off 잘 쓰고 계십니다. 우리 처음에 보자. 우리 선풍기 커버 언제 다 씌워님이
0: 어?
1: 북이가 좀 나타날 수도 있죠. 절대 지켜. 북이 사랑권이라고 일단 서포트를 보내네요.
0: 근데 네. 이런 논란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북이가 자기의 입지가 낮아지니까 자신과 비슷한 상어를 풀어서
1: 네.
0: 일부러 자기가 좀 더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상어를 풀었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 그런 음모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1: 네.
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1: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방금 slack off 이 표현을 가르쳤나요?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계속 부기 stop slacking off 댄님 이렇게 보냈네요.
0: 오,
1: 네.
0: 좋아요. 좋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부기 오면 물어볼 거예요.
1: 부기!
0: 어디?
1: 부기 하...
0: 부기다!
1: 아, 죽겠네 이거! 하! 부기! 아니야! 그렇게 커? 띠르르 띠르! 귀여워! 띠르르 띠르! 띠르르 띠르! 아니, 부기!
2: 부기 상어!
1: 부기 상어! 띠르르! 아이, 반갑습니다! 무사님들이야!
0: 민선배 지금 늦게 오는데 저렇게 여유롭게 들어와도 돼요?
1: 일단 우리 부기는 여러분 걸으면서 들어왔습니다.
2: 아, 아닙니다. 네.
1: He was walking into the studio.
2: 아,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걸었던 거지.
1: 네.
2: 그런데 걸으려고 걸었던 게 아니라.
0: 아, 지금 뭐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약간 이런 아니, 느낌으로 지금 등장을 한 건가요, 부기?
2: 저기 아이스티 두 잔만 부탁드립니다. 죽겠냐?
0: 와.
2: 아이고.
0: 부기 진짜 나태해졌다. 제가, 오늘 표현 잘 배웠네.
2: 제가 굉장히 나태하다고요. 잠깐만.
0: 와.
2: 잠깐만. 일단은 제가 6시부터 우리 부스타 여러분들이랑 같이 못한 거 사과드리는데 이게 전부 다 제 탓이 아니라 올스타에서 이거 스케줄이 어깨를 잡아서 그런 거라니까.
1: 와.
2: 나 진짜 억울해 진짜.
1: 부기. How long have we been doing All Star? 이제 올스타 한 지 몇 년 됐죠?
2: 이제 2년하고 반 됐나?
1: 네.
2: 네. 민선배.
1: 네.
2: 제가 원래 언제 나와요?
1: 화요일에 나오잖아요.
2: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 이거 내가 잡돌이 들어가 있어. 민선배.
1: 아, 월요일
2: 이제,
1: 나오죠. 월요일.
2: 나 이제 월요일 스타잖아.
1: 그렇죠. 월요일 스타일 북이죠.
2: 그렇죠. 근데 갑자기 수요일날 출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제가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1: 네.
2: 지금 저기 은숙도에서 진짜 급하게 왔단 말이야.
1: 아.
2: 아, 지금 제 날개에 붙어있는 이거 은숙도에 그 갈대들 보이나요? 저기 팜파스가 지금 손에 많이 묻어있거든요.
1: 아, 맞네. 좀 많이 묻어있습니다.
2: 여기 엉덩이도 보면은 그 낙엽이 한가득입니다.
1: 지금 그 이...
2: 예, 보실래요?
1: 이게 먼지가 너무 나니나. 부기 털지 마.
0: 아, 근데 부기 네. 옷은 예쁘게 입었네, 한가위라고.
2: 아, 또 이제 오늘 가을 특집으로 멋진 그러니까. 촬영한다고
1: 네.
2: 찍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북항에 저기 북항에 있길래 제가 이렇게 한 마리 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1: 북항에 잡았다고요?
2: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
1: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북항이는 아닌데? 북항이 이거보다 좀 더 예쁘고 귀여운데?
2: 민선배,
1: 네.
2: 저도 예쁘고 귀여워요.
1: 부기도 뭐 예쁘고 그 귀엽죠.
2: 아니, 급하게 오면서 그냥 한 마리 내가 들고 온 거지.
1: 부기.
2: 잡는다고.
0: 부기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누저분들.
2: 와, 그래, 내가 꼈다. 냄새 나냐? 한 번 더 만져라.
1: 자,
2: 나중에 받아라.
1: 일단 우리 부기가 여러분 컴백 했습니다. 그래서
2: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1: 일단 원래 부기 없을 때 계속 우리 옆에서 올리비아가 계속 고생해주고 있었는데요.
2: 아, 진짜요?
1: 자, 올리비아 일단. 뭐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저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되나요?
1: 네네네.
2: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부기겠습니다.
0: 부기. 나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꼭 돌려봐요.
2: 왜요?
0: 난 계속 부기 편이었어.
2: 진짜?
0: 민선배가 계속 상어 좋다고 북항이 좋다고 그러고 난 계속 부기 좋다고 그랬어.
2: 그 미안한데 밖에서 저거 그 준비하고 있는데 나 들었어 올리비아. 거기 오면은 너 너무 뭐 게을러 뭐 그거 다들 댓글 올리세요. 이걸 신나가지고 올리비아 얘기하는 거 들었어. 다들 준비됐죠? 근데 막
1: 아이고.
2: 그 누구 뭐 두둥님이랑 뭐 누구 다 들었는데 이거
1: 네.
2: 얼핏 들었어 뛰어오면서
1: 네네네 일단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보기요
2: 좋아요
1: 걱정 마세요 자 일단은 근데 올리비아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0: 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2: 네네네
0: 부스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 어어.
0: 부스타분들 딱 봐주세요 부산 마스코트는 여전히 북이다 vs 아니다 이제는 북항의 시대다
1: 이게 벌써
0: 이거 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2: 올리비아
1: 샵 9050 #9050 캐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여러분 남겨주세요 자 리마인더 부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 부기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0: 저 소신 발언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1: 네
0: 부기야 사랑해
2: 소심하게 하고 가는 거지 소신 발언인가요 소신 아니고
1: 자 올리비아 thank you so much
2: 감사합니다 for filling
1: in for 부기 자
2: 또 부기의 빈대를 채워주시고
1: 네 쓰담쓰담 올리비아가 쓰담쓰담 해주고 가네요
2: 가면서 이거 갈대도 하나 떼주고 가지 아 팜파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1: 네 맞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 아이 죄송합니다
1: 저 알러지 없는데 계속 갑자기 알러지 생기는 것 같은데
2: 네. 저기 지금 을숙도에 팜파스랑 꽃이 이쁘게 펴가지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1: 네
2: 미션비도 주말에 하루랑 같이 한번 놀러가는 거
1: 을숙도로요?
2: 아 그쵸 저 추천드리겠습니다
1: 가면서 그 북한 그 친수공원 한번 들릴까요?
2: 그러면은 민선배 저녁일 거예요. 그 사람이

0: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주차가 2시간 걸린대요.
1: 아 그래요?
0: 아 그치.
1: 지하철 타고 가야지. 부산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되죠.
0: 제가 이제 숨돌릴 틈이 없네요.
1: 자 일단 북이 왔습니다. 북이 일단 와서 다행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네.
0: 북이 들어왔습니다.
1: 자 그래도 여러분 북이와 이제 원래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참 지금 손흥민 BTS 북이
0: Let's go
1: 지금 세그먼트 중이거든요.
0: 아, 네.
1: 자 그래서 일단 북이 왔고요. 이제 진짜 북이 왔으니까 진짜 북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0: 아, 좋아.
1: 와. 깜짝아.
0: 원래 북이 퀴즈 의미가였네요.
1: 땡땡이 사운드 이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영어 퀴즈 하나 풀어봅시다. 우리 부스터들도 참여하고요. 네 우리 북이 일단 쉬어도 돼 괜찮아. 좀 숨 좀 you know get a hold of your breath, okay?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듣고 한번 퀴즈를 풀어봅시다.
0: 됐습니다.
1: I'm the best host here. I don't know. Maybe 북항이 is also pretty good. He could do pretty well as a host. 아 북이 어떻게 라이벌이 생겼잖아요. 그쵸?
0: 라이벌이요? 네.
1: 라이벌 생각하지 않아요?
0: 아니 뭐 그 호랑이는 네. 쥐의 그 곡김에 반응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저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1: 자 그러면 북이 라이벌이 생겼네. 여러분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계속 북이 엄청 떨고 있으면서 떨고 있으면서 얘기합니다.
0: 아닙니다.
1: 자 라이벌이 생겼다.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Looks like you've got some competition, Boogie. B. Looks like you've got some vacation, Boogie.
0: 이제 기분 좋아지는데?
1: Or C. Looks like you've got some imagination, Boogie. 자, A, B, C 중에 Boogie, 좀 라이벌이 생겼네. 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pound 9050, 캐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0: 오,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자, 일단 Boogie 왔으니까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1: 네.
0: 감사합니다.
1: 우리 처음으로 보는 분입니다. 선풍기 커버 언제 다시 원님.
0: 집에 선풍기가 많으신가요?
1: 우리 지금부터 선풍기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선풍기님이 다들 너무 의리가 없다. 북이뿐이죠. 유유유라고 보냈네.
0: 누군가요? 이거 제보 부탁드립니다.
1: 예, 선풍기님입니다.
0: 아니 그 누가 의리가 없었는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1: 일단 뭐 선풍기님 빼고
0: 전부 다! 전부 다라고?
1: 아니에요. 항상 낙지현님도 항상 우리 북이 편이잖아요.
0: 근데 민선배 제가 본 낙지현님은 네. 하나 중요할 때 나를 배신했다가 돌아오시거든요.
1: 그래요? 낙지현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살짝 배신했다가 돌아오신 거 아닌가요?
1: 그래도 이 오늘 토픽 돼서 진짜 부산 마스코는 누구냐? 네,
0: 마스코요?
1: 북이냐? 지금까지 열심히 북이
0: 그래.
1: 몇 년 됐죠? 몇 년 됐죠, 북이?
0: 지금 이제 5년째입니다, 5년째.
1: 네, 5년째 열심히 뛰었던 부산 소통 캐릭터 북이냐? Or 너무 난 상어가 귀엽다라고 처음 생각한 북항이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그럼 문자 하나 왔습니다. 우리 0640님이 부산의 마스코트는 여전히 북... 죄송해요, 목에 뭐 걸린데? 여전히 북이! 이지만? 북항 치수공원은 북항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0: 치수공원 정도는 제가 양보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치수공원에 양보하면 뭐 동구도 양보해야 돼요.
0: 아 동구?
1: 네.
0: 뭐 동구 어차피 그 제 아래에 있겨.
1: 네?
0: 저는 이제 부산시 소통 캐릭터이기 때문에
1: 네.
0: 모든 구를 돌아다니면서 네. 관리하고 있거든요.
1: 네.
0: 뭐 그 관리하는 영역 중에 북항이 하나 뭐 늘었다 뭐 그 정도 느낌이랄까?
1: 오케이. 아 우리 두둥님도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점점점이라고 보냈네요.
0: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 만나면은 근접거리 대화할 수 있죠. 여러분들 북항이 만나면은 근접거리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 그건 모르죠. 북이 시간 좀 주세요.
0: 바로 소리치고 도망갈 걸.
1: 자 그래서 북이 너 라이벌 있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정답 북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 근데 이거 들으니까 민선배 익숙한 단어 들리더라고요.
1: 네.
0: 그 왜 래퍼나 그런 거 할 때
1: 네.
0: This is competition 이거 있잖아.
1: TV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0: 그때 유튜브도 많이 네. 나오고 뭔가 네. 경쟁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라이벌 하면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는 바로 맞춥니까?
1: 바로 갑니다.
0: 바로 A라고 생각합니다.
1: A. Looks like you've got some competition, Boogie.
0: Yep.
1: 그게 맞습니다. 딩동댕동.
0: 미선배, 네. 나 늦었다고 지금 뭐라 해야 되니 딩동댕동도 지금 안 가져오고.
1: 일단 우리.

0: 우리 두 번째 퀴즈 기다려보자.
1: 아, 알겠습니다.
0: 알겠지? 이거 선배가 부기를 좀 혼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젤라폰 소리는 안 준다. 아직.
1: 아, 안 준다.
0: 네.
1: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라이벌도 영어 아니에요? 라이벌.
0: 라이벌. 라이벌가 영어죠.
1: 라이벌. 네.
0: 라이벌 이제

0: 선물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자연체 라이브는 누굴까요? 롯데 자연체 라이브 누구죠? 전 야구를 잘 몰라서.
1: 지금 라이벌이
0: 네. 다.
1: 말을 못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조금
0: 라이벌 있죠?
1: 민감한 문제라. 근데 모든 팀들이 다 라이벌이죠, 민 선배.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0: 네, 뭐 NBA로 따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팀 라이벌이 LA 레이커스도 될수 있고요. 네, 그래서 Boogie, you've got some competition, or 이렇게 다 돌려서 말하면 Boogie, 북항이 is your rival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항이는 뭘 놓고 싸우는 거죠? 1등, 2등 놓고, 예.
0: 아니, 북항이랑 싸울 자신 있어요?
1: 근데 민 선배,
0: 네.
1: 어려울 게 없는 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
0: 뭐요?
1: 어마부.
0: 어마부? What does that
1: 어마부.
0: mean?
1: 어차피 마스코트는 북이라고.
0: 네.
1: 다 어마부라고 해줘서.
0: 여러분,
1: 기록.
0: 혹시 우리 부스타분들 이런 줄임말 들어봤습니까?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샵 9050 캐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1: 아니,
0: 아까 뭐라고요? 블루마블?
1: 어마부.
0: 어마부.
1: 어차피 마스코트는 북이.
0: 네. 어차피 마스코트는 북이.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는지.
1: 여러분들.
0: 네.
1: 방금 5초 전에 들으셨습니다.
0: 다우님이 말합니다. 근데 어마부 하면
1: 언니.
0: 어차피 마스코는 북항이도 해당되잖아요.
1: 아니, 그는 북. 걔는 북이잖아, 북. 걔는 어마북.
0: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이 북항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북항도 뭐가 좀 입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북이보다 좀 북항이가 뭐가 좀 재밌는데 말할 때. It's a little more fun to say 북항 than 북이.
1: 부장님, 저 오늘 방송 못하겠습니다.
0: 그럼 왜 왔어요?
1: 아이, 진짜! 내가 그래도 이 올스의 의리를 지키려고 말이야.
0: 네네네.
1: 그 촬영 끝나자마자 이제 날라서 왔는데.
0: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부기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럴 겁니까?
1: 자, 그러면 저 엉덩이는 낙엽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방송 사고 낼 거예요.
0: 우리 부기 진짜 미안한데 우리는 소통 방송이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이 청취분들이 문자 보내는 거 무조건 읽어야 되거든요.
1: 아, 그치, 또 뭐라고 썼길래.
0: 우리 선플라워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1: 오늘 특별히 많이 읽는 것 같네요.
0: 근데 북항이는 5분마다 나타나서 꼬리 흔들어 주는데요.
1: 저기 죄송한데 행사장 가면 저도 5분마다 저를 오프라인에 보시면요, 제가 5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열심히 빵댕이 흔들고 댄스도 추고,
0: 네.
1: MC도 보고 그 노래도 하고,
0: 네.
1: 별걸 다 합니다. 북한이 뭐 그냥 그 꼬리 찰랑찰랑 아이고 그냥 참방참 나 참참 의의가 없어갖고
0: 나 처음으로 북이가 이렇게 말할 때 버벅거리는 거 이렇게 처음 봐요. 처음 들어요.
1: 미전배 이게 네.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0: 네.
1: 솔직히 그 자꾸 이상한 AI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영상에 올리더라고.
0: 네.
1: 안 쓰려고 했지만
0: 네.
1: 안 쓸 수가 없다.
0: 근데 북이 좀 너무 흥분했습니다. Whoa, whoa, whoa. Calm down, 북이. Calm down. It's okay. But a lot of people are on 북이 side. 보세요, 낙지연이. 우리 북이는 5분도 못 쉬고 일한다고.
1: 맞아.
0: 5분
1: 출연? 야. 북항이 너
0: 딱 야라 나왔다. 친구 사이입니까? 친구 사이?
1: 아닙니다. 제가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만약 들어와도 제 아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강을 제대로 너 오면은 5분? 야, 너 50분에 활동해야 된다.
0: 너
1: 그럼.
0: 자, 우리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이 퀴즈 이 노래 누구한테 혹시 이거 한번 들려줬죠? 우리 미대 PD님한테 이 퀴즈 재밌겠다라고 한번 체크 받았어요. 너무 이 덕 사운드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네. 네. 네. 자, 다음 퀴즈입니다. 이 단어는 진짜 젠 Z들이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네, 에이샤도 이거 몇 번 쓰는 우리 방송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구인데 라이벌인 사람, 이거는 뭐라고 영어로 부를까요? 자, 들어보세요. A free rival. Free rival. B. Frenemy.
1: Frenemy.
0: Or C. Frivolin.
1: Frivolin.
0: 자, 여러분 힌트 주냐면요, 제가 말할 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나 이거 단어 이게 세 개 중에 두 개는 아예 단어가 아니에요. Alright.
1: 근데 민준배 세 개 다 발음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자, A. Frivol.
1: 오케이, 오케이.
0: B. Frenemy. Frenemy. Or C. Frivolin. Frivolin. 자, 친구이면서 라이벌인 사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북이 좀 뭐 좀 생각.
1: 뭐 생각이 민선배 힌트 듣고
0: 네.
1: 바로 삐려왔습니다.
0: 진짜요?
1: 사실 솔직히 저는

0: A라고 생각했거든요.
1: 아, A for rival.
0: 라이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 아, 라이벌가 들어. 아, 맞네. 끝에 라이벌가 들어가 있네.
0: 그래서 이건가 했는데 네. 민선배가 혀 갖고 있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1: 일단 선풍기님이 D 민수 선배라고 왔네요. 선풍기님, 뭐 calm down. 저는 선배. 후배를 챙겨주는 선배 입장에서 네 오늘 이렇게 북이랑 이렇게 얼마나 잘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거 안 보입니까?
0: 저분 혹시 갈매기신가? 제 피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1: 네, 자 친구이면서 라이벌인 사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북이 아까 라이벌 들어가서 뭐 A라고 했나요?
0: 그쵸. 근데 그랬지만 민승배의 발음을 듣고 B로 가겠습니다.
1: B. Frenemy.
0: 네. 아우 제일 싫어.
1: 왜 B라고 생각해요?
0: 발음이 제일 좋았어요.
1: 발음이 제일 좋았다.
0: 발음이 술술 나왔습니다. 네.
1: 자 일단 그 이유로만 B를 골랐으면 맞습니다.
0: correct.
1: 네 친구인 라이벌은요 Frenemy라고 합니다.
0: Frenemy.
1: Frenemy가 이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거든요. Friend하고 enemy. Friend가 뭐예요? 친구잖아요. Enemy는 적. 그래서
0: enemy.
1: 친구 같은 적 같은 친구가 오. frenemy입니다.
0: 네. 애들이 많이 들어보세요. 게임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북항이가 출몰한 지 벌써 이 여섯째라고 합니다.
0: 애니미가 나온 지가요?
1: 네, so it's been about a week, right? Since 북항이 first showed up at Busan North Port. 현재 북항이는 부산은 물론 뭐 전국 네 구스타가 됐는데요. 그럼 북이는 근데 진짜. 걱정하는 선배로서 물어봅니다.
0: 어디?
1: 아, 북이 어떻게? 이는 일단 우리 밈을 하나 준비해놨거든요. 우리 밈 우리
0: 밈?
1: 우리 그 부장님이
0: 잠깐만
1: 그 화면에 올려놓을 건데 우리 너튜브 보시는 분들 보일
0: 야,
1: 건데요.
0: 네. 저거 많이 본 거란 말이야.
1: 이거 밈도 짤도 많이 생겼는데 이 그 중에 제일 킹 받는 짤 뭐였나요, 북이한테는? 아마 좀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내가 북이었으면.
0: 그 일단은 이미지 같은 거는.
1: 네.
0: 뭔가 저 뺏기는 걸까 불안해하는 것도 좋긴 했는데 영상이 또 많이 올랐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영상 중에서 자료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1: 네.
0: 그 같이 복싱을 하는데
1: 네.
0: 제가 그 북한이한테 턱을 한 대 맞고 쓰러지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소셜 미디어 SNS 많이 보거든요. 오늘이었나요? 북이 SNS 들어가니까. 북이 SNS에 올라온 거죠?
0: 그 맞아요. 그 제가 또 태그를 걸어가지고
1: 이거 리벤지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0: 아 근데 또 저거 지금 올라온 거 저거 있잖아요. 저거 북한이 맥주 마시고 있는 거.
1: 네네네.
0: 아니, 뭔가 북한이가 등장한 거면 나를 모셔야지. 내가 북한이를
1: 네.
0: 모시는 느낌으로 또 저거 또 만들어가지고.
1: 근데 저 사진에서 저 사진에서는요 북한이가 북이가 북한이의 패처럼 보여요 사실.
0: 아 그러니까 저 그리고 나도 2m고 제가 3m 오면 그래도 크기가 비슷해야 되는데 완전 저기 조만하게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1: 네.
0: 이거 보자.
1: 근데 여기 이런 밈들에요. 소셜미디어 돌으면서 아주 재밌는 하기 좀 그렇다.
0: 재밌는?
1: 네. 조금 북이한테 조금 신경 쓰게 만드는 네 기사와 댓글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부산 상어밥 안 줘요? 라는 질문에 네, 지금 상어밥이 사직구장에 있어서 그래요. 오늘 경기 지는 사람 순서대로 던질 예정입니다.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야구에도 지금 북한이가 뛰고 있습니다.
0: 근데 민수님 그거 알죠?
1: 뭐요?
0: 북한이에 나오고 그 3연승 우승을 이겨가지고
1: 네.
0: 사람들이 또
1: 네.
0: 그거 승률하고 또 그래서 약간 저는 제가 이제 두 번 이겼거든요.
1: 네.
0: 근데 북한이하고 세 번 이겨서
1: 네.
0: 한 번 더 자연치를 한 응원하러 가야 되나? 내가 사직구장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나?
1: 북이 불러줄 것 같아요?
0: 아,
1: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0: 상어를 부를 순 없잖아요.
1: 그렇죠, 상어를 부를 수 없죠. 네, 부산이면 갈매기죠.
0: 그럼.
1: 맞죠.
0: 근데
1: 맞죠.
0: 잠깐 대답 안 한 부장님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1: 네, 뭐 그리고 뭐 이런 뭐 멘트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상어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주고 있는데요.
0: 맞아요.
1: 상구, 상식, 상순, 북항이까지. 그런데 상어 이름 못 지는 이유가 아직 성별이 확인이 안 돼서라고 하는데.
0: 뭐
1: 하지만 현재는 북항이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0: 맞아요.
1: 이런 게 지금 뉴스 SNS 아주 핫하게 거의 지금 9시 뉴스. 예, 지금 뜨고 있거든요. 북이 9시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0: 아, 저 나간 적 있죠.
1: 아, 그쵸. 뭐 그러면
0: 어제는 뭐 방송 3사 다 나가봤으니까
1: 네.
0: 뭐 그 정도야.
1: 자, 그래서 네 이런 거 보고 우리.

0: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죄송해요.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소리에.
1: 근데 약간 네. 재밌긴 한데요.
0: 네. 자, back in the day, people used to say 이런 말을 했죠. 네. This is competition, right? Now, life can be competitive, right? 자, 그러면 여러분. 쟤, 너 자리 노리고 있어.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와, 북이, 쟤 북항이 알잖아. 쟤, 너 자리 노리고 있어.
1: 내 자리!
0: 네. A, he's looking for your spot. B, he's watching for your seat. Or C, he's coming for you. 오.
1: 뭐가 약간... 마지막 거는 영화 제목 같은데요.
0: 어 맞아요.
1: 그가 오고 있다.
0: 영화 그 예 영화 예고편에 많이 나왔잖아요.
1: 그니까.
0: He's coming for you.
1: 그니까.
0: 쟤 너 자리 노리고 있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He's looking for your spot. B. He's watching your seat. Or C. He's coming for you.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 북이는 일단 A, B, C 중에 어떤 거인 것 같습니까?
1: 아 뭔가 어렵다. 뭔가. 그냥 느낌으로는 C 같긴 한데 뭔가 지켜본다고 하니까
0: 네.
1: 뭔가 노리고 있으면 약간 노려보는 느낌이잖아요.
0: 네.
1: 집중해서 보는 느낌이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 민선배
0: 네.
1: 워치랑 C랑 룩이
0: 네.
1: 그 어떤 집중도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0: 와, 북항이도 이 정도 영어 할까요? 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1: 그쵸?
0: 네.
1: 북항이 뭐 그냥 그 5분 나와야 하면 꼬리 살살 흔들고 말이야. 근데 너무 귀엽더라.
0: 네. 그래서 일단 어떤 것 같아요? 북이 시간 없어요.
1: 아 저는 A로 가겠습니다.
0: A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쟤 너 자리를 노리고 있어. He's coming for you.
1: 뭐야?
0: C입니다.
1: 그래서 그렇게 읽은 거였어요?
0: 네.
1: 오 마이 갓.
0: 그래서 자리를 노리고 있어. 쟤 아마 너 자리를 뺏으려고 할 걸. He's coming for you.
1: He's coming for you.
0: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북이 어떻게 뭐 금방 왔는 느낌인데 우리 마지막 네 문제가 하나 있긴 하네요.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잘 듣고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레이디즈앤젠틀맨 민수, 북이, 북항이 and the rest of the crew are here tonight for the All-Star Solo Host Competition. Wow, oh, Boogie, this competition is tough. Everyone here is really good.
1: I know. I'm a little nervous.
0: Well, Boogie, you're bee with the sharks now.
1: What? Shark? 상어? 그만, 넓은 상어에게 그만해줘. 끼룩끼룩.
0: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Which word completes the sentence? You're bee with sharks now. A. Running, B, swimming, C, jumping, or D, flying. 네, you're bididi with sharks now. 자, 알맞은 단어를 이 표현에 넣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와, 북이 이제 뭐 뭐지 뭐 아주 프로페셔널 호스트 민수도 컴페티션 되고 이제 북항이도 컴페티션 되고 하는데 북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컴페티션이.
1: 근데, 네. 근데 민선배 이게 좀 어떤 느낌도 있냐면은
0: 네.
1: 그냥 제가 만약에 활동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면은
0: 네.
1: 북한이가 나왔을 때
0: 네.
1: 저를 언급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치 왜냐면은 그 아무도 부산시 캐릭터가 뭔지 몰랐을 거 아니야.
0: 네.
1: 제가 그만큼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0: 네.
1: 그래도 저한테 경고를 해주고 북이야 조심해.
0: 그쵸 그쵸.
1: 밖을 챙겨.
0: 네.
1: 북이 어떡하냐 이렇게 해주는 것도
0: 네.
1: 그만큼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해주는 생각을 해서 뭐 살짝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0: 네.
1: 또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다.
0: 그래서
1: 저는 경쟁이라 생각하지 않고 단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지금 벌써 프로그램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1: 그러게요.
0: 마지막 멘트입니까 벌써?
1: 아닙니다.
0: 네, 자 우리 퀴즈는 하긴 해야 돼요.
1: 아 그쵸 그쵸.
0: 북이 이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야.
1: 경쟁하는 거야.
0: 네, 삐리리 with sharks가 표현이 있는데 running입니까, swimming, jumping or flying입니까? 보통 근데 힌트 드릴게요. 상어면 상어들은 뭐 해요? 바다 안에서 뭐 해요?
1: 거의 날라다니는데요.
0: 바다에서 날라다닌다고요?
1: 그렇죠. 거의 너무 빠르니까.
0: 북이는 날라다녀야죠. 북이는 새니까. 상어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1: 수영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정답은요?
1: 삐!
0: 스위밍! 그래서 북이, you're swimming with sharks now. 나랑만 같이 있을 때 부기는 조금 아 뭐 민 선배는 뭐 나이도 많고 뭐 나랑 좀 차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컴피티션처럼 안 보인다. 이제 북항이가 등장했으니까 부기 선배로서 좀 살짝 걱정되긴 돼요.
1: 민 선배. 네. 저도 민 선배 말고 저기 다른 김 선배, 이 선배, 박 선배 찾아가는 중이세요. 자꾸 그러면 나도 민 선배 경쟁시킬 거야.
0: 네. 그래서 일단 북항이는 추석 뭐 연휴 이후에
1: 아 맞죠.
0: 이제 내일 보낼 예정이라 여러분 일단 있을 동안 많이 인사해 주세요. 북이 앞에 지금 북항이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뭐, 자 우리 방송 아주 짧게 북이랑 함께 했는데 언니. 북이 일단 온다고 고생했어요.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리 왔어야 되는데.
0: 아닙니다. 북이 일단 온다고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추석 즐겁게 보내고
1: 그럼요.
0: 다음 주 볼 수 있겠죠 북이 맞죠?
1: 아 그럼요. 살 많이 찌워서 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2 at 7 o'clock.

0: avoid damaged buildings and hazardous areas and continue to follow official evacuation guidance. Earthquakes cannot be prevented, but injuries and secondary damage can be reduced when we know what to do and act calmly. When the ground shakes, protect yourself first. When the shaking stops, turn off gas and electricity if it is safe. Use the stairs to evacuate and move to a wide open area. If you're near the coast and a tsunami warning is issued, move to higher ground without delay. A few simple actions, remembered in advance, can protect you and the people around you. This has been the BFM Safety Briefing. Stay alert, stay prepared, and stay safe.
1: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2: The time is now 6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4: English with
5: Busan Ajime.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5: 영어 하이소. 자, 면접 번호 174,985번 면접 대기하겠습니다.
6: 어떻게 너무 떨린다. 할 수 있다.
7: Next, please come in.
6: 안녕하십니까? 직원번 면접번호 174,985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7: You sat down before I even asked you to. You're the first interviewee I've ever seen do that.
6: First? 와, 내 앞에 174,984명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인상 깊은 면접자가 처음이라 뭐 이런 소린가?
8: Thank you so much.
7: Okay. Let me see. Well, according to your resume, you say you're good at coming up with creative ideas on the spot.
8: Yes, I have many creative ideas.
7: Okay, let's hear what you've got.
6: Here? 내가 노래를 창의적으로 잘 만든다고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싶단 말인 거지. 목도 안 풀었는데. 아예요.
8: Okay. 아파트.
7: Wait. What are you doing?
8: Yes, I am singing a song.
6: 건설에 살아서 아파트 노래를 했는데 다른 걸 선곡했어야 됐나?
7: Excuse me, this is an official job interview. Please, read the room.
8: 오케이.
6: 여기 이방 전단지에 붙어있는 글자를 다 읽어보라, 뭐 이런 말이겠지.
8: 사내 IT 교육생 모집, 교육에 관심 있는 사원은 총무부로 연락 바랍니다.
6: 그리고 이거 다 읽을까요? Everything read?
9: 오늘 배워볼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영어로 뭐라고요?
7: Read the room.
9: Read the room.
7: 공간이나 모임의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사람들의 기분이나 표정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치 챙겨, 눈치껏 행동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모두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농담을 한다면 Come on, read the room. 분위기 좀 파악해. 누군가가 너무 크게 떠들고 있다면 Can you read the room? 지금 분위기 안 보여?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9: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Read the room.
7: Read the room.
9: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0: See you tomorrow.

0: 잤다. 어머,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 맞다, 올스타.
0: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뾰로롱 뾰로롱. 민수.
1: 네.
0: 북이 갔어요.
1: 북이.
0: 자, 다시 말해봐요. 북항이 북이. 하나, 둘, 셋.
1: 저는 의리 있으니까 저는 북이로 갑니다.
0: 저도 북이로 갑니다.
1: 네, 네. 여러분. All star stands behind 북이.
0: 음흠. 좋아요, 좋아요.
1: 일단 근데 북항이 오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도 환영할 거예요, 근데 북항이. 네.
0: 네.
1: 우리 여러분. 북항이랑 북이랑 저랑 같이 방송하는 그날 기대하세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0: 네.
1: 네. 자, 우리 오늘도 문자 요정 인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모래 요정 아니고 문자 요정이에요.
1: 네. 네. 아까 뭐 우리 선풍기님이 올리비아 네. 오늘 올리비아란다. 우리 문자 요정 요정. 아, 문자 요정 인턴.
0: 요정.
1: 네. 오늘 모래 왕국 요정 같아요. 네. 아니, 아름다우심이라고 했습니다.
0: Let it go. Let it go.
1: Let it go 하면서 모래 던지는 거예요.
0: Let it go.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1: 네. 그리고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 채세 보니까 뭐 율자님이랑 하요님 지금 벌써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0: 가지 마세요.
1: 네. 일단 우리 방송 한 27분 50초 남았습니다.
0: 네. 네. 가지 마요.
1: 더 같이 해야죠. 왜냐면 우리 여기 올스타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면요. 아주 너무 이게 뭐라고 그러지? 아주 뜻깊은 이 셀러브레이션을 하거든요.
0: 보여주세요.
1: 보여줄게요.
0: 네, 자, 보여주세요.
1: 우리 율자님, 우리 하연님 오늘부터 저랑 1일이 됐습니다.
0: 와와와와와 가지 마세요. 제 얼굴을 봐서라도 가지 마세요.
1: 유전이 아직 있어요.
0: 아 있어요? 다행이다. 이거
1: 너무 너무 좋아서 크크크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0: 행복하시죠?
1: 일단 웰컴입니다.
0: 네, 잘 네. 오셨습니다.
1: 자주 오세요.
0: 네,
1: 매일 오세요.
0: 너무 좋아요. 네. 아 우리 민수가 내는 민수 퀴즈 정답을 네 제가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북이가 오면 던져야 했던 바로 그 말. 북이 왜 이렇게 늦었어?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문제였습니다.
1: 네.
0: 보기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A.
1: Who are you again?
0: 음흠.
1: 일단 저 생각했어요. 북항이 계속 말하다가 북이 보니까 Who are you again? 생각하긴 했어요.
0: 네. B.
1: Why are you walking? 이것도 북이었어요, 여러분. 북이 들어오면서 진짜 걸어오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0: C.
1: What took you so long? 아 진짜 계속. 북이 보는 순간 계속 머릿속에 했던 말 북이 What took you so long?
0: 그럼 네. 정답은
1: C. 네, What took you so long?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0: 왜 이렇게 늦었어?
1: 네.
0: 걱정했잖아. 네.
1: 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0: 아니에요.
1: 아 저는 화낸다 하는 말이었는데.
0: 아 그럼 걱정할 땐 이거 쓰면 안 돼요?
1: 아니 걱정. 하는 마음으로도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0: 늦었어?
1: 선배가 화내는 마음으로 What took you so long?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0: 맞아요. 정답은 C였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등수 세상에 1등은요 우리 낙지연이님 1등 하셨습니다. 와
1: 드립니다.
0: 달찌님 어제 1등 했거든요. 오늘 한 발 늦었어요. 낙지연이님한테 2등 달찌님 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3등은 햄찌님
1: 네,
0: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1등, 2등, 3등 들어오고 왔습니다. 그리고
1: 네.
0: 제가 하나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1: 뭐요?
0: 아까 상어가 제가 포유류? 라고 했었는데요. 네, 포유류가 아니고요. 아가미로 숨을 쉬는 연골류에
1: 네.
0: 속합니다.
1: 네.
0: 그러면 연골어류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민수?
1: 연골어류.
0: 네, 아가미로 숨을 쉬는 연골류, 네. 연골어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저도 사실 이 단어 처음 본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Cartilaginous fish. Cartilaginous fish. 여러분 따라하세요. Cartilaginous fish.
0: Cartilaginous fish.
1: 뭐라고요?
0: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Cartilaginous fish.
0: Cartilaginous fish.
1: Good job. 잘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어렵죠?
0: 네.
1: 저도 어려워요.
0: 그리고 포유류는 폐로 숨을 쉬는데 포유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1: Mammals이죠. Mammals.
0: Mammals.
1: 네.
0: 그러면 우리 민수는 무슨 류일까요? 민수는 희귀류.
1: 희귀류.
0: 희귀류.
1: 저는 귀여워류.
0: 저는 미모가 일류.
1: 네.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어. 네.
0: 난리 났어. 그럼 희귀류 영어로 뭐라 그래요? 희귀하다.
1: 희귀하다면 rare. 라고 하죠.
0: 아, rare하다.
1: 네.
0: 아, 왜냐하면 everyday star잖아요.
1: 네.
0: 예능도 잘하지, 시사도 잘하지.
1: 아, 스타.
0: 모든 걸 다 잘하는 희귀한
1: 그만.
0: 엔지니까.
1: 부끄러워.
0: 고르서 이기리라고 한 거예요. 아시죠?
1: 아닙니다. 네. 네. 어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율자님이랑 우리 하연님한테 1일입니다. 너무 좋겠어요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두둥님이 어 이건 두둥님 저를 챙겨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둥님이 율자님하고 하연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어 진짜 이상한 아저씨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와 두둥님. 전 지금까지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제가. 어, 두둥님 감사합니다. 네. 어,
0: 약간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뭐.
1: 네네네. 네. 어, 이 칭찬 계속 들어요. 우리 선풍기님 민수는 미남정류라고 왔네. 아, 이거 누구세요? 이거, 엄마 듣고 있는 거 아니지?
0: Hey DJ John,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디즈 누 어 다행이다. 오늘 제일 들어갔죠 선배님? 네.
1: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디즈 누 brought to you by 문자 요정 인턴.
0: 네.
1: 자, 오늘의 토픽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한가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송편은 왜 반달 모양으로 만들까요?
1: 오
0: 궁금하시죠?
1: 자 음식 관한 토픽이면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자 제가 송편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민수 먹으면서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 보름달 모양으로 만들면 두 배로 먹을 수 있는데 반달이니까 반만 먹을 수 있잖아요.
1: 저는 음식 보면 모양 생각하지 않고 맛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맞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쉽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만들었나? It's easier to eat that way.
0: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Okay.
0: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앞으로 더 채워져서 번창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어요.
1: 오, 오케이.
0: 좋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송편 속에 깨나 콩을 넣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오므려 접잖아요. 그래서 네. 복을 안에 싸서 담는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0: The future. 와, 이런 이제 이렇게 먹는데도 너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다라고 이런
1: 그럼요.
0: 위로 이거 칭찬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1: 희망적인 음식인 거죠. 네, 그래서
0: 맞아요.
1: 오늘 이제 한가위 연휴가 시작이 됐잖아요.
0: 네.
1: 가족들과 소중한 분들과 송편을 나눠 먹으면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더 가득할 것이다.
0: 네.
1: 이 복을 싸서 많이 많이 먹거라. 이렇게 해서 나눠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And she also mentioned the rice cakes being stuffed with beans or sesame seeds. It means wrapping, you know, a good fortune inside the 송편. That's what it symbolizes. 송편 먹을 때 뭐 그 깨편 뭐 깨를 좋아합니까? 안 그러면 그 팥을 좋아합니까?
1: 아, 둘 다 맛있는데 어떡하죠?
0: 아, 그래. 저는 무조건 팥입니다.
1: 팥이요?
0: 네. 네. 이 깨는 너무 이빨에 끼더라고요.
1: 전 저도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0: Nice. So because, you know, it is the holidays once again and 송편 is going to be on a lot of, you know, people's not only 차례 tables or 제사 tables but also on the dinner dining tables. Good something good to know. 왜냐면 이 코너를 우리 청자분들 듣고 자기 이제 자신의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서 니크 아나 송편 무슨
1: 그래,
0: 뜻인지.
1: 그래.
0: 네, 여러분 이거 dinner time topic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민수한테 배웠다.
0: 좋습니다. 와우.
1: 그럼 저도 기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0: 다한테
1: 빌어야 되니까요. 우리 민수 보면서 민수 제발 이뤄주겠어요. 우리 부스타분들 다 건강하시고 오늘 원하는 올해 원하는 일 다 이루시기 그렇게 해주세요. 민수 보름 딸님.
0: 오냐 오냐.
1: 바이.
0: 자 올리비아님 어제 하고 오늘 너무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1: 아니요 문자 요정 나도 올리비아.
0: 맞네. 우리 부장님도 올리비아로 적어서. 네, 이제 우리 문자 요정 어제 오늘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1: Thank you.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his is All-Star English, hour number two. It is now 7:36 in the clock studio. Joining us, sitting right next to me, we have our very own HK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근데 과장님, I do have to let you know, you know, last week, how you came on the Friday show? Nice to meet you. 네. It was one of the more popular episodes. 네, 사람들 많이... 청취하고 네 다시 보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5: 그러니까. 네. I'm quite surprised.
0: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yeah.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위로도 받고.
5: 네네.
0: 네 일단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5: 아 그래서 코너를 금요일로 옮겨야 되나? 요 우리
0: 네 이 코너를요? 안 그러면 뭐 고정 게스트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5: 제가 금요일에 고정으로 우리 나와야 되나?
0: 좀 방송 욕심이 좀 많이 생기네요.
5: 예.
0: 네. 자, we have HK 과장님 in the house for today's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네.
5: 아, 반갑습니다.
0: 할 거 해야죠.
5: 아, you know, these days.
0: 네.
5: I'm so swamped at work.
0: 네.
5: But always English boost my mood.
0: 네. 과장님 죄송한데 카메라 보면서 그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자, 저 카메라거든요. 네.
5: Yeah. Always English. Boost my mood.
0: Thank you so much. 네. 아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 아 네, 좋네요. 네, 우리 또 주셔야죠. 우리 닥터 수님 반갑고요. 우리 또 두둥님도 반갑고 스피디 터틀 일님도 반갑고요.
0: 네.
5: 아 우리 닥터 수님 Nice to HK 아예 호스트로.
0: 아 네.
5: 호스트 이제 민수 대신에 제가 호스트하라는 거겠죠.
0: 닥터 수님. 네. 오랜만에 차단됐습니다. 네. 네.
5: 아 수고했습니다. 두둥님 북항에 이어서 또 다른 야심.
0: 두둥님도 오랜만에 차단됐습니다.
5: 네, 좋습니다.
0: 네. 일단 과장님은 이 북항이 대해서 업데이트 뭐 뉴스
5: 안 그래도 우리 닥터 수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북항이 실물 보셨나요? 하시는데
0: 너무 핫 토픽이다 이거. 나도 살짝 질투나.
5: 저는 못 봤고.

0: 사실
1: 그래요?
0: 오늘 제가 시장님을 잠깐 이렇게 뭐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1: 어이구.
0: 시장님도 우리 북항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네네. 뭐 시장이 많으시면 우리도 많아야 되죠. 그쵸 부장님. 우리도 북항이. 아 그래서 우리 부장님 딱 지금, 타이밍 맞게 우리 영상도 딱 틀어주고.
0: 네. 아 북항이 좋습니다.
1: 혹시 뭐 시장님한테도 우리 올스타 대해서도 좀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좀 해줬습니까?
0: 그럴 기회는 없었는데요.
1: 그래.
0: 아 우리 흰 돌고래님 반가 반가.
1: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흰
0: 반갑습니다.
1: 고래 흰 돌고래님도 네 북항이 보고 오셨나요? 이거 질문입니까? 안 그러면 오셨어요? 아, 질문입니까?
0: 아 북항 네,
1: 일단 저희 둘은 못 봤습니다.
0: 아 우리 또 고정이시죠.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1: 아 어머님, 네. 아 우리 미숙님 반갑습니다.
0: 아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님 모르는 분입니다. 네.
1: 좋아요. So HK 과장님, every Wednesday evening bringing to us updates on policies, events, festivities, and much much more that Busan City puts on for its citizens. As always, 과장님, shall we start with today's
0: 아,
1: 민원?
0: 좋습니다. Sure.
1: Cue.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2: 여보, 야 벌써 이번 주 추석이다, 그치?
3: 아 여보, time flies. 아 벌써. 아 근데 너무 좋아.
2: 그래, 우리 저기 추석에 친척들도 좀 만나고 우리 어디 놀러도 좀 갈까?
3: 아 여보, 아 music to my ears. 아 역시 we click. 아 근데 연휴 때문에 항상 교통, 뭐 건강 같은 여러 문제들이 걱정되긴 해. It's the elephant in the room, 알지 여보? 부산시에서 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 Time for the big guns.
2: 아 그래, 저기 부산시에서 뭐 정책을 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놀러는 어디 가지?
3: 아 여보 너무 좋아. 어디가 좋을까? 아 나 결정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좀 더 고민해볼게. I'm so indecisive. Let me sleep on it.
2: 아 그래 그건 그리고 그나저나 있잖아 여보. 요새 부산시에서 무슨 민생 100일 뭐시기 한다는 것 같더라고. 그거하고 뭐 체육 정책도 많이 한다는데 들어봤어?
3: 어? It rings a bell. 아,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정확히 모르겠어. 아 여보 알잖아. My rule of thumb. 우리 eye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빨리 물어봐.
0: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추석 대책, 또 놀러 갈 곳, 민생 100일 지원, 체육 정책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자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아, 자 우리 부스터분들은요, 우리 HK 과장님이 뭐 돼서 말할까 이미 추측하고 있는데 우리 닥터수님이 통행료 무료화? 이렇게 보네요.
0: 아, 닥터수님이 참 감각이 좋으시네요.
1: 근데 이거는 네네. 뭐 그렇게 칭찬한 것보다 네. 혼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0: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
1: 아 그래요?
0: 아, 우리 또 저기 댓글이 많이 왔어요.
1: 네.
0: 우리 토리님 반갑고요.
1: 네.
0: 우리 또 흰 돌고래님 뭐 상어 인형 too cute 판매도 하나요?
1: 아 여기 이거, 앞에
0: 이거 귀엽네요.
1: 일단 이거 뭐 official merchandise.
2: 오. 오.
1: 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북항이 지금 우리 부산에 너무 중요한 네. 이 인물이라서
0: 아, 예, 예.
1: 그렇게 떨어뜨려도
0: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두둥님 정말 신기하게 보시는 과장님. 민수 꽁트 할 때 네. 제가 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1: 네.
0: 너무 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1: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부스터분들 위해 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0: 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이 I give my all to you.
0: 네.
1: Okay. 자,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HK 과장님 will be covering.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0: Yeah, first one is about 추석.
1: 아 추석.
0: 네, 추석
1: That's
0: 좋습니다.
1: Right. 네.
4: Yeah, Busan City will implement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2026 추석 holiday to mm-hmm. help citizens enjoy a healthy and happy holiday.
1: Yes.
4: I'm really surprised. The plan consists of 72 initiatives.
1: Wow.
4: Across 7 key areas.
1: That's a lot.
4: 7개 분야에 72개 대책이 있거든요.
1: 좋아요. Please introduce them.
0: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저한테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1: 좀 불만입니다.
0: 예, 조금 하겠습니다.
1: 네.
4: Yeah, first one is about economy. Among the various initiatives, I would like to introduce about the 동백전 related programs. To help citizens prepare for the holiday at a lower cost, Busan City will increase the 동백전 cashback rate to 15%.
1: 오.
0: 이제 우리 동백전 그 뭐라고 하죠? 캐시백
1: 네.
0: 그 15%로 한시적으로 9월까지 하고요.
1: Uh-huh.
4: And offer a refund event for onuri gift certificates at traditional markets.

0: Goods. Mm-hmm. 전통시장에서 우리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하고요.
1: 네.
0: And also organize various 동백진 related events as well.
1: Yeah. So 15% cash back. That's a lot.
0: 아, 진짜 좋아요. 15%가 진짜 크거든요.
1: 네. What else?
0: Second one is also really important. Safety 네. and health.
1: 중요하죠.
0: 건강과 우리 안전 최고예요.
1: Mm-hmm.
0: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Busan City will operate a 24-hour disaster response center mm-hmm. throughout the holiday and implement special emergency duty measures at fire stations as well.
1: Mm-hmm.
0: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연휴에도 계속 영업을 합니다.
1: 네.
0: In addition, 38 emergency medical centers, including 동아 University Hospital, mm-hmm.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Inje University, 해운대 Peck Hospital, etc., will maintain a 24-hour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throughout the holiday period.
1: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so it's good to know that you know these hospitals 네, will 네. be open to take care of citizens.
0: 네.
1: 네. 네. Next.
0: Last one is 우리 닥터 손님이 말씀하신 거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야, 아, 왜 이거 저번 주에 했다고 생각했지?
0: 아, 저번 주에는 우리 그거 자전거 저기 그 뭐죠? 자전거 그 이벤트 때문에 도로 통제하는 거.
1: 아, 맞네.
0: 네, 네.
1: 아, 이거 닥터 손님이 죄송합니다.
0: 네, 네. 아, 세븐 브릿지 그거
1: 맞아요.
0: 그거
1: 괜히 혼냈네요. 네.
0: Yeah, last one is about transportation. To make travel more convenient for citizens, the number of daily services and passenger capacity on express and intercity buses, trains will be increased by 200 trips and 15,407 passengers respectively. 그러니까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고속버스,
1: 네.
0: 시외버스, 그리고 이제 기차 이런 게 이제 증편된다는 겁니다.
1: 네.
0: In addition, tolls will be waived on 8 toll roads, including 광안 브릿지, 거가대로, 수정산 터널, 산성 터널, 천마 터널, 을숙도 브릿지, 부산항 브릿지, and 이제 요게 좀 요것도 이제 우리 추가되거든요. 네. 만덕 센텀 익스프레스웨이.
1: Oh, the newest one, 네. right? Oh. 거기 좀 세더라고요.
0: 여기 통행료 좀 세요. 사실.
1: 오늘 저 하단에서 그거 타고 올 센터만 넘어왔는데
0: 네.
1: 2,500원.
0: 네, 2,500원입니다.
1: 네, 차지 되는 거라서 우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엄청 그
0: 맞아요.
1: 컷했거든요. 네, so very useful.
0: 네.
1: But good to know during the Chuseok holiday period, 네. 그 만덕 and 그 을숙도 그쪽에서 센터미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 useful할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usan.go.kr/추석
1: Nice.
0: 특별한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1: 오, 네.
0: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So lots of information posted. I'm sure there's more. If you want details, go check it out on the website. 자, 문자 챙겨주세요.
0: 아, 우리 저기 토리님 무슨 이거 뭐죠? 관광증 하여튼 북항이 관련 콘텐츠 제작 중인 것 같아요.
1: 네.
0: 부산시 화이팅, 올스타 잉글리시 화이팅.
1: 우리 토리님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십니까?
0: 아, 이분 저기 관광 무슨 직원인가 본데요.
1: 네.
0: 잘 모르겠고요.
1: 이 멘트를 네. 북이 있었을 때 했어야 됐었는데.
0: 네, 그렇고요. 아, 또 흰 돌고래님 응원. 이모티콘 이게 뭐죠?
1: 로켓입니다.
0: 아, 로켓이네요. 응원.
1: 네. 세 개를.
0: 아, 우리 또 BFM 공식 계정 요거 중요한 정보죠.
1: 네.
0: 모두 청취율 조사 하셨나요?
1: 네.
0: 청취율 조사 하셨겠죠?
1: 오늘까지입니다. Right? You could participate in the listener survey 청취율 조사 오늘까지 참여할
0: 예,
1: 수 있거든요.
0: 이제 best program or English.
1: 아, 역시 우리 과장님. 맞습니다.
0: 또 best segment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1: 저도 네. 그 들어가 봤는데 best segment는 없더라고요.
0: 아, 그 저 의견 적는 게 있더라고요.
1: 아, 맞아 맞아. 그건 있죠.
0: 거기에 네. HK 출연료 좀 올려 주세요. HK 너무 재밌어요. 뭐 이런 거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1: 네, 거기 혹시 민수도 추가할 수 있으면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0: 아, 우리 또 요분 이거 진리 님.
1: 네.
0: 민수 님, 배가장님, 부스타 님들 모든 님들 해피 추석 되세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진리 님도 해피 추석입니다.
1: 맞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what's next?
0: A second one is about event during
1: 네.
0: the Chuseok holiday.
1: What can we expect?
0: The Chuseok special Gwanghwalli drone show.
1: Oh,
0: yeah, will take place this Saturday at 8 p.m.
1: Mm-hmm.
0: 그러니까 원래 우리 광안리 드론 쇼가 두 번인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한
1: 저녁에.
0: 번만. 한 번만.
1: 아, 한 번만.
0: Yeah.
1: 네.
0: 8 p.m.
1: Mm-hmm.
0: Under the theme of Chuseok Moonlit Night Banquet. 그러니까 한가위 달밤의 연회라는. 주제로 the show will feature an impressive performance with 3,000 drones and dazzling laser lights.
1: Wow, sounds really nice.
0: 아 좋거든요. 요거 진짜 좋습니다.
1: 네.
0: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various other events during Chuseok holiday.
1: Uh-huh.
0: Like 사실 요거 제가 담당해서 좀 써왔는데요. 그 도모헌.

0: 동원 맞죠?
1: I believe 리스니어들이 heard about
0: 오랜만에 동원 나왔습니다. 이제
1: 시장님 관사였죠.
0: 네.
1: 야, 동원 will open during the holiday.
0: 네.
1: No, during the weekend, only weekend,
0: 네.
1: and also hold various events,
0: mm-hmm.
1: and also other you know museums. Art galleries will also open and hold exhibition and many programs as well.
0: 네.
1: So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0: Yeah, and believe it or not, Domwon is one of my favorite places.
1: 아 진짜요?
0: Busan. 네. 거기 뭐 커피 때문에만 아니라 네. 그냥 앉아서 멍 때리기도 좋고.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거기 네. 도몬.
1: 도몬 참 좋습니다, 여러분.
0: 네. So very helpful, especially for parents and families that you know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besides staying at home. You could check out the drone show as well as check out 도모헌 in which 우리 HK 과장님 is responsible for. 좋습니다. 네, 뭐 문자 또 들어왔죠?
1: 댓글 많이 왔거든요. 네. 우리 닥터수님 관광정책과 이러면 과장님 본인 부서 아니면 관심 적음. 아 맞고요. 또 맞네요. 과장님 총무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치고 있는데 도모헌 이야기하신 닥터수님. 아 우리
0: 네.
1: 아 우리 토리님 청취율 조사 참여할게요.
0: 안 했어요?
1: 아 빨리 하셔야 되는데.
0: 네 시간 없습니다.
1: 아 총무과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거 맞네 맞는데 맞고요. 네 당연합니다.
0: 좋습니다. 네, 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우리 빨리 합시다.
1: 아 next one is about small businesses.
0: Small businesses. Yeah. 소상공인들.
1: 네, Busan City will provide 200,000 won energy vouchers to small businesses struggling with rising fuel costs.
0: 아 맞아요. 그래도 네. 좀 이제 내려가는 뭐 gas prices, electricity prices 좀 내려가는 편인데 그래도 좀 비싼 편입니다.
1: 네. There are some conditions. Businesses must be operating in Busan
0: 네.
1: and have annual sales of 300 million won or less.
0: 네.
1: 그러니까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었고요.
0: 네.
1: You can use this voucher for buying electricity or car fuel like 네. gasoline, diesel, LPG, etc. Applications will be available through the 동백전 application starting next Monday.
0: Yeah.
1: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as well.
0: Yeah, so support for all the small business owners continuing to be provided by Busan City. Good news.
1: 네. 네.
0: We have time for one more.
1: Yeah, last one is about sports.
0: Nice.
1: 네, 조금 달라요. Busan City will hold the Busan Sports Policy Citizens Public Forum yeah, at 1:30 p.m. on Wednesday, October 7th.
0: Sports 나오니까 와!
1: 네, at the Busan Sports Association building.
0: So basically talking, right?
1: 그러니까 체육 분야 시민 대토론회입니다.
0: 아, okay. 토론's good.
1: 네. The city plans to publicly recruit 100 citizens 네. to participate in the event
0: 네.
1: With applications open from yesterday through next Tuesday.
0: Mm-hmm.
1: 그래서 이거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10월
0: 네.
1: 7일이면 좀 남았는데.
0: Okay.
1: Yeah, you can apply this to participate this one from yesterday through next Tuesday.
0: Mm.
1: If you are interested in sports, then it will be really great chance to listen citizens' plan
0: 네.
1: and also suggest your own idea because yeah. mayor will also participate this one as well.
0: Yeah, that's cool. 우리 너튜브에 우리 부장님이 포스터를 올려주셨네요.
1: 아
0: 네.
1: 좋습니다.
0: 혹시 참여하고 싶으면 신청 아직 할 수 있고요.
1: 네.
0: 근데 이거 신청하기 전에 우리 BFM 청취율 조사 먼저 하고
1: 아, 그렇죠.
0: 이거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 BFM
0: 아시겠죠?
1: 아직 우리 링크도 올려주셨거든요, 우리
0: 네,
1: 부장님이.
0: 맞습니다.
1: BFM 청취율 조사 Best Program Also English
0: 맞습니다.
1: Best Segment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0: 우리 나 이 문자 하나 읽고 갈게요. 우리 으희희 님이 말합니다. 저 그 공무원 영어 잘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1: 뭐 저 아닌 거. 아, 우리 좋네요.
0: 공무원 여기 둘 중에 한 명밖에 없는데.
1: 으희희 님 얼굴이 더 작아 보이시는. 아, 고맙습니다.
0: 이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네.
0: 네.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s. But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왔습니다.
1: Let's learn English together.
0: 네.
1: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항상 많이 세우잖아요.
0: 네.
1: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계획이 이제 좀 망가지는 물거품이 될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그럴 때 있죠.
1: 네네.
0: 특히 추석 때.
1: 네네.
0: 네. 뭐 이게 뭐 모든 계획이 막 그냥 다 진짜 플래닝 엄청 힘들게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쓸데없어.
1: 네.
0: Right?
1: 네네.
0: All my plans went out the window.
1: 아 창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0: 네, 창문 밖으로 그냥 이게 막 바람이 밖에 엄청 부는데 누가 네. 창문 열어가지고 모든 계획이 그냥 확 다 나갔습니다.
1: 아, all 네. my plans went out the window.
0: 다 망한 거죠, 그러면.
1: 네, 네, 네 쉽게 went 말하면. out the window.
0: 네, hopefully your plans don't go out the window and all of our listeners could have a very, you know, a memorable, a good time with family 네. and friends, especially 네. with all the places and events that our HK 과장님 has introduced to our listeners.
1: 네. 아, 우리 또 저기 댓글도 왔고 질문이 하나 왔어요.
0: 네.
1: 우리 일단 의인님은 제 얼굴이 확실히 작다고요. 우리 저기 우리 또 질문이 왔는데요. 과장님 네. 추석 계획 있으신가요?
0: 네.
1: 했는데 저는 혼밥.

0: 홈바디.
1: 요 표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홈바디가 네. 집돌이죠. 홈바디.
0: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집들이 뭐 홈바디 하면서 근데 집에서는 뭐 할 거 아니에요.
1: 저기 요 무슨 프로그램을 봅니다. 말해도 됩니까?
0: 프로그램 타임 너무 홍보 아니면 예, 그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 싱글들이 이렇게 그 매치메이킹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I'm 나는 삐리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네. 그 프로그램을 빈지 와치.
0: 아이고.
1: 예, 아니죠.
0: 네, of course with your wife, right?
1: 네, 네. 네.
0: 뭐 과장님 happy 추석 to you. You know, great things, hopefully great memories for you and your wife and your family.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Bye-bye.
0: And 여러분, time to wrap things up. Happy 추석 to all of you. We will have the 추석 special here at All Star English. So 여러분 혹시 뭐 저녁에 뭐 가족들이랑 뭐 따로 시간 좀 가지려면 우리 올스타 좀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We'll see you then. Have a good one.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7: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8: Huh?
7: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9:00